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0: The time is now 10 o'clock.
1: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Hashtag Daily K. Do you all love ramyeon? Instant noodles too? Ramyeon is a quintessential soul food for Koreans, and it's now established itself as a brand representing K-food in the global market. So today we are joined by Jiyoung Jun, the author of the books The History of Ramyeon and The Science of Ramyeon, as well as Korea's one and only full-time ramyeon critic. Together, we'll explore everything from ramyeon around the world to the diverse charms of K-ramyeon. It's our ramyeon special, Mastering Ramyeon. Welcome back, Jiyoung. Oh, 2주 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번에 라면 세팅 제대로 했네요. 잘 지내셨어요?
2: 아, 네, 잘 지냈습니다.
1: 그때 못 봤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 네. 소개해도 될까요?
2: 저는 라면 평론가로 활동 중인 지영준입니다. 라면을 맛보고 13년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1: 13년째.
2: 네, 13년째
1: wow, 13 years introducing ramyeon, Korea's instant noodles. Jiyoung Jun, who is a critic of ramyeon, the one and the only. There are food critics, obviously, who sometimes do ramyeon as well. But as one who concentrates on ramyeon and ramyeon only, Jiyoung is the only one. If you saw him 2 weeks ago, you will remember that we tried some in the studio as well. I remember the Tumba ramyeon. Oh, 진짜 맛있었어요. 계속 땡기는데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One thing is the Tumba I tried. I want to have it again, but I've been holding off it. But yesterday, I tried some of my daughter's Buldak, the carbonara flavor.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나긴 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2: 네, 실제로 비슷하게 농심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좀 카피한 듯하게 낸 제품입니다.
1: 진짜? 네. Wow, so it does seem like they got inspired, let's say. Many of our listeners on board saying, welcome back, Mr. Chi. Welcome back, Yeonjun. And that was such a cute song as well. The ramyeon song was really cute. Grab your ramyeon. It's time to watch England lose. 준님, 라면 먹으면서 England 지는 거 보고 싶다고 지금 경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준, that's not very nice. Don't be horrible. 지영 씨도 그 축구도 네. 혹시 관심 있어요? 월드컵 좀 보는 편인가요?
2: 네, 좀 보긴 하는데
1: 크게
2: 네 많이 보지 못하고.
1: 오케이 네. 오늘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약간 라면 월드컵, 약간 네. 글로벌 라면 시작 얘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So we're gonna do a ramen world cup of sorts because we are mastering ramen today. It does sound a bit of familiar as well. So we're going to hopefully listen to the show and then you'll be able to be a aficionado of ramyeon as well.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some unique and some delicious ones as well. So you've tried over 4,000 types of ramyeon and you've picked them on fun themes as well. So the first theme, signature ramyeon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조금 특이한, 꼭 네. 한국 라면 아니더라도 네. 신기한 라면들 소개할 건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2: 먼저 각국의 대표 라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 어디부터 네. 소개할까요?
2: 그중에서 일본 최초의 라면.
1: 최초.
2: 일본 최초이자 세계 최초 라면.
1: 오,
2: 치킨 라면입니다.
1: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 옛날에 나왔던 라면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958년도에 나왔고요.
1: 우와.
2: 그걸 여기 지금 준비해서.
1: So this came out in 1958년, 1958 in Japan, the ramyeon that Yongjun just held up, and we are going to try it. We've already put the water in. So this ramyeon is interesting because you only need to put in boiled water and leave it for 3 minutes. 이거 옛날에도 이랬어요. 그냥 그 끓인 물을 넣고 3분 기다리기.
2: 네,
1: 뭐
2: 원래
1: 따로 이제, 조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 네, 끓이는
1: 거였어요?
2: 게 아니라 면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먹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1: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봉지라면 한국의 봉지라면보다 편하긴 편해요. 그런 네. 뭐 주전자만 있으면
2: 네,
1: 해도
2: 맞습니다.
1: 되니까요. Wow, so it is one that you don't have to cook separately. You just put in the boiling water for 3 minutes, and we got it in the studio. I've tried something like this from some other Japanese supermarkets. They do sell it, and so I'm really curious to try it. Jiyoung's going to eat it at the moment as well first. And so this is, looking at the package, it's not red or anything like that. It's not spicy. It's got an egg on top. 이거 그러면 어떤 맛이에요?
2: 아, 이게 그 이름이 치킨 라면인데 아. 이유가 닭고기로 맛있는 라면이라서 치킨 라면이고요.
1: 네.
2: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일본인들이 위에 계란을 얹어서 먹는 것을
1: 아.
2: 이제 좀 변형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1: 아, so the package has the egg on it, but it's not necessarily egg flavored. It's a chicken broth. Using chicken meat, and then they changed it up by putting on the egg on top, and it looks like a kind of soy sauce base as well. 약간 간장 베이스도 들어있어요.
2: 맞습니다. 네.
1: 오, 이 라면의 특징 뭐라고 생각해요? 저 먹을게요.
2: 아, 네. 한국하고 다르게 세계 최초의 라면 닭고기로 시작했고 또 일본의 쇼유 라면 같은 느낌으로 간장 베이스. 맵지 않게 순하게 나왔습니다.
1: Yeah, so not like the Korean ramens that are red and spicy. This one, even the noodles look quite brown, and so it's a bit similar to the shoyu or soy sauce based ramens in Japan. And it definitely tastes very salty. That's the overriding flavor. 짭짤한
2: 네.
1: 진짜 많이 느끼네요. And the different thing to Korean ramen, there's no powder. It's just the noodles, and then you pour the water on it. 그러면 맛은 그냥 이 면 안에 있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스프가 따로 없었고 면에 네. 맛이 조미돼 있었고요. 나중에 스프를 별첨하는 게 개발이 돼서 이후에 이렇게 스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1: Wow, so the original ramen that this one is from the 1950s, they didn't have a separate powder. It was all about putting the flavor into the noodles. And then it got deconstructed into having a separate powder.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네. 완전 편하잖아요.
2: 수프 아, 네.
1: 없는 게가 솔직히 네. 소비자 입장에서 안 뜯어도 되고 안 부어도 되고
2: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불편해진 거죠.
2: 네.
1: 이제 약간 아. 따로따로 그 네. 건더기도 있고 네. 어떤 라면은 오일 같은 거 있고 그게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 스프를 근데 따로 넣으면 이게 그 품질 보존에 더 유리하고요.
1: 어.
2: 그리고 간 조절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네.
1: So for quality control and also for the like intensity of the flavors, this is actually better, right? Because you can control those if you've got a separate powder packet, etc., etc. 아 그래요.
2: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원조 제품은 그게 안 되는데
1: 아.
2: 원조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도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Because this is the original, that's why they've kept it like this as well. And the other ramens that have developed now are almost all with a separate soup, right? And that's why. Oh, it's so delicious, though. It's really nice and salty. And the noodles are really thin as well. 훨씬 더 얇네요.
2: 네, 맞습니다. 이거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에도 익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면이 얇습니다.
1: So just like a cup noodle where you're just putting in boiling water and waiting for it to get ready, it has to be thin because that will allow the noodles to cook. If they were thicker, like the packet ramyuns that we have in the studio, it would take too long to cook or it might not cook at all through it. We've got another one as well. 지금 네. 작가님이 하나 더 네. 줬는데요. 이 라면은 어떤 네. 거예요?
2: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미고랭 라면인데요.
1: 오.
2: 인도네시아 1위고 네. 또 세계에서도 거의 1위 수준으로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1: This is mee goreng, the number one, basically, in the world. Of course, the number one in its home country of Indonesia. And I know that we have Indonesian listeners like Siska and Lita who enjoy this too. So this is the second one we're going to try in the studio. Jiyoung's going to hand it to me. Youngjun has... Oh, I will have another plate. Okay, put it in a different bowl and give it a try. So this is indomie. It definitely smells different to

0: 인스턴트 누들스 like this. 아 그러면 그대로 이제 약간 인스턴트 제품으로 네, 반영되는 거예요.
1: 이게 좀 매콤함을 넣어서 느끼함도 좀 잡았고요. 네. 이게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라면으로 너무 잘 구현한 제품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0: Wow, so there's a bit of spice there. There's a little bit of oiliness to it as well. And this is different because this is not a soup noodle. 국물 있는 국수는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이것도 네.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네. 요즘 한국 라면 중에 네. 국물 없는 거가 인기인데 네. 이거 약간 앞서간 느낌? 어떻게
1: 네,
0: 보면.
1: 와.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미국, 유럽 같은 데서 이런 볶음면 컨셉이 네. 또 더 잘 팔리고 인기가 좋습니다.
0: So when it comes to the non-soup based noodles, instant noodles, ramen, it's places like Europe and maybe Southeast Asia, America that actually prefer them. They are more well sold. So they're kind of like fried noodles, but they're not fried, right? 진짜 볶는 거 아니죠?
1: 이걸 볶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편하게 먹을 때 그냥 비벼서 먹고 네. 볶아서 먹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볶음면 제품들은 다 볶아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0: So all of these ones like the buldak 볶음면 as well, you can fry them extra to maybe give it even more flavor, but it doesn't need to be. It can just be mixed in with the sauce powder and the water. So when you cook this, do you need to filter off the water? 따로 물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고랭은요?
1: 아, 네, 물 좀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스를 넣고 볶거나 혹은 비벼주거나.
0: 불닭 볶음면랑 약간 비슷하게.
1: 네, 불닭 볶음면도 그렇습니다.
0: Yeah, so it's very similar to the fire chicken noodles that we talk about, right? Mixing it in with just a little bit of water left and you throw away a lot as well. Looking at these other amazing noodles from around the world, 또 어떤 전 세계 국수 소개해 주고 싶어요?
1: 네. 요거는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중국 대표 라면입니다.
0: 강시푸 is 네, what it says on there. 이거 어떤 라면인가요?
1: 한국의 소고기 베이스 라면하고 비슷하게 우육면 컨셉으로 나온 거거든요.
0: 우육면. So if you know the uyuk noodles, those have the beef broth base. But it also looks a bit spicy. 그래도 매콤한 맛은 있나요?
1: 한국 라면처럼 맵진 않고요. 근데 적당히 조금 매콤한 거 같습니다.
0: It's not quite as spicy as Korean noodles, but it is definitely packing a little punch there. I've never heard of this one. 이거 한국에 있어요? 네.
1: 한국에서도 한국으로 수입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잘 팔리진 않습니다.
0: It does get imported into Korea, but it's not as popular as, of course, our Korean ramens, which kind of look very similar, although there's more beef on this. 그 앞에 소고기가 훨씬 더 강조되네요. 네. 그러면 안에도 소고기 같은 거 있어요?
1: 소고기가 직접 들어있진 않고 네. 수프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1년에 437억 개의 라면을 먹거든요. 1년에 437억 개.
0: Wow. So that must be, I'm not very good with my numbers. Maybe 4 billion? 300 million packets of ramen, I think that would be, are eaten in China. So you cannot discount the significance of this because this is one of the best. 이게 제일 인기 많아요.
1: 그 나라에서 이게 제일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 미고랭 라면과 거의 세계 최고로 인기가 좋은 라면이라고
0: So if you take into account the size of the populations of China and Indonesia, then these two ramens, the Indomie and the Kangxifu, are some of the best selling in the whole entire world. That's amazing. And we also have a North Korean ramen. 북한 라면도 가져오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북한 라면 네. 이렇게 드려볼게요.
0: 둘 다 북한
1: 네,
0: 거예요?
1: 네, 그게 북한 라면인데요.
0: 진짜요?
1: 그 북한에서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제가 구해왔습니다.
0: Wow, so these are not sold within North Korea, but actually exported to China.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이거 못 네. 먹는 거예요?
1: 네, 북한 사람들은 먹을 수 없고 중국 사람들이 원래 먹었었는데 맛 없다고 좀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0: 진짜? So these were released in China, not for consumption of North Koreans, but they had a rumor, or it was said, that they were not so tasty, so they're not actually being sold. 근데 이거는 완전 그 불닭볶음면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카피한 듯한
0: So this
1: 느낌.
0: is a complete rip-off or copy of the Korean fire chicken noodles. And then this other one, 이거는 약간 약간 중국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1: 네, 이건 근데 신라면, 농심 신라면을 좀 카피한 듯한 느낌.
0: So this is quite like the red Shin ramen brand that we have in Korea.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라면 있긴 있어요?
1: 네, 북한

0: So shall we say. Today, we are so lucky to have him for the second time for our Ramyun special, Mastering Ramyun, Chi Yongchun, the author of books like The History of Ramyun, The Science of Ramyun, of which he gave me a copy as well last time.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도 재밌게 지금 보고 있어요. We are going to be going into another theme. But before that, a few of your messages. Siska saying, Ashley and PH1's favourite is Indomie Mee Goreng, and that one is not spicy. It is a bit spicier than the Japanese one. Like, the Japanese one is not spicy at all. It's just like a soy base, quite salty. The Mee Goreng has a little bit of spice, but Siska says rendang is spicier. 아, 렌당 맛도 있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인도미. 그러면 여러 가지.
1: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수십 진짜. 가지 있을 정도로.
0: 그러면 약간 인도미는 그냥 약간 브랜드 네임이고 그 네. 안에 그냥 맛들이 다
1: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오리지널이고 제일 잘 팔리는 건데 이거 네. 말고도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So 국물 라면도 있고요.
0: The Mee Goreng is the one that is the most representative, but there are so many other types. So the Indomie is more the brand, and then the flavors are endless, including soup ones as well. For soup base, Siska says, I recommend Indomie Kari Ayam. Put some kimchi on it, and that's really delicious. Oh, kimchi and ramyun is delicious. Jun says, my tip, add some ketchup to this. That's how I enjoy mine. Wow, tomato ketchup, 약간 살짝 뿌리면 맛있다고. 아마 인도미겠죠? 그 일본 거에 ketchup 넣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Wow, that sounds interesting. And you said, yeah, frying an egg is common. And there are small pieces of mock meat in the Chinese one. 아, 그 중국 라면에서 작은 약간 건조된 고기들
1: 아, 네, 약간,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0: 오, 그것도 맛있겠네요. 네. Some reconstituted beef. That sounds good. So now we're going to go on to Korean ramyuns that are popular in other countries, right? So starting off in Russia. 러시아에 인기 네. 있는 한국 네. 라면들 뭐 도시락은 너무 유명하죠.
1: 아, 네. 도시락이 네. 러시아에서는 이제 컵라면 대신에 도시락 컵라면을 도시락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0: 아, 러시아 말로 그냥 도시락.
1: 도시락.
0: 아, 도시락. So it's called 도시락, which is the word in Korean for lunchbox, because it kind of looks like a rectangular lunchbox instant noodle. And then these are other types as well. 이게 도시락 브랜드인데, 오, 여기 써 있네요. 네. 이거는 또 봉지라면이에요.
1: 네, 봉지라면을 가져왔고, 아. 제가 그 용기면은 따로 이제 뚜껑만 있다 보니까 그쵸? 봉지라면 가져왔습니다.
0: Wow, so in Korea, they do not have this 도시락 라면, right? This has bacon on the front as well.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맛은 안 팔죠, 도시락 자체가?
1: 그 한국보다 러시아에서 맛도 다양하고 훨씬 oh, 더 잘 팔립니다. Wow. 한국에서는 두 가지 맛밖에 안 팔리고요.
0: Yeah, so the 도시락 that we know here, which is relatively popular, you can see it looks like this, it's kind of a rectangle. But in Russia, they have loads of different flavors, include this is like bacon cream pasta or something. And that is not even soup as well. 아, 약간 그쪽 입맛에 맞게.
1: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서 이 도시락 라면을 즐기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0: 들었는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1: 네, 먹어봤습니다.
0: 어때요?
1: 되게 고소합니다. 약간 치즈 넣은 느낌
0: 아, 진짜요?
1: 되게
0: 그냥
1: 맛있습니다.
0: 그냥 막 섞어요. 그
1: 네,
0: 안에.
1: 그것도 엄청 많이 넣어야 된다.
0: So in Russia, they do have the 도시락. So that is the one we just showed you. They put in mayonnaise, which is not a thing in Korea. But it's said to taste then very kind of almost savory. You have to mix in a lot. It almost tastes like cheese is mixed into it, said Yongjun. Moving on to Samoa then. Oh. Samoa has a ramyun from Korea that is very popular. And it's one of my favorites, actually.
1: 한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컵라면인데요.
0: 네.
1: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 제도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0: 이게 한국의 1위예요?
1: 네, 이건 한국에서 컵라면 1위입니다.
0: 아, 진짜요? 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다른 거가 1위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오리지널. 왜냐하면 네.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구할 수 있을 때 이거 아. 많이 썼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워낙 인기 있었어요.
1: 네.
0: 와우.
1: 이게 인기가 so 좋았는데 네. 그 작은 섬나라에서 거의 네. 국민 라면처럼 인기가 좋다고 해서
0: So I didn't know this. This is the number one in Korea as well. And this looks like a little bowl. That's why I used to love it. And it says on here since 1982. So it's been around for decades. But it is also Samoa's like national cup ramyun as well. The instant noodles there. You can see the beef on the front here, but it's more just in the soup. You don't really get the beef at all. And this is famous, I think, for very thin noodles. 면이 너무 얇아서 네. 저도 이거 되게 좋아서 이것도 볶으면 너무 맛있어요. I used to sometimes fry it in a pan instead of putting it in the soup, and that is delicious too. Over onto Hong Kong then. What is famous there? 홍콩에 어떤 거가 인기 있어요?
1: 홍콩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치즈라면이 홍콩, 대만 등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0: 치즈라면 한국에도 네. 있어요.
1: 옛날에 팔렸었는데 이건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서 사라진 제품.
0: 아 진짜요? So this is a case where it used to be sold in Korea, this cheese ramen, and now it has been stopped because it wasn't that popular. I don't even remember ever seeing this, but it is very popular in both Hong Kong and 대만 as well. 이게 네. 매워요. 원래 기본적인 거는 좀 덜 네. 맵나요?
1: 이거는 조금 매콤한데 네. 맵, 그러니까 이제 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이건 좀 얼큰합니다.
0: So there are two versions, the less 네. spicy and the more spicy, which didn't do so well here 네. in Korea, but very popular in Hong Kong and Thailand.
1: 아, 네, very popular까지는 아니고요. 아. very popular는 아닌데 아. 꾸준하게 팔려서 이제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0: Okay, not very popular, but popular to the extent where it keeps on being exported because it's not available here. In Korea anymore. And then we've got to say the home of instant noodles is Japan because they first invented it in the 50s. So what is most popular in Japan? 한국 라면 중에 일본에 뭐가 잘 팔려요?
1: 일본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못 먹다 보니까 네. 이 감자 라면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꾸준히 잘 팔려서 이것도 일본인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0: These are potato-based noodles, and they're less spicy, so that caters to Japanese taste buds, which don't handle as much spice as Korea. 근데 저는 이거 네. 최근에 한국에 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1: 네, 이것도 한 20년 넘게 팔린 제품인데, 아. 한국에서는 인기가 좋긴 한데, 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진 않고 꾸준히 아, 팔리는 제품입니다.
0: 오히려 일본에 인기가
1: 일본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0: Yeah, so apparently it's been around for 20 years even here in Korea, but it's not one of the top tier sellers. I've only seen it recently in Korea and it's nice as well. The noodles definitely have a different texture because they're from potatoes, but it's much more popular in Japan than in Korea. Moving on, 그러면 다음 주제로 영준님이 네. 네. 원하는 거 소개해도 되는데요. 어떤 아, 네. 걸로 갈까요? 어떤 캐테고리?
1: 원하는 걸로요?
0: 네, 네. 만약에 뭐 네. 좀 성격 있는 한국 라면 해도 될까요?
1: 그러면
0: 네.
1: 그 한국에는 한국의 음식을 구현한 라면들이 좀 다양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아. 그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0: 좋아요. So we're going to go 네. on to something from 영준, which is other Korean foods that have been represented by instant noodles. Okay, 그러면 처음으로 네. 보여주고 싶은 거 뭡니까? Oh, we've got some back here as well. 콩국수 라면. I do not like 콩국수. 콩국수 is like literally it means bean noodles, but it's the bean milk, like basically soy milk and then noodles. I did not know there were instant noodles. 라면 버전도 있는지 처음 알아요.
1: 네, 여름에 이제 별미 제품으로 꾸준히 팔리는데요.
0: 네.
1: 그 여름 별미 콩국수를 유탕면으로 해서 가루 스프, 분말 스프를 넣어서 구현했습니다.
0: 그러면 이 수프도 약간 콩물? 처럼
1: 네 가루로 분말 스프로 그 콩물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0: 비슷해요. 그럼 먹으면
1: 네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0: Wow. So if you like the soybean-based noodles, the cold ones that we have in the summer, this has changed them into instant deep-fried noodles. 그럼 라면 면이랑 똑같아요?
1: 네 유탕면 기름에 튀긴 면입니다.
0: Ah, so they are exactly the same as instant noodle noodles, and then the broth is made from just powdered soybean powder, I guess. It says 콩가루 80% nearly. So there is a bit of soup in there. 그러면 어떤 맛이에요? 짭짤한가요? 아니면 달콤한가요? 왜냐면 이것도 네. 약간 반반이잖아요. 네. 그 네. 설탕 뿌리는 분 아니면 네. 소금 뿌리는 분.
1: 기본적으로 약간 짭짤하게 나왔어요.
0: Ah, so there are people who put salt. There are people who put sugar into their bean noodles. But this one is a little bit salty as a base. Okay, that's interesting. 다음 제품은요?
1: 네, 다음 제품은
0: Bye-bye to the Konguksu. It's okay. He's brought in so many, Yongjun. Thank you so much. This one says kimchi on there. 아, 김치찌개 라면.
1: 네.
0: Oh.
1: 이게 한국에는 김치 라면들이 다양한데 네.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그럼 다른 김치 라면들도 네. 엄밀히 따지면 진짜 김치찌개 라면인가요? 네.
1: 아니요. 처음에는 김치, 그냥 김치가 네. 들어간 라면이었는데 네. 이건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갖다가 이제 구현한 라면입니다.
0: 이거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요?
1: 아니요, 이것도 10년 넘게 아, 팔리고
0: 진짜?
1: 있었고요.
0: 와.
1: 이 레토르트 방식으로 진짜 묵은지 김치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0: Wow. So using the retort method, they put in the old kimchi, the mugunji, the one that has been really fermented, into this, and it's kimchi jjigae, which is our kimchi stew. Originally, there are many kimchi ramyun, so they have some kind of kimchi in them, but this is one that is trying to imitate the kimchi stew. 그러면 김치 라면하고 김치 찌개 라면 맛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 김치 라면은 약간 yeah. 라면에다 김치를 넣은 듯한 맛이고요.
0: 네.
1: 이 김치 찌개 라면 진짜 한국의 김치 찌개 맛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 제품이다 보니까.
0: 그러면 김치 찌개 원래 라면 안 넣잖아요. 근데 네. 맛은 어때요? 좋아요. 라면랑 잘 어울려요.
1: 네. 그 한국의 김치찌개집 가면은 네. 라면 사리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데
0: 아,
1: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0: Wow. So it is like going to a 김치찌개, kimchi stew place. Apparently, I didn't know this. You can get a ramyun sari, so an extra ramyun put in, and it tastes like that. Whereas the kimchi ramyuns just taste like instant noodles with a bit of kimchi added in extra. Oh, 좋아요. And this has been around for about 10 years. I didn't know that. I thought it was a new thing. And then another one as well? Moving on to something less spicy.
1: 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곰탕.
0: 어, 애들도 매운 거 못 먹으면.
1: 네, 애들도 매운 거 못 먹으면 하는 그 소사골을 우려서 낸 곰탕을 라면으로 구현했습니다.
0: So this uses the broth from the bones of the cow. We've talked about 곰탕 before. It does not mean bear soup, right? 곰탕 is actual beef. Bones and like the cartilage. It's very similar, in my opinion, but maybe not to experts, to solongtang as well. And there is also solongtang instant noodles, but this one is the sari gomtang. This is also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for kids who don't like spicy things. 근데 어른들 사이에도 네. 인기 있나요?
1: 네, 어른들한테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0: 아, 진짜?
1: 젊은 층에 오히려 인기가 좀 덜합니다.
0: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먹는데 우리 네. 진짜 매콤 맵찔이들 네. 매운 거 못 먹은 애들. So if you can't eat spicy things, this is quite popular. But Youngjun saying as well, for the older generation, it's also very popular. Maybe yeah, once you get to a certain age. 본인도 네. 선택할 때가 있어?
1: 네, 저도 먹을 진짜? 때가 있는데요.
0: 뭐, 어떤 느낌? 왜냐하면 라면은 네.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매운맛인데.
1: 이게 네. 처음에 아침 대용식으로 광고가 됐었거든요.
0: 아, 진짜?
1: 저도 아침에 종종 먹습니다.
0: Wow, so this originally came out as a breakfast alternative, right? You could eat it in the morning as your breakfast meal. And so that's when Youngjun has it. Because I asked Youngjun, Koreans, it's got to be spicy if you're an adult. But he said that's the time when he would go for this as well. And so if you don't like spicy stuff, this is totally for you. Of course, it's packed full of the beef broth. So if you can't eat beef, you can't have this as well. Oh,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파트3에 돌아올게요. We're going to listen to a track. We'll be back in part 3 with some more ramyun talk. Here's Chu featuring Haze, Rule.

0: And we're back for part three today of our Ramyeon special, Mastering Ramyeon with critic Ji Yong-jun. We're continuing our journey into K-Ramyeon that is popular abroad, maybe not so much in Korea, or maybe it becomes popular. We got a few questions, though. Jun says, what's the biggest mistake? England have scored! Sorry. They just scored a goal. Jude Bellingham, and I'm so happy. Yes! Okay. What is the biggest mistake people make when cooking ramyeon? 아, 라면 끓일 때 네. 가장 큰 실수하는 거, 자주 네. 하는 실수가 뭡니까?
1: 아,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안 하는데 네. 일반인들 같은 사람들은 물의 양을 제대로 안 지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0: 그러면 뭐가 더 약간 치명적인 것 같아요? 물 덜 넣는 거 아니면 더 넣는 거?
1: 둘 다 치명적인데
0: 아, 진짜?
1: 물 더 넣는 게 더 치명적입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밋밋한 맛이 조금 있으면 네. 너무 짜증나요. So Jun says he doesn't make mistakes, of course, Yong-jun, because he is a ramyeon critic. He is an expert. But it is the mistake of putting in too little or too much water. So 늘 그 인스트럭션대로 넣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1: 네, 저는 계량컵을 이용해서 딱 정량으로 넣습니다.
0: 본인은 어떤데? 아니, 이때는 조금 덜 넣는 라면이 좋다, 아니면 더 넣는 거가 좋다, 약간 my way라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네. 하는 거 좋아요.
1: 평가할 때는 그렇게 네. 하고요. 네. 따로 먹을 때는 제가 더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하고.
0: So when he's evaluating the noodles, he is definitely doing that, where he is putting in the exact amount using a measuring flask or a measuring spoon of water that it says on the pack. But when he's eating them by himself, he sometimes puts in more or less, depending on how he likes his ramyeon. And is there a popular ramyeon cooking hack that you strongly disagree with? 라면 끓일 때 약간 내가 이 PD님 has said we've put in another goal, so I can't concentrate again. 또 넣었대요. 저도 못 봤는데 저 어떻게 집중해요?
1: 아니 어떻게?
0: 벌써 2대0? Wow. Okay. All right. Back to the noodles. 라면 끓일 때 약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뭐 넣는 거거나 뭐 계란 같은 거 파. 완전 반대하는 거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라면 완전 망친다. 뭐 있어요?
1: 계란을 넣을 때 네. 계란을 터트려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계란 노른자를 네. 터트리지 않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라면 맛을 잘
0: 아,
1: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저는 그러면 죄인인가 봐요. 저는 무조건 섞이고 다른 데 그릇에 섞이고는 왜냐하면 저는 흰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서 흰자가 막 꼬이고 그러면 네.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데 아 그렇게 하면 라면의 맛이 조금 덜 보존되는 거예요?
1: 라면이 이제 라면 스프랑 이제 계란이랑 좀 분리가 네. 되니까 라면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는데 섞게 되면 약간
0: Yong-jun says if you mix the egg together and put it into the ramyeon then that is not something he agrees with because you can't taste the soup as well whereas if you crack the egg in and leave the yolk in its original state that will have the soup separate and the egg separate and you can enjoy it much much better so don't do that. Lita asked about best wok instant noodle and Yong-jun has not in his memory he can't remember that noodle but you say some people in Indonesia say best wok is better than indomie. Oh, indomie보다 더 맛있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다고. Oh, interesting. Moving on to our last segment,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Korean ramyeon that is popular abroad. 그러면 해외에서 얻었던 인기 얻었던 대한민국 라면 뭐부터 소개할까요?
1: 네, 미국 그 중국과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 치킨 라면입니다.
0: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양념 치킨 라면. So it's the chicken that we introduced with Ryan not so long ago. You know, it's the one with the sweet and spicy sauce on it. But it's that flavor ramyeon. Oh, 이거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1: 중국, 일본에서 판매가
0: 중국,
1: 되고 있고요.
0: 일본. In China and Japan, this is for sale. 어때요?
1: 진짜 양념치킨 소스에 라면을 비벼먹는 듯한 느낌인데요.
0: 괜찮아요.
1: 한국 사람들은 맛없다고 해가지고 사라졌는데.
0: 본인도 어떻게 생각해요?
1: 별미입니다.
0: 진짜요?
1: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0: Wow, so Yongjun likes this. He says it is a special flavor, but it was not sold in Korea because it was not nice, right? It stopped being sold here, but in China and Japan. And he says it is the actual flavor of the sauce of Yangnyeom chicken on noodles without a soup. This is another kind of mix in the sauce noodle. Oh my goodness, I don't think that. It would be too sweet. 너무 달달할 것 같은데요.
1: 달고 맵고 짜고 좀 약간 매콤합니다 생각보다.
0: 아 진짜요? 여기 사진에도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뭐 재료 아니면 약간 이거 약간 추가하면
1: 새콤한 맛도 좀 있어요.
0: So it's got that kind of almost freshness to it, that pop to it, that lightness to it, like a tomato or something like that. Onto another noodle, Tom. 또 뭐 있어요?
1: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 대표 매운 볶음면이
0: 네.
1: 해외에서는 타코 맛 그리고 비리아라는 또 멕시코 음식.
0: 아, 저희도 우리 쇼에 비리아도 소개 한번 했는데.
1: 아,
0: so this is the fire chicken noodles, but they are popular abroad. And this is taco flavor and birria. You remember birria was the beef that has been cooked down for many, many hours. 그러면 이거는 북미 쪽에 파는 거예요?
1: 미국. 그리고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파는 거고요. 중국에는 이렇게 바나나 맛도 출시돼서 판매가 됐어요.
0: Banana flavored pulled duck fried noodles. What? 그럼 매콤하면서 바나나 향이 있는 거예요?
1: 그 바나나 후레이크, 바나나 후레이크를 이게 토핑으로 넣었습니다.
0: Mexico have scored, said my producer. So now I'm not. 그만하려 저희도 집중을 못 하겠어요.
1: Mexico 라면 소개해서.
0: So do not let me know.
1: 그만해야겠네.
0: But, oh yeah, Mexico 라면 주세요,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압수. Go away, birria and tacos. I'm curious. 이것도 먹어 드셔보셨죠? 타코하고 birria.
1: 네, 다
0: birria.
1: 먹어보고 소개를.
0: 그것도
1: 했습니다.
0: 그러면 진짜 약간 멕시코 음식의 맛이 나겠나요?
1: 근데 제가 멕시코 음식을 잘 몰라서 그렇게 잘 느끼지 못했는데 타코 맛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했고
0: oh, 네.
1: 약간 고수 향이 나는 게 좀 독특했습니다.
0: Oh, there's a coriander vibe to it, and Yongjun has not tried Mexican food that much, so he's not sure what the original tastes like. But yeah, the coriander flavor, which is not a flavor we usually love in Korea. Although no, I'm wrong. It's just a divisive flavor. Some people love it, some people hate it. The banana one. 그거 드셔보셨어요?
1: 네, 바나나 맛도 이게 어때요? 바나나 맛 후레이크가 위에 올려져 있는데
0: 네. 좀 어렵지 않아요?
1: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아 생각보다
0: 근데
1: 괜찮구나.
0: 왜 중국에 그게 인기 있죠? 원래 바나나를 그렇게 드시나요?
1: 중국 사람들이 네.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나나를 관상용으로 많이 한대요.
0: 아 진짜요?
1: 그걸 이제 컨셉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0: 관상용이면 뭐 그냥 갖다 놓고 네. 먹는 거예요?
1: 그냥 이제 보는 거죠.
0: That's so interesting. So, do you know that about Chinese culture? Apparently, in offices, they have bananas on their table as like almost an ornament. And so, it was inspired by that. Although Yongjun said it is a difficult flavor to like. Oh, 너무 재밌어. 또 뭐가 있어?
1: 이거는 공식은 정식판은 아닌데
0: 네.
1: 다른 회사가 이걸 좀 카피한 건데요.
0: 아, 중국에서요?
1: 네, 두리안 맛, 딸기 맛 제품이 이렇게. 크랜베리 맛.
0: So these are copies, not original Korean ramens, but they're kind of, as you can see, almost rip-offs. And there's durian-flavored ramen of the 볶음면 variety of the one that you mix. And then
1: cranberry.
0: Cranberry. Have you tried these? 이거 드셔보셨어요?
1: 다 먹어보고 했는데요.
0: 원래 durian하고 cranberry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해요?
1: 둘 다 좋아합니다.
0: 오, 그러면 이 라면도 괜찮아요?
1: 근데 좀 라면 어렵더라고요.
0: 그러면 매운 맛에다가 두리안, 매운 맛에다가 크랜베리
1: 네,
0: 하는 거예요.
1: 네.
0: Wow. So these, Yongjun says he likes durian and he likes cranberries, but as noodles, it's not really going together. That sounds not so nice for me either. How can cranberries go with that spicy mixed noodle flavor? I will never know. Moving on then as well. 그럼 다음 제품 네. 소개해주고 싶은 거.
1: 해외에서는 태국의 유명 음식 똠양꿍을 넣은 이런 그 라면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Wow, so this one, it's a purple packet version of the Shin Ramyeon.
1: 유명 셰프입니다, 태국의.
0: Oh, and this is the one that is sold in Thailand, and that is apparently the photo of a famous chef. And this is Tom Yang Kung, as the base. I love Tom Yum Goong, and sometimes in Tom Yum Goong you can get the little rice noodles. 어떤 때 그 아주 얇은 버미첼리 네. 국수 있잖아요.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네, 괜찮습니다. 유탕면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별미고 Tom Yum Goong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0: Yeah, so it's obviously not the vermicelli noodles in here. It is the regular deep-fried noodles, and it works well together. Oh, that is delicious. I'm going to try that. 이것도 한국에 판매되나요?
1: 한국에는 안 판매돼요.
0: Oh, it's not sold in Korea. So I'll have to go to Thailand to check it out. Oh, 그러면 다음에 아직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다른 거 소개해 줄게.
1: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0: 이건 어떤 종류예요? 약간 캐터그리로 한다면 이것도 해외예요?
1: 해외에서 인기 처음으로 해외에 먼저 출시가 됐는데 네. 인기가 좋아서 한국에 출시된 라면들인데요.
0: So an interesting category of Korean ramens that became famous and popular abroad and then came to Korea because of their popularity. This looks really kind of Hawaiian, no? 약간 you've got the surfing waves, you've got the hula as well. 이거 어디서 팔았어요?
1: 미국 H마트에서 전용으로 파는 라면이었는데
0: 어떤 맛이에요?
1: 이게 이름이 훌라면인데 네. 입에서 면발이 훌라춤을 춘다라는 의미로
0: 뭐가 달라요?
1: 면발이 쫄깃하고 탱글하고
0: So the noodles here from the H-Mart became really popular in the States and it's called 훌라면 and it's said that the noodles go in your mouth and they're kind of like hula hula as in they are dancing around in your mouth and they are said to be a little more chewy to them and so they came to Korea 그러면 한국에도 그러면 팔았어요 훌라
1: 요 패키지로
0: 약간 마케팅을 다르게 하면서 네. it came out like this 지금도 팔아요?
1: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0: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맛보다 그 면발이 조금 핵심이에요
1: 네, 면발이 더 특색 있는
0: so it's all about the texture of the noodles which you know if you're not into ramen that much you might think what's the difference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textures of different noodles I love this packaging 이 제품 약간 포장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1: 저도 사고 싶다
0: 네, so that is now something you can get here in Korea and then the next ones
1: next
0: as well
1: one, 네.
0: oh we got so many it's unbelievable 그, oh this looks like a special gold edition
1: 그, 해외 사람들은 네.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종교적이라든지 윤리적으로 닭고기를 그쵸? 하다 보니까 네. 소고기를 맛을 뺀 닭고기 맛 신라면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0: Wow, so this is using chicken instead of beef, which is the traditional base for ramens in Korea, because in the West and abroad, there are people who prefer chicken, but also for religious reasons, don't eat beef. And then this came to Korea as well.
1: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0: wow.
1: 골드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It's called Ramyeon Gold, and the packaging is really golden as well. 이거 그러면 맛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1: 아닙니다. 해외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0: 근데 원래 신 그 네. 소고기 베이스라
1: 원래는 소고기 베이스인데
0: 그것도 느낄 네. 수 있어요? 맛을?
1: 좀 다릅니다. 커리 맛 이고 닭고기 베이스로 좀 얼큰하게 만들었어요.
0: Wow, so you can tell the difference according to Yeonjun. Like it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one, but compared to your beef based soups, it tastes a bit more like curry, that kind of thing. Oh, that looks delicious as well. 이것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덜한데 해외 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0: Yes, it's not as popular here in Korea because there aren't many people who don't eat beef in Korea, especially due to religious reasons and even due to preference, I would say. Okay, and to the next 네, ones as well.
1: Next one.
0: We can do this forever. and this is Soon Veggie Noodle Soup. Sun, sun, like meaning kind of weak or mild, I suppose. And this is a vegetable soup.
1: 네, 거의 20년 가까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네.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수출됐던 건데요.
0: It's been around for 20 years over in Europe and those kind of places for people who are vegetarian. So there's no meat at all in
1: 네,
0: the base. Wow, and then this came to Korea as well because we've seen in Korea more and more vegetarians and vegans. Remember, we've been talking about that, guys. 최근 들어서 진짜 베지테리언이나 비건 분들은 한국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1: 그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0: Wow, so there's no animal products in there at all. It is all from vegetables, right? So mushrooms, you can see what you might know as pak choi in the West and cabbage and stuff. 이거 솔직히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깊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이제 그 채소만으로도 맛을 내도 라면에 깊은 맛을 낼 수는 있긴 한데요. 그 일단 고기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잘 팔리진 않습니다.
0: So they can, they've got the technology and they found out the ways to give it a deeper flavor even without any meat products, because that's what I was worried about. But the problem is, yeah, if people know there's no meat in it, they're kind of turned off buying it, especially here in Korea, where we think of ramyeon as having some kind of meat in the soup base, so it's not such a big seller at all. Yongjun, that's about all we've got time for today.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라면을 이야기하는 거. 자기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태국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라면에 대한 하고 싶은 말 네. 모든 거 해주세요.
1: 라면이 한국에만 한 600 종류가 팔리고 있어요.
0: 와.
1: 그리고 전 세계로 하면은 수만 종류가 팔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라면까지는 못하고 한국 네. 라면을 소개하는데
0: 네.
1: 라면이 생각보다 영양도 괜찮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국가의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큽니다.
0: Ah, wow. So in Korea, we're talking about 600 noodles being sold. If you take this globally, tens of thousands of ramyeons being sold. And if you think about it, yeah, Yongjun can't review all of them. He's going to stick to the Korean ones for the time being. But they are perhaps more nutritious than you might think. They're also very affordable. So in society, they do play a big role. And that's why, Yongjun, your job is so important.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제품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좋은 그 평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1: 한마디만.
0: 네네네, 그럼요.
1: 라면을 되게 안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 라면이 생각보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라면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 Because especially here in Korea, a lot of people think of it as an unhealthy snack,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putting in their time and effort to make sure it's safe and relatively healthy as well. So please look upon it favorably. 끝까지 라면 사랑 진짜 느꼈어요. 영준 씨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맛있는 라면 네,
1: 네 꼭
0: 먹었으면 좋겠어요. 콩국수 빼고요. I do not want the soybean one. We'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today. We'll be back tomorrow with Dish of the Day with Chef Ryan. Here is Infinite to take us out with That Summer, Second Story, 그해 여름 두 번째 이야기.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9050-4101 or reach us for free through KakaoTalk or on our YouTube live cha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he Interview.

0: And the time is now 11:11 a.m.,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you hear the word welfare, many of you might immediately think of systems, policies, or support services. However, welfare also includes checking in on someone, reaching out a helping hand, and listening to each other's stories. Right here in Busan, there is a rather special film festival called the 051 Film Festival. Taking its name from Busan's regional area code 051, this is a rare citizen participatory film festival where residents share their own stories of welfare through short videos lasting exactly 51 seconds. Over the past decade, starting with the theme, The Welfare I Dream Of, the festival has captured the values of welfare that our society needs to ponder together, covering topics such as care, coexistence, and this year, connection, all through the eyes of everyday citizens. Notably, reflecting the current era of generative AI, the festival introduced a brand new AI category this year. Yet, it strictly maintains its core philosophy by ensuring that the most vital messages and planning are still crafted by human hands. Joining us today is Park Chung-hyuk,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Today, we will discuss why we talk about welfare through the medium of film and how 51 seconds of a citizen time can connect the future of Busan. 오늘 D 인터뷰에서는 박종혁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님과 함께 왜 복지를 영화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51초가 어떻게 부산의 내일을 연결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한 20년 동안 사회복지 역량과 사회복지 외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종혁입니다.
0: 네,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So our guest is Park Chung-hyuk, a social worker who for 20 years now has been taking on the role of bridg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with other fields while continuously supporting various social welfare sites. So,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plays a vital role in connecting citizens with various welfare institutions in Busan. Could you tell us what inspired you to discuss welfare through cultural content like film, rather than through policies or regulations? Also, we would love to hear the special reason behind choosing this short format of exactly 51 seconds.
1: 네, 앞서 진행자분께서 공월 영화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부산이 영화의 도시인 만큼 영화를 매개로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자는 의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부산의 특색 있는 영화제입니다. 051이 부산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네. 네, 부산의 지역번호인 051을 영화 제목에 넣으면서 영화제를 51초 컨셉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몇 분씩 되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51초 영화제는 참여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서 참여를 높이고자 한 의도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부산의 지역번호를 활용한 재치와 시민들의 배려한 따뜻한 기획 의도가 보입니다. He notes that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051 Film Festival is a unique event that began in 2017 with the intention of using film as a medium to listen to what the citizens of Busan

0: Busan think about welfare, especially given Busan's status as a city of film? Because 051 is a number that symbolizes Busan, incorporating the regional area code into the title naturally led to the 51-second concept. He adds that since it isn't easy for everyday people to produce videos that run for several minutes, the 51-second constraint was also intentionally designed to lower the barrier to entry and encourage higher participation. 네, 그럼 over the past 10 years, you must have seen a truly wide variety of submissions. Are there any particular works that stand out in your memory or a moment where you were reminded that welfare is ultimately a story about people?
1: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보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복지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다시 느끼게 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2: 네, 첫 번째 해인 2017년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굴러보자라는 청소년부 수상작이었는데 다 같이 좋은 부산을 꿈꾸면서 직접 지은 자작곡을 BGM으로 깔고 잘 굴러가는 부산과 잘 돌아가는 부산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학교 곳곳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었는데 상당히 그 간결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마을은요라는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주인공인 아이의 시선으로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를 온 마을 주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멋진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메시지도 너무 좋고 또 촬영 기법도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히 정말 훌륭했었고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할머니가 이제 치매이시기 때문에 양말을 짝짝이로 이렇게 신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치매임을 암시하는 그런 디테일도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돌봄을 주제로 했던 해에는 돌봄이 이제 케어, 케어라가 아니라 정말 돌을 보는 스토너스, 싱어 스톤, 돌을 보는 그런 재미있는 작품도 기억에 남고요.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학교를 온몸으로 구르며 표현한 학생들의 재치부터 치매 할머니를 향한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까지 시민들의 진심이 담긴 작품들이 정말 많았군요. He shares that a 2017 submission from the festival's very first year titled 굴러보자 left a lasting impression, winning an award in the youth category. The film featured an original song about dreamed of a better Busan for everyone as background music, while the creators literally rolled around different parts of their school to physically express the idea of a smoothly rolling and working Busan, making it remarkably concise, fun, and clear in its message. He also recalls a 2024 work titled 우리 마을은요, which was filmed from a child's perspective and introduced a wonderful village where all the residents share the care and responsibility for a grandmother living with dementia. He notes that the message was heartwarming, the amateur filming techniques were excellent, and the evaluation team highly praised the subtle concluding detail where the grandmother's mismatched socks quietly hinted at her condition. Additionally, he fondly remembers a humorous film form from a care-themed year and played on the word by featuring an actual rock, dol, as well as various works that creatively utilized animation techniques. Over the past 10 years, the themes have evolved continually. Starting with The Welfare I Dream Of, the festival has touched upon care, coexistence, and this year, the theme is connection. What is the overarching message of welfare that the film festival has consistently delivered to citizens over the last decade? So, 지난 10년간 다양한 주제를 거쳐 올해는 연결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영화제가 시민들에게 던져온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네, 결국은 복지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이제 의존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 또 그리고 우리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연결된 우리의 일상을 올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0: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치로운 삶의 모습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양한 스토리로 표현해 주신다면 올해 우리 공원영화제 3국에서 기획한 의도를 잘 담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 복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는 모든 연결이 곧 복지라는 말씀 깊은 여운을 줍니다. He shares that welfare ultimately pursues the fundamental value of people, noting that human beings live by relying on and connecting with one another. To reflect this reality of living together, the festival chose our solid and connected daily routines linking you, I, and us, as is his theme. He adds that if participants express the meaningful lives of our neighboring communities and the true definition of togetherness through diverse stories, it will beautifully fulfill the intentions envisioned by the 051 Film Festival's organizing committee for this year's submissio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Park Jong-hyuk,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He's sharing insights on why we are talking about welfare through film and how 51 seconds of our citizens' stories are connecting the future of Busan. So this year marks the milestone 10th anniversary of the 051 Film Festival. When compared to previous years, what is the biggest change in this year's festival, or what new programs have you prepared? 올해 051 영화제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0: 예, 사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만 2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비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라는 프로그램 속에 작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공원영화제 시상식 시사회를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커뮤니티 비프가 진행되는 남포동 무대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부산국제영화제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커뮤니티 비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순간 수년 동안 좌충우돌 하면서 성장해온 이제 정말 이름 모를 작은 영화제가 브랜딩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산 지역의 군소 영화제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1: 네, 작은 영화제로 시작해 이제는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와 나란히 걷게 되셨다니 정말 가슴 벅찬 성장이네요. So he mentions that while there aren't massive changes compared directly to last year, the festival has evolved significantly from 2 years ago, having run in partnership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ince 2025 last year. Through this collaboration, the festival joined as a featured program within BEEF's Community BEEF section. As a result, the 051 Film Festival's award ceremony and screenings were held on the Nampodong stage during the BEEF period, and detailed discussions with BEEF are underway again for this year. He notes that while BEEF has provided immense support since 2018, officially entering the Community BEEF program brought them tremendous joy, making them feel as though a small, nameless festival that grew through years of trial and error was finally establishing its own brand. He takes this opportunity to express his deep gratitude to the BEEF officials who continuously show interest in and support minor film festivals in the Busan region. So it is deeply impressive that the 051 Film Festival is open to any everyday citizen rather than just professional filmmakers. Why do you believe that the ordinary stories of regular citizens hold such critical power when we talk about welfare? 네, 공호의 영화제는 전문 영화인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시민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왜 복지에서 중요한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초 영화라는 점에서 부산을 사랑하는

0: 누구나 부담 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봄직한 의도로 기획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를 선별적으로 아이들,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을 특정하게 되면 그들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이 시절을 겪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노인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의도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아동, 노인, 장애인을 복지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복지는 이제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만 받는 혜택이 아니고 부단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지일 수 있고요.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기대가 담긴 이야기라면 정책적으로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1: 네, 특정 계층만의 아닌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 속 이야기가 곧 복지라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He explains that because it is a 51-second film festival, it was intentionally designed so that anyone who loves Busan can easily take interest and participate without feeling burdened. He points out that when welfare is approached selectively by targeting specific groups,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ose groups end up being objectified. However, he reminds us that everyone goes through childhood, everyone grows old, and anyone can face temporary or permanent disabilities due to accidents or illnesses. Therefore, instead of viewing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solely as recipients of welfare, there needs to be a broader public awareness that anyone can require welfare services at any point in their lives. Furthermore, he emphasizes that welfare should not be a benefit reserved only for certain groups, but something all Busan citizens naturally enjoy in their daily routines. For instance, while subway elevators are installed for transport vulnerable groups, they are ultimately utilized by all citize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this regard, he believes that the ordinary stories of everyday citizens represent the very welfare we experience daily, and if these stories capture the people's aspirations for a better community, they can eventually serve as a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ing future welfare policies. So, for the citizens who would love to take part in this year's festival, could you please guide us through the submission schedule and explain how they can participate? So, 이번 영화제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접수 일정과 참여 방법까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접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7월 31일 16시까지 한 달 동안 접수 기간이고요. 올해 주제인 연결을 주제로 한 51초 영화를 제작해서 출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부분과 청소년 부분, AI 부분으로 구분되고요. 출품 규격과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역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기관과 주민센터, 초중고 학교, 또 지하철 게시판 등의 공원 영화제 포스터를 만나볼 수 있으실 텐데요. 영화제 포스터에 QR코드를 찍어보셔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에 공원 영화제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이전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네, 아직 7월 31일까지 시간이 넉넉하네요. 길거리 포스터의 QR코드나 너튜브 검색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He shares that the submission window has already opened and will remain open for a month until Friday, July 31st, 4 p.m. Participants can enter by creating a 51-second film centered around this year's theme, Connection, with submissions divided into a general youth and AI categories. He requests that people visit the website of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to check specific submission standards and important guidelines. He adds that posters for the 051 Film Festival can be found across various locations, including

0: including local welfare centers, community center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subway bulletin boards, where people can simply scan the QR code on the poster to view the details. Lastly, he mentions that searching for the 051 Film Festival on YouTube will allow anyone to explore numerous past award-winning works. So a brand new AI category has been established for this year's festival. While participants are free to utilize AI tools throughout the video production process, you have set a film principle that the thematic planning and the underlying welfare message must be created directly by humans. In an era of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why is that human experience and genuine sincerity still remain the most critical element?
1: 올해 신설된 AI 부문은 영상 제작의 기술을 빌리더라도 기획과 메시지만큼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기술의 시대에도 결국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AI 활용이 모든 영역에서 보편화되었고 또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AI 활용에 대해서 조금씩 더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공을영화제는 복지를 주제로 한 영화제이기에 AI 활용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되 기획과 메시지는 반드시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획자가 관련 고민을 깊이 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 공을영화제의 핵심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1: 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복지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고민만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0: He notes that the use of AI is found across all fields and certainly offers great efficiency, with the cultural and artistic sectors also gradually expanding its possibilities. However, because the 051 Film Festival focuses specifically on the theme of welfare, they established a firm rule. While the doors are open to using AI, the core planning and messaging must be done strictly by human hands. He explains that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051 Film Festival is to transform public perceptions of welfare through the deep reflection and meaningful contemplation of the creators themselves. So, as we wrap up today,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being here with us and say a few final words to our listeners?
1: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사실 우리 협의회의 목적 사업 중에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가 있습니다. 사회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이제 널리 알리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그리고 정말 영화의 도시인 부산에서 영화를 매개로 한 시민 참여를 목적으로 영화제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영화가 우리 사회복지의 주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네. 업무량도 너무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은 우리 협의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특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사업팀에 찬사를 보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7월 31일 오후 4시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계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협의회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영화제가 이어질 수 있었네요.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와 당부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0: He reflects on the fact that among the duties of his council specified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public relations regarding social welfare is included. While they initially launched this festival as a project to inform citizens about welfare, shift public perceptions, and encourage civic participation using film as a medium in the cinematic city of Busan, film is not the core specialty of social workers, which makes the workload immensely heavy and demanding for his team. Taking this opportunity, he expresses his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hard-working staff members at the council and extends special praise to the welfare business team in charge of the event. Finally, he reminds the citizens

0: on the stars. 별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마오리족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영혼이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본다고 믿는데요. 밤하늘의 마타리키 성단을 보며 떠나보낸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추모하고 조상들이 남긴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0: 네, 세상을 떠난 가족이 별이 되어 지켜본다는 믿음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The Maori believe the souls of departed ancestors become stars to watch over us. Looking at the Matariki cluster in the night sky, if there are family members who have passed away, they memorialize them and also pass down the wisdom of life and stories left by ancestors to their descendants. So it is truly beautiful that ancestors and descendants are connected through the medium of stars. We also gather in our hometowns during holidays to honor our ancestors and wish for each other's well-being. 조상과 후손이 별을 매개로 연결된다는 점이 참 아름답네요. 우리도 명절이면 고향에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서로 무탈하기를 바라잖아요.
1: 네, 더불어 마오리족은 마타리키 기간 동안 별의 밝기를 보면서 다가올 농사의 풍년 혹은 흉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0: Adding that during the Matariki period, the Maori also divine the possibility of a coming harvest or a crop failure by looking at the brightness of the stars. I wish a happy Matariki to everyone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한 마타리키가 되었으면 합니다.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story. Recently, New Zealand reportedly ranked second in the world in the Global Peace Index, GPI.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최근 글로벌 평화지수 GPI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평화지수에서 뉴질랜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평가는 국가의 범죄율, 분쟁, 군사화 정도 등 23개 지표를 종합해 평화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작년 3위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하면서 1위인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겁니다.
0: So New Zealand ranked second in the Global Peace Index published 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in Australia. This evaluation, which began in 2007, assesses the level of peace by synthesizing 23 indicators such as a nation's crime rate, conflicts, and degree of militarization. She explains that it rose one step from last year's third place, securing second place following first place. Iceland. Ranking at the very top tier in a credible indicator that has continued for nearly 20 years is amazing.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공신력 있는 지표에서 최상위권이라니 대단합니다.
1: 네, 그러나 평화지수 2위라는 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분쟁이 적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지갑까지 평화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IMF 경고도 있었듯이 뉴질랜드 경제는 회복 지연이라는 뚜렷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뛰고 서민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라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상당히 고단합니다.
0: 네, 지갑까지 평화로운 건 아니라는 말씀이 뼈아프게 들리네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2: That ranking second in the peace index means it is socially safe with few conflicts, and she wants to point out that it does not mean citizens' wallets are peaceful as well. In fact, as there was a recent warning from the IMF, she analyzes that the New Zealand economy is experiencing clear growing pains termed a delay in recovery. Because oil prices have jumped due to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consumer prices are skyrocketing, the economic sentiment felt by citizens is considerably exhausted. How does the IMF view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rate for this year? IMF는 올해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1: 네, 2%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물가인데요. 중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약 4%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목표치를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라 올해 말까지는 고물가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She answered that the IMF projected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rate for this year to be around 2%. She states the problem is inflation. It is forecast that the inflation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ng.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헬로 에브리원, 아임 제임스 폼 인디아.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eong.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When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2:00

0: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Oh, Detective Park, welcome. I've heard a lot about you. I'm Min Detective, who will solve this case together with you.
5: 반가워요. 보자. 이 도난 사건 현장이 바로 이 방이란 말이지. 좋았어. 냄새로 단서를 찾아봅시다.
4: All right, Detective knows. Do your thing.
5: 여기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난단 말이지.
4: Are you sure? It smells off. Really off. Let me smell again. Oh, the desk.
5: 어허, 냄새는 말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맡아야죠.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이거?
4: Wait, hold on. It's getting stronger over here. Oh, it smells off like something very old, very old.
5: 잠깐, 여기 이 바닥과 카펫의 냄새도 같이 한번 맡아볼까요?
6: 여기 냄새는 말이죠. 방향이 있어요.
5: 이 방향은 말이죠. 이쪽으로. 잠깐, 이 방향이 이상하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4: Yes, it's following you.
5: 뭐라고? 잠깐,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발바닥 밑에 여기가 수상하네.
4: Not exactly, but maybe your feet?
5: 아, 참나. 내 발에서 나는 냄새라고요. 아니, 신참 형사가 지금 무슨 소리? 아니, 이거 잠깐, 내 발에서...
4: Detective Park, I think your own feet are ruining the investigation.
5: 아니, 잠깐, 일단 여기서 조사를 종결하고 잠시 뒤에 만납시다. 아, 여기 욕실 어디더라? 잠깐!
4: Wait, where are you going? It smells off. It smells off.
6: It smells off.
1: 냄새가 고약하다. It smells bad입니다. 하지만 약간 상한 것 같거나 냄새가 조금 이상할 때 It smells off라고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가 조금 이상해 보일 때 It seems or it looks off. 뭔가 느낌이 평소와는 다를 때 It feels off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냄새가 이상해요.
4: It smells off.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ho did you chat with over there?
1: So for the first interview was with Lee Mi-ran-nim, who actually runs a humanity discussion group at a book club. So let's take a listen.
2: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이트리 독서 클럽, 북클럽에서 인문사유 모임을 하고 있는 이미란이라고 합니다.
2: 이번 행사는 좀 어떤 행사일까요?
3: 부산문화재단에서 1년에 2번, 3번 정도 하고 있는 바다 근처, 광안리, 뭐 다대포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산바다도서관이라고 하는 큰 축제입니다.
2: 어떤 분들에게 이 행사를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책을 좀 읽고 싶다? 지금 내 삶이 너무 건조하다? 또는 내 삶에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
2: 독서를 조금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독서에 좀 장점이 있을까요?
3: SNS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케팅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독서를 하게 되면 그런 주관을 뚜렷이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독서 토론을 하게 되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북클럽 또는 독서 토론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잠깐만요. 윤수 씨, do you know how to read?
1: I have no idea.
0: What was this fake reading? You're looking at this. There's the screen that I was talking about. You're looking at the book and then looking at the sky.
1: I know.
0: And then looking at the book and go, yeah. And then close the book. I feel like there was nothing in there.
1: I just tried to be funny.
0: It is funny. I like it. So what was she saying?
1: She explained that Busan Sea Library is a major event held a few times a year by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at beautiful spots like Gwangani and Dadaepo. And also she highly recommends this event to anyone who wants to start reading and feels like their daily life is a bit dry or simply needs a fresh boost of energy. And also asked her about the benefits of reading that could help encourage people to do it more. And she said that in a world where a lot of people get lost in social media, and reading helps you find your own clear voice, and she highly recommends book clubs because discussing books is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metacognition.
0: Did you just say metacognition?
1: Yes.
0: On a Monday?
1: Meta인지.
0: How dare you?
1: 근데 I know, it's a boring, but...
0: 상윤킴님, 윤수님 연출이 너무 강렬해서 인터뷰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1: Oh. 연출, 저 비디오 연출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진짜 읽는 척인데요.
1: I put a lot of effort in it, yes.
0: 왕 작가님 says book king.
1: 아, 부킹.
0: 부퀴즈 말고 부킹입니다. 아, 웃기네. Okay, 네. So who did you interview for the second interview?
1: So for the second interview, I spoke with a university student named Oh Chae-yun-nim. So let's take a listen.
2: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현재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오채윤이라고 합니다.
2: 혹시 이 행사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4: 홍보하는 영상을 봤는데 평소에 이제 책도 좋아하고 바다 근처에서 책을 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2: 혹시 그 평소에 어떤 종류의 조금 책을 읽으시는 편인가요?
4: 동화책도 읽고 시집이나 에세이 같은 것도 주로 읽는 편이에요.
2: 야외에서 지금 책을 읽고 계신데 실내에서 읽는 거랑은 조금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4: 야외에서 읽을 때 이제 조금 더 낭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좀 더 실내에서 읽는 것보다는 집중이 의외로 더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2: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오히려 집중이 더 좀 더 잘 된다.
4: 네, 백색 소음처럼.
2: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So you're going round. So if you are joining us,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고 보고 계시면
1: yes. And I was reading an English book, teaching English book. From BFM.
0: 아, 진짜 코미디 세그먼트인데. You know that 윤수 is a comedian. This is his job. 윤수 is 진짜 개그맨이에요. 진짜 코미디언. So what did she say? And also I want to know like your 소감 about it.
1: Well, it was really good weather actually. Like I said, it was raining in the morning that day, but before I went there it stopped. Anyway, yeah, it was really cool experience, you know. I love reading, I love beach, so you know, just sitting there, you know, feeling the wind,
0: yeah,
1: and the looking at the sea, it was so awesome.
0: Yeah,
1: yeah,
0: and it's quite a cool thing. Okay, so let's get back to the interview. 그 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어로.
1: So she came out after seeing the event on social media because she loved the idea of reading by the sea, like just me. She usually enjoys

0: Japan, Busan, Yeobanz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5 o'clock.
3: Mama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아.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For my 부산.
5: For my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7: 부산? For my 부산.
8: 부산 하면 For my Busan.
7: 하나, 둘, 셋.
9: Busan is good! For my Busan!
2: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0: 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입니다. It's 5 o'clock. It's Monday, the 6th of July. You're tuned in to For My Busan on 90.5 and 103.3 FM. 여러분, BEFM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I'm Laura with you until 6 p.m. And yeah, that's it. That's it, really? I'm with you until 6 p.m. Good. 6시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놀자. 자,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lots coming up for you, as always. But before we get into anything else, I want to tell you our text topic for today. 먼저 텍스트 토픽 알려드리겠습니다. Is there something, this is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s there something that you know you should do? I hate the word should, but you know you should do it, but you don't. Or you know you shouldn't do it, but you do. 그런 게 있어요. If you have one of those things, for example, you need to go on a diet, but you can't stop eating ramen, or you really should put your phone down and stop scrolling, but 1 a.m., 2 a.m., and you're still watching reels. Yeah, is there something like that? Get in touch, let us know. Also, send us your song request. 여러분은 오늘 텍스트 오픽은 여러분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있지. 우리는 다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계속 프라이드 치킨. 아, 너무 좋아요. 뭘 술 끊어야 되는데 계속 술 and fried chicken. 그런 거 있어요? Okay, so, 룰룰룰룰룰님. 어렵다. 룰룰룰룰님. Saying exercise and eating sweets. 그렇습니다. 맞아요. That's too hard. 3456 Dream님. 영어 잘하네. 저는, 저요? 저요? 아니면 윤수 씨? Me? Or 윤수. 영어 잘하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알면서 지키지 못한 것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오케이 콜. 근데 왜? 왜 도대체 왜 못하지? 예,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050 pound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 Talk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여러분 문자 메시지는 100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And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So send us your song requests and we'll put them in a playlist and then etc. Daniel Mr. Lee Nim, your Korean sounds perfect. OMG. 설마. 맙소사. We need 자막. 맙소사. Does anyone say 맙소사 in real life? I'm going to say 맙소사 a lot more. 맙소사. I like it. I like a 맙소사. Anyway,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세그먼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게 잘 됐어요. You well, welcome to the show. I'm going to play you a song and then we will come back with Money Groove and 조태준. This is BPM 77 by 조태준.

0: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to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조태준 씨.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예. 잠깐만요. 우리는 네.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새로운 정치자 아니 시청자로 아.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 네. 시청자 분들이 청취자. 엄청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Daily Fun Fun Name says I'm stuck in an Instagram rabbit hole. 아우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우리는 조태준 씨 혹시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있겠지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아, 근데... Hello, I'm TJ.
0: Okay,
1: I'm singer-songwriter TJ from Busan Group.
0: Yeah. yeah. 아 근데 부산 그룹은 뭐지?
1: 부산 그룹은 LA에는 LA 메탈, 네. 시카고에는 시카고 브루스, 네. 부산에는 부산 그룹.
0: 맞습니다. 예. Oh yeah. 그래서 여러분 이 세그먼트가 한국어도 하고.

0: 영어도 하고 왜냐면요 우리 조태준 씨가 네. 영어 배우는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네. 이게 조태준 씨 진짜 싱글송라이터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네. 알리는 우리 부산 슈퍼스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슈퍼스타 되고
1: 열심히,
0: 싶다면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영어도 해야 되죠.
1: 예, 맞습니다. 예,
0: BTS처럼 RM처럼. 예. 예.
1: Yes.
0: Yes. Yes. Yes. 주말 잘 보냈어요?
1: 아, 네, 정말 너무 잘 보냈어요.
0: Did you have fun at the weekend? What did you do?
1: 아, 나 주말에 뭐 했지?
0: 영어로 대답해 줘.
1: 아, 예, 예. Very good rest.
0: Oh yeah?
1: Yeah, very good rest.
0: Where did you
1: and,
0: go?
1: Yesterday. I'm 지금
0: 그렇게 But me too.
1: I cannot It's, remember.
0: 이거는 영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 문제예요. This is not an English problem. 네. 네. So 주말에 뭐 했어요? 그냥 쉬고?
1: 진짜 집에서 완전히 계속 집에서 있었어요. 아, 집에서 좋아요. 있으면서 쉬고 그냥 목욕탕도 좀 가고.
0: 아 진짜?
1: 네. 목욕탕에서 진짜 되게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사우나하고 낮잠도 한숨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계란 먹었어요?
1: 아 계란까지는
0: 군계란 먹었어요. 아 네. 진짜 그거는 아직까지 재밌다고 생각해요.
1: 나는.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네. 저기 달맞이 고개 근처에 네. 그 유리창이 통으로 돼 있는
0: 아, 어디 있는지
1: 목욕탕이
0: 알아요.
1: 있는데 저는 거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피곤하다 아니면 그냥 심심하면 웬만하면 거기 가서 그냥 시간 좀 보내면 되게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You know, I saw TJ went to the sauna. There's a really nice one in 달맞이 and there's got a view of the ocean so you're like bubbling like
1: yeah.
0: like 인간탕 or 인간찌개 and then you're just like watching the beautiful view of the sea. Perfect. Well, listen. 우리는 코너 들어가기 전에 그 노래 준비하셨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Put your hands together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태준

0: nice. Ah. Do you know, we have to have the clapping sound effect in there because it sounds too sad with only three of us in the studio clapping. 너무 우리 그런 사운드 이펙트 있잖아요. 와! 뭐, 그, 뭐, 그 진짜 크라우드 안 돼. 네. 근데 우리 세 명만이 서서 네. 스튜디오 안에서 그래서 세 명만 하면 너무
1: 세 명이 300명 같은 세 명.
0: 네.
1: 그리고 이 안에 또 우리 또 유튜브에서 또
0: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 3만 명. 3만 명 계시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00만 명.
1: 100만 명.
0: 네, 맞습니다. 예, 네, 좋아요. 네. Oh, so lovely. 리세용님 says wonderful singing as always. 평소처럼 너무너무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세용님.
0: 자, 근데 오늘 우리 두 가지

0: 뭐 문장 풀겠습니다.
1: 네.
0: 그 첫 번째 문장 문제 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사의 힘든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영어 문제. 괜찮아요?
1: 예, 괜찮아요.
0: 근데 가사는 네. 그 노

0: 이 가사에 뭐 진짜 힘든 뭐 발음이 힘든 거나 뭐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 말씀하세요.
1: 사실 이 뜻을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느끼면서 노래를 하고
0: 맞아요,
1: 싶어서.
0: 맞아요.
1: 근데 특히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특히 이렇게 우리 로라가 항상 이야기하는 통으로 전체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노래가 I need 또 뭐 I know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 need, I know 가지고 뭔가 좀 입에 붙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막 그런
0: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래 부를 때 so one of the things TJ finds difficult when singing English songs is the I need, like the pronunciation of the English words. It doesn't come natural when we're singing in a different language, right? So he said I need, I know, I want, blah blah blah, I. 근데 when we sing I in English songs, usually we don't say I, we say ah.
1: Ah.
0: I need,
1: I
0: know,
1: I know, ah.
0: So ah,
1: ah,
0: like Busan, ah, 그런 ah.
1: To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0: Perfect.
1: Oh.
0: 바로 perfect. Yeah.
1: Beside me,
0: So,
1: I want her everywhere.
0: So I want her everywhere. 말할 때 문장을 할 때 I want her everywhere. I want her. 근데
1: I want her.
0: Ah.
1: I want her.
0: I want. Perfect.
1: I want her everywhere.
0: I want her. 맞아요. 그래서 영어 할 때 영어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I want her. 근데 한국어를 할 때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 진짜 다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영어
1: 심지어
0: 진짜
1: 하고 싶다.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땡동땡. 정답. 네. 그래서 I want her. I want her.
1: I want her.
0: 진짜 원어민처럼 말하는 거예요.
1: 오.
0: 이게 I want her처럼 말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요. I want her처럼 T 발음이 받침에서 if the T is like a 받침, it's very hard to do in English. 영어로 진짜 어렵다. I want her. I want her.
1: I want her.
0: I want her. Perfect.
1: Oh.
0: 근데 우리는 다른 말을 좀 바꿔도 돼요. I want her. 계속 I want her 하는 게 진짜.
1: I know. I need.
0: I need.
1: I need. Never care.
0: Yeah.
1: I need. Never care.
0: Perfect.
1: Oh.
0: 와, good. 그리고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좋다.
1: I know, I need 이렇게 하는 거.
0: I know, I need. 진짜
1: I know, I need.
0: 스코틀랜드 말, 부산 말 비슷해요.
1: 아.
0: So,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Yeah, need, never. So D도 없애버리고, need, never care.
1: Need, never care.
0: Perfect. Yeah.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Perfect.
1: Wow.
0: Easy peasy.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There you go.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노래가 I know, I need, I want 그런 거 있으면 노래 부를 때 I 대신 아.
1: 아.
0: 무조건 아. 아.
1: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0: You're very, very welcome. Yeah, thank you. 혹시 오늘 텍스트 토픽은 그래서 DJ씨 텍스트 토픽은 우리는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 아니면 이런 거를 꼭 해야 되지만 안 해.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1: 먹어.
0: 계속 라면 먹어요. 아니면 운동해야 되지만 뭐 집에서 침대 위에서 그냥 휴대폰 보면서 뭐 레스팅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혹시?
1: 저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개 다 일단 들어가고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자꾸 11시만 되면 자꾸 맥주가 마시고 싶어요.
0: 좋아.
1: 낮에는 맥주 안 마시고 싶은데 밤 11시만 넘어가면 항상 마시고 싶어요.
0: Really? 그러면은 11시 전에 자야 되겠다.
1: 그러니까 그러네.
0: Good method.
1: 예, 예.
0: So TJ 씨, you want to just drink beer after 11 p.m. 예. I don't know if that's not a good habit. 근데 it's okay.

0: I think it's okay. 아 그리고 다른 다른 영어 뭐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If there's anything else you want to learn today, let me know. Anything else?
1: 가끔 조금 친구들한테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뭐 이거 뭐 음악 이거 들어줄 수 있어? 아니면 이거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연주 말을 할 때 조금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0: 좋습니다.
1: 아니면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도 할 수 있고. 네.
0: 재밌는 거는 그 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원어민 한국어 원어민이라서. 근데 한국 뭐 배우는 사람들한테 줌 like 주다 is give or do it. 근데 주다 is 주세요. Like give me it. 근데 뭐뭐 주세요 or 해 주세요. 이게 do it for.
1: Do it for.
0: Do it for me. 근데 영어 할 때 완전 다르게 표현을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 에.
0: 그래서 이게 뭐 there's no mythology. You just there's no myth. The wait. How's the 나도 영어 못해 갑자기 methodology. Okay. But 그냥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도와줄 수 있어?
1: 나 도와주세요.
0: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can you help me?
1: Can you help me?
0: Can you help me? Yeah.
1: Can you help me?
0: Yeah. Can you help me? 같이 하는 거는 it's implied that you're doing it together.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Help 줄 수 있는지? Can you help me?
1: Yeah.
0: Can you help me? Perfect.
1: 그러면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는? Can you play with me?
0: Can you play with me?
1: Can you play with me?
0: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말이 진짜 어린이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연주는 play 맞아요.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표현이 같이 놀자, 놀아줘 그런 말이에요. Can you play with me라는 거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너무 외로워서 can you play with m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연주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런 말이 let's play.
1: Let's play
0: together or let's jam.
1: Let's play jam.
0: Let's jam.
1: Jam
0: 같이 play 하는
1: 하자,
0: 거잖아요.
1: 하자.
0: So let's jam or can you play with me? Let's do it together. Let's play together. Yeah.
1: Let's play together.
0: Yeah.
1: 그러면 이 노래 좀 들어줘.
0: 이 노래 좀 들어줘. Can you 이게 중요한 거다. Can you listen? 이게 너무 심플하다. 하지 말자. Can you take a listen?
1: 아, can you take a listen? 이러면 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0: 이건 맞아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부만하니라 can you take a listen? 이게 안에 있는 의미가 도와주세요. 그런 can you take a listen to this? 이거는 좀 도와 들어줄 수 어떻게 말하면 되지? 들어줘?
1: 들어줄 수 있어.
0: 들어줄 수 있어. Can you listen to this for me? 이거는 listening 맞아요? Listen 맞아요? So can you take a listen? 의미가 내가 어떤 거 듣고 있어. 그래서 너 뭐 당신도 들어줄 수 있어?
1: 너의 생각이 궁금해. 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0: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럼
1: Can
0: 말이죠.
1: you take a listen?
0: Can you take a listen?
1: Can you take a listen?
0: Hey,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Can you take a listen?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오! 많이 배웠네요.
1: 오! 아주 완전 따라했어요.
0: Can you take a listen
1: could
0: to this?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Oh, yeah. Very good. 조태준 씨.
1: Yeah.
0: Well, I think you've got it all. I think you've learned many 표현. Today, 그러면은, do you think you can play us another song?
1: Yeah.
0: Do you have one more song?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Sure,
1: yes.
0: I'd love to.
1: Yeah.
0: I'll let you know what I think.

0: 장사하자 무슨 말입니까?
1: Let's do business.
0: Oh,
1: let's do business.
0: Let's do business. 맞아요. Yeah. Let's yeah. blah blah blah. Oh, good. Oh, yeah. it's so sad. TJ 씨, we have to say goodbye. 근데 오늘도 잘 배우셨고,
1: 네.
0: 그리고 노래 너무 너무 감사하고.
1: 감사합니다. 네.
0: 다음 주에 좀 네. 라이브로 네. 새로운 노래 좀 부탁할게요.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BPM 77 네,
0: 오케이.
1: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0: Good.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All right, time for us to continue on. This is Run by 이진아 and Gray. Run.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Pacific

0: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BEFM, local news at 6.
3: 부산 시는 오늘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첫 확대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양수도, 혁신경제, 균형성장, 시민행복 등 4대 도시 목표와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개원한 제10대 부산시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강무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재수 시장과 강 의장은 첫 회동에서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 Busan City held its first expanded senior officials meeting today since the inauguration of Busan Mayor Chun Jae-soo. The meeting discussed four major city goals: maritime capital, innovative economy, balanced growth, and citizen happiness, as well as emergency measures for public livelihood over the next 100 days. Meanwhile, the 10th Busan City Council, which opened today, elected Kang Mu-gil of the People Power Party as its speaker for the first half of the term. In their first meeting, Mayor Chun and Speaker Kang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cluding regularizing a policy consultation council.
3: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강서구 명지동에 들어섭니다. 중수청은 부산 본청과 5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하고 부산청은 부울경을 관할하며 최소 수백 명 규모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중수청 유치를 환영하며 공공기능 강화와 상주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The Busan Office of the Major Crimes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set to be launched this October, will be located in Myeongjidong, Gangseo-gu District. The agency will be established with a structure consisting of a central headquarters in Seoul and five regional offices. The Busan office is expected to station several hundred personnel and wi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Busan, Ulsan, Gyeongnam region. Gangseo-gu District has welcomed the decision to host the agency, expressing expectations that it will strengthen public functions and boost the local economy through an influx of resident staff and increased commercial activity.
3: 삼성전기가 부산 사업장에 약 15조 원을 투자해 핵심 연구개발 거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서버용 패키지 기판 등 첨단 기술 중심의 고부가 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Samsung Electromechanics announced that it will invest about 15 trillion won in its Busan plant and operate it as a key research and development hub. As part of a long-term project running through 2040, the company plans to accelerate high-value-added businesses centered on advanced technologies, including AI server package substrates for data centers. Busan City expects the investment to support the growth of the power semiconductor industry and generate spillover effects through the link with local companies.
3: 가덕신공항 용지조선공사에 참여한 부산 경남 건설업체 13곳이 사업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컨소시엄 주관사인 대우건설에 제출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은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 비지수가 크게 올라 추가 부담이 발생했으며 적정 사업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13 construction companies from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participating in the land development works for the Gadeokdo new airport have submitted a petition to the government and the project's main contractor, Daewoo ENC, calling for a more realistic adjustment of the project budget. The companies say that due to rising oil prices and raw material costs, the construction cost index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rough April this year, creating additional financial burdens. They added that if a fair and appropriate project budget is not secured, they may consider withdrawing from the consortium.
3: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5월까지 193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0: 20%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21%를 크게 넘어선 수치며 5월 관광 지출액은 1,322억 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습니다.
1: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o Busan reached about 1.93 million through May this year, a 40% increase compared to last year. By nationality, visitors from Taiwan ranked first, followed by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growth rate also exceeded the national average. Tourism spending in May totaled 132.2 billion won, ranking second nationwide after Seoul.
0: 오늘 오전 북구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불이 나 원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자체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A fire broke out this morning in the restroom of a daycare center in Pukku District, prompting the evacuation of around 100 children and staff members. The fire was extinguished within about 15 minutes with no outside assistance, and there were no reported casualties. Fire authorities are currently investigating whether the cause was electrical.
0: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8도, 습도 82%입니다.
1: The temperature tomorrow morning is expected to be around 23 degrees, rising to about 30 degrees during the day. Currently, the temperature is 28 degrees Celsius with a humidity level of 82%.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yun Kim.
0: 홍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죠.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오늘 하루를 만든다.
4: 오, 부기 마크 트웨인도 알아요?
3: 작가님이 알려주세요.
5: You know, it's funny how the same place and the same meal can feel complet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person that you're with.
3: 시작하는 한 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셨나요? 다정한 사람? 아니면 하루를 피곤하게 만드는 무례한 사람? 아니면 나처럼 재밌는 갈매기? 여러분의 이브닝 여자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나 재밌지? 반갑습니다. 헬로 부산 여러분들, 다정하고 무례하지 않고 재미있는 갈매기 원웨이스타 폭입니다.
4: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Happy Monday, yeah, everybody. Boogie in the house. Boogie, boogie, boogie, boogie.
3: 민소님, 네. 나보고 무례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당신이 만난 사람이 당신 오늘 하루를 만든다고.
4: 맞아요.
3: 괜찮았거든.
4: 네.

0: 근데 방금 무례한 사람 만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무례해졌어.
1: 방금 한 뭐 한 1분 전부터?
0: 1분보다는 한 10초 전부터.
1: 네. 1분 전부터 한 10분 전부터?
0: 아, 10초 전부터.
1: 아, 10초 전부터 누굴까?
0: 있어. 내가 엄청 헤맬게.
1: 혹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
0: 바로 아니야. 내가 방금 분명히 다정하고 무례하지 않고 재밌는 갈매기입니다 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했어.
1: 어? 그 누구였지?
0: 있어요. 그 장원 입고 온 이상한 사람이 있어. 방송을 졸면서 하는 수면 방송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세요.
1: 아직 혹시 이거 아직 잠옷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패션 모릅니다.
0: 아 진짜? 아,
1: 패션 모르는 사람들은 대화 안 할래.
0: 미선배 아니 그거 힌트야. 그거 낫이야. 약간
1: 힌트입니다.
0: BYC 힌트가
1: 보기
0: 이노웨어 같은
1: 우리 브랜드 말하면 안 되죠. 아 이거 선배로서 이거 좀 따끔히 혼나야겠다. 보기 떼치 안 돼.
0: 오케이.
1: So everyone, happy Monday입니다. Welcome to All Star English.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Now, speaking of which, there's this fascinating new survey out on the ultimate deal breakers on a date. Mm-hmm. Care to guess what took the number one spot?
0: Oh.
1: 네, 데이트 상대에게 가장 비호감을 느낄 때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대망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보기?
0: 대망의 1위? 데이트에서 비호감이니까... 밥 먹는데 막 질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 아니면은 밥 먹으면서 말해가지고 상대방 얼굴에 밥풀을 튀기는 거? 아니면은 매너가 꽝인 거? 의자 이렇게 당겨주는데 혼자 앉는 거?
1: 왜 이렇게 많아요?
0: 그럼...
1: 혹시 뭐 겪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면은 이제 매너가 꽝이지 않을까?
1: 그쵸.
0: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반대로 얘기한 거지.
1: 그렇죠. So a whopping 54% of singles said being rude to restaurant or cafe staff is an instant turn off. It's the ultimate filter for choosing a partner these days. 1위는요, 무례한 태도,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제일 비호감이래요. 네.
0: 맞아. 이게 뭔가 나한테도 그럴 것 같잖아. 너무 별로다.
1: 이런 거죠. 자기야, 뭐 마실래? 뭐 먹고 싶어? 다 시켜.
2: 저기요.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뭐 이 맛 이거 왜 이래요?
0: 너무 싫다.
1: 맞아요. 여러분, watch out, be careful. 2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0: 2위는 기본적인 맞춤법 파괴! 및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높네요, 이거.
1: 어? 그래요?
0: 근데 민선배 좀 잘... 자, 그래서 3위로 넘어가면요. 데이트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
1: 알지.
0: 뭔지 알죠?
1: I hate that. 네. Now, fourth and fifth place. Fourth place는요. Bad hygiene, like dirty, you know, dirty fingernails. 뭐지 손가락 밑에 막 때 엄청 껴 있는 거 있잖아요.
0: 너무 싫어.
1: Bad breath, right? And people who only talk about themselves, like they're in an interview. 5위는요, 그냥 뭐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 네. 그냥 이 다섯 개 다 한 사람의 이 다 있는 사람 있을까요?
0: 민섭이 너무 무섭다. 방금 나 민섭이 말. 나 ENFP라 상상된단 말이야. 아니, 딱 있잖아. 어떤 느낌이 민선배?
1: 네.
0: 딱 만났는데,
1: 네.
0: 안녕 했는데 일단 손톱에 때가 먼저 보였어. 들어서,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손톱에 때가 보이고 딱 앉으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 앞에서 딱 앉아. 그랬는데 앉자마자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입에서 막 입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웨이터 부르는데 막 우리 주문 넣자마자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할 말 다 했잖아.
1: 네.
0: 상대방 얘기하는데 폰을 하는 거야.
1: 네.
0: 어때?
1: 잠깐만. 근데
0: 한편에 드라마 같지 않았습니까?
1: That was so detailed. Like that was so like did you experience that? 부기가 직접 겪었어요 이거?
0: 아니야. 방금 얘기 듣자마자
1: 네.
0: 우리 선배가 이 다섯 개 섞으면 어떨까 했잖아. 그 순간 그게 눈앞에 싹 지나갔는데 너무 끔찍한 거야.
1: 그렇죠. 그럼 부기는 이 다섯 개 말고는 or 여기 중에 난 진짜 이런 사람이랑 데이트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 뭐 굳이 혹시 비호감 있습니까?
0: 이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1: 특히 넘버원 비호감 어떻게 됩니까?
0: 넘버원? 이것만큼은 안 된다? 넘버원 어렵다. 그래도 나는 일단은 남에게 막대한 사람 1위. 왜냐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은
1: 네.
0: 약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1: 오케이.
0: 그게 그 사람이었던 그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0: these days, it's going to come to me, right? 네. 아, 우리 희수님이 말하는데 Boogie sounds more bubbly than usual 라고 하는데 Boogie 혹시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1: 왜요?
0: 네. You sound more bubbly.
1: Bubbly?
0: B-U-B-B-L-Y.
1: 저 거품 꼈다고요?
0: 거품이 아니고.
1: 그게 무슨 말이지?
0: Bubbly는 조금 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1: 신나있다.
0: 조금 신나있다.
1: 들떠있다.
0: 좀 들떠있다. 좀 기분 좋아.
1: 뭉글뭉글하다.
0: 좀 들린다.
1: 미지 뭔지 알겠다. 약간 비누방울 본 듯한 느낌.
0: 오케이.
1: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0: 네네네.
1: 버블리.
0: 뭔가 sure, sure.
1: 아 이런 느낌이잖아.
0: Do you have a reason? Why?
1: 그냥 딱히 이유 없는데요.
0: 그렇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1: 아, 그건 있어.
0: 뭐요?
1: 그 뭐지 저번 주부터 조금 행사가 없어가지고
0: 네.
1: 약간 쉬었거든요.
0: 아~
1: 컨디션이 좋아져서 톤이 올라가고 행복한 게 아닌가.
0: 맞아.
1: 역시 쉬어줘야 돼.
0: 여러분 혹시 이런 행복하고 기분 좋은 부기를 더 보고 싶습니까? 그럼 부기 뭐지 행사나 이런 거 촬영 보내면 안 되겠다. 매니저님, 저희도 행복한 부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덜 시키세요.
1: 미선배, 그게 아니라
0: yes.
1: 이게 너무 몰아서 하다가 이제 쉬어서 그게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지.
0: 네네.
1: 너무 일 안 하면 미선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내가 어떡하지? 나 잘렸나? 큰일 났다. 왜 날 안 부르는 거지? 내 꿈 잘못했나? 나 저 빵댕이 잘 흔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0: I completely understand how you feel.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절대 안 비워요. 네, 저 휴가 절대로 안 가려고요.
1: 그래서 민섭이 저번에 불안해했잖아.
0: 너무 불안했죠.
1: 발을 비웠을 때.
0: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real quick. 정 떨어진다.
1: 정 떨어진다.
0: 비호감이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1: 정 떨어진다.
0: 네, 비호감이다.
1: 드롭정.
0: 자, turn off.
1: Turn off.
0: Turn off입니다.
1: 그냥 turn off예요?
0: 그쵸, turn off는 뭐를 끄다라고 하잖아요.
1: 아~
0: 사람의 누구 대해 호기심 이런 걸 interest를 바로 꺼지게 하는 뭐.
1: 아~
0: 네, 그래서
1: 그냥 이 사람이 완전 그 신경을 꺼버린다 이런 느낌이구나.
0: 그렇죠.
1: So, turn off.
0: 네, turn off.
1: Turn
0: 예를 들어,
1: off.
0: 그거 진짜 비호감이야. 완전 정 떨어져.
1: 음?
0: That's such a turn off라고 하죠.
1: That's 네. such a turn off.
0: That's such a turn off. 네.
1: That's such a turn off. 네. 어때 이런 느낌 아닐까 믿습니다.
0: 그리고 뭐 잘 되어 가던 상대에게 어떤 사소한 행동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위생적인 거, 매너 관련된 그런 행동 때문에 이거 보고 순식간에 정이 확 떨어질 때
1: 그럴 때 있지.
0: 있잖아요. 그것도 turn off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ick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ick.
0: ick. ick. 원래 ick는요. 그 뭐라 그러지? 그 onomatopoeia?
1: onomatopoeia.
0: 네, onomatopoeia 있잖아요. 그냥 소리 나는 그 단어. 이렇게 왈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야옹야옹 이런 거 onomatopoeia잖아요.
1: 이성어.
0: 이크도 원래 사람 징그러운 거 뭐 익.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1: 맞죠.
0: Right? But it could be also a noun. 예를 들어 나 그 사람 손 안 씻는 거 보고 총 확 깼어. I got the ick when he didn't wash his hands.
1: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0: 네.
1: 그 사람 손 안 씻으면 안 돼. 완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
0: 맞습니다.
1: 네. 괜찮다.
0: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 저 사람이야 그냥 완전 인연 이제 끊어야겠어. 예를 들어 뭐 사귀려고 했는데 나 이것 때문에 와 이제 완전 이제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1: 안 되겠다.
0: Deal breaker입니다.
1: Deal breaker.
0: Deal breaker.
1: 네. Deal breaker.
0: 예를 들어 a lot of people that I know 이렇게 흡연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난 뭐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1: 있죠.
0: 네. 그래서 for me, smoking is a total deal break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Smoking is a total deal breaker.
0: Total deal breaker. 네.
1: Deal breaker.
0: 아, 뭐 혹시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건강 때문에 그렇죠.
1: 맞죠.
0: 흡연자면 뭐 나는 뭐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1: 그럴 수 있지, right? 그럴 수 있지.
0: 네, 그렇죠. That's a deal breaker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deal breaker.
1: Deal?
0: 그쵸.
1: 근데 딜과 브레이크가 합친 거예요?
0: 그렇죠. 딜 브레이커. 이거 딜이 안 되겠다. 이 딜 컨트랙트 깨야겠다.
1: 더 이상 뭔가 이 사람과 딜 하지 않겠다.
0: 그렇죠. Exactly.
1: 이런 걸 내가 딜을 부셔버리겠다.
0: 네, 맞습니다.
1: 딜 브레이커.
0: 나이스.
1: 아무 딜 브레이커.
0: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다다디다빠다빠동. 가사를 몰라서
1: 나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0: 자, 여러분, happy Monday.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Boogie in the house.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Boogie Quiz. 기록. 민준비 톤에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2030이 데이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인데요. 저 이놈 좀 위험한데. 만나면 안 되겠는데. 할 때 영어로 짧게 뭐라고 할까요?
0: So this is a word that a lot of the younger people, those in

0: their 20s and 30s, especially in the USA, when it comes to dating warning signs.
1: Ooh.
0: So think of it like a red card in soccer, okay? Oh. A sign that makes you go, oh,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I shouldn't date this person. 자,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초이스 3개입니다. A, strikeout. B, red flag. Or C, yellow card.
1: Oh.
0: Okay? 자, A, strikeout. B, red flag. Or C, yellow card. Send in your messages right now. #9050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키도키.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타임이군요.
1: 네. 제 타임이에요.
0: 아 죄송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해야
0: 반갑습니다. 네.
1: 이제 문자 조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선은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오늘 날씨 어땠나요?
2: 더웠어요.
0: 오늘 날씨요? 나 지금 겨드랑이가 꼬꼬히 죽겠어.
2: 지금 저 착하게 말하는 겁니다.
1: 착하게.
2: 더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1: 이게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한동안 되게 더위가 잠잠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0: 왜 하필 오늘이야? 내가 오른 날.
1: 그래서 오늘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This isn't the peak yet. 나중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날씨를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4 degrees and high of 32 degrees. 오늘이랑 똑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0: 뭐가 있죠?
1: 오늘 이제 heat advisory, 이게 폭염특보가요. Watch level, 관심 단계였거든요.
0: 관심 단계?
1: 근데 내일은요, warning level, 주의 단계로 격상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heat is becoming more serious.
0: 여기 내시오죠?
1: 네네네.
0: 내일 주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1: 네.
0: 내일 길거리 주의하세요. 아, 이게 날씨 때문이야.
1: 무슨 일이죠?
0: 잠시만요. 벌써 더워진다고?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Time. These days, 우리 weather fairy 날씨 요정이요.
1: 네.
2: He always brings bad news. 안 좋은 소식만 갖고 옵니다,
0: 그러니까.
2: 이번 요즘.
1: 비 그치게 했잖아요. 된 거 아닙니까?
0: 어째 뻔뻔한다. 너무 뻔뻔해. 어떡해. 미선배.
1: 근데 지금도 양반입니다. 네, 지금을 최대한 즐기셔야 돼요.
0: 미선배 뻔뻔하다. 영어 뭐라고 해요?
2: 뻔뻔하다.
0: 뻔뻔하다. 네.
2: Too cocky.
1: Too cocky.
2: 네.
1: 네.
0: Too cocky, Sonny.
1: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요. 내일은요. Drink plenty of water. 모자나 양산도 꼭 챙기시고 그늘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그늘에 자주 조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이요. It's blazing hot. 이게 정말 찌는 듯이 덥다인데 Don't stay outside too long. It's blazing hot today. 오늘은 정말 찌는 듯이 더우니까 너무 오래 밖에 있지 마세요. 이렇게.
0: Blazing hot.
1: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나 찜닭되는 거야?
2: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아까 cocky는 너무 자신감 넘치는 사람 cocky인데요. 이 정도 뻔뻔하면 그냥 shameless입니다. Shameless. Shame이 없다. Shame 뭐죠?
1: Shame 이제 부끄러움이죠.
2: 그렇죠. Shame 없습니다. 이분.
0: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2: Shameless.
1: 모든 것은 기세입니다.
0: 기세라고.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underfloor observatory.
0: Observatory.
1: Yes.
2: 네. Yeah. 자 날씨 요정. Please, some good news.
1: Okay.
2: Next time, okay?
1: Bye.
0: 기대요.
3: Boogie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Boogie, let's go!
4: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0: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은세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4: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0: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소름인 BTS
1: 보기 Let's go. 부산시에서도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글로벌 대전의 공군을 야망을 믿기 보기에 글로벌 청장 팀원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가맥이 부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All-Star Entertainment. 여러분 welcome welcome 환영합니다.
1: Welcome.
0: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싱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추추 잉글리시 쭉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풀 디피컬트.
0: All-Star Enter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1: 하...
0: 부기 지금
1: 어디에?
0: 뿌리에 뭐가 묻었어요.
1: 아니 묻은 게 아니라 민선배
0: 네.
1: 바른 거야. 이쁘죠?
0: 뿌리가 갑자기 입술로 변할 수 있어요?
1: 뿌리요? 민선배 뿌리.
0: 아 뿌리.
1: 뿌리.
0: 뿌리.
1: 어 뿌리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0: 이 뿌리가 그렇게 입술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1: 아 민선배 네. 뿌리에 그냥 이렇게 칠한 거지. 네. 어때요? 어때요?
0: 어 기분 이상해.
1: 왜? 좀 섹시하지 않나?
0: 그렇게 섹시한 입술을 왜 오늘 갖고 왔죠?
1: 아, 그것도 이유가 있죠.
0: 아, 혹시 오늘 미션 관련된 겁니까?
1: 아, 그럼. 주세요!
0: 오늘 미션은!
1: 요, 키스! 키스 미 달린 키스 미 존나!
0: 아, 나 이어폰 뺄래 이거.
1: 왜? 이 선배.
0: 네.
1: 아 그게 아니라 오늘이 7월 6일 국제 키스의 대 날이란 말이야. 키스데이 어? 키스데이.
0: 이거 이 주제를 오늘 갖고 왔다고요?
1: 이상해 민선배.
0: 네.
1: 이상한 상상하지 마. 그 막 그런 게 아니야. 좀 달라.
0: 피디님 오늘 괜찮겠어요?
1: 근데 사실 나 이거 작가님도 바꾸라서 작가님이 이제 나 나락 보내려고
0: 이거
1: 마지막으로 이게 쓴 건가 싶었더라고 이거.
0: 여러분 All-Star English는요 네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1: 아 그럼.
0: 네 We are a family program.
1: Yep.
0: Kids from all ages, kids to adults can tune into this program.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걱정 없이 청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오히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인상한데 아무튼 뭐 기대했습니다. It's okay, it's okay.
0: 네, so today is quite an interesting day. 아까 뭐랬죠? 국제 키스의 날?
1: 국제 키스의 날!
0: 네, 뭐 International Kiss Day?
1: Yo!
0: So in many countries, you know, a kiss isn't only romantic. 네, 서로 I love you, oh you love me. 이런 키스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It can also be a friendly greeting or a way to show affection to even family members. For example, 예를 들어, Spain and Argentina, people often greet close friends or family with a kiss on the cheek. 네. 부기, cheek kiss. 이거 뭔 줄 알아요? 뭐, kiss on the cheek.
1: Cheek kiss요?
0: 네.
1: 알지.
0: 뭐요?
1: 그 삐졌을 때는 키스잖아요.
0: 뭐라고요?
1: 삐졌을 때 이러니까 응얍 이렇게 해가지고 화풀이라고.
0: 잠깐
1: 키스.
0: 삐졌을 때 키스.
1: 이렇게 삐지니까.
0: 치 네. 하면서 키스하는
1: 그치?
0: 거예요.
1: 그래 이제 삐졌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0: 자 여러분 영어는 여기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네. So 치키스 치크가 볼 말하는 겁니다.
1: 그 치기였어.
0: 네, 그 치크. C-H-E-E-K.
1: 대부분
0: right?
1: 당황해가지고.
0: 그래서 a kiss on the cheek, cheek kiss라고 하면 네 볼에 살짝.
1: 보내 먹고 하는 거.
0: 네.
1: 뭐네요?
0: So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that
1: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0: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that every country has its own tradition. 네. 이 노래 뭡니까?
1: 뭐야?
0: 아, 이 노래 볼. Kiss me, darling, kiss me.
1: 민선배, 네. 왜 이어폰 빼려는지 알겠다. 나도 빼고 싶다.
0: Now, in some places, people

0: kiss once, right? On the cheek. 그냥 한 볼쪽만 안녕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1: 맞아, 맞아.
0: In other places, twice, right? In some regions, even three or four times. So it all depends on local custo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that are kissing.
1: Oh. 근데 뺨 키스 대신에 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 악수를 하거나 네. 가벼이 이제 목례 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여행 가면은 외국인 친구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 이렇게 볼 뽑으려 그러는데 나 이렇게 손 내밀고 있거나
0: 네네네.
1: 이렇게 머리 이렇게 숙여서 머리 바꿔내려 만드니까 맞잖아요.
0: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데 그치? 나는 90도 인사를 해.
1: 생각 아니면 볼 뽑으러 오는데 인사하는 순간 머리 박는 거잖아.
0: 그럴 때는 내 치 키스 아니고 치크 슬랩 되는 거죠.
1: 아, 치크 슬랩. 네. 그래도 이게 그 각 나라별 이렇게 인사 문화 배우는 것도 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그렇죠. So today is International Kissing Day. So we're going to explore some fun kissing customs from around the world.
1: 네.
0: 여러분. Once again, 우리는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1: 가족 프로그램.
0: All Star English is a family program where people from all ages, from young kids to adults, can tune in. Okay? 보기 오늘 뭐 이상한 거 아닐 거니까.
1: 아, 그죠, 그죠.
0: 뭐 혹시 뭐 실망했어요?
1: 그게 무슨 원해요? 이렇게 미소에 보병 보험해드려요. 나 아니, 지금 입술도 이렇게 빨갛게 발랐는데.
0: 아니 너무 입술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혹시 보기 뭐 다른 거 뭐 혹시 뭐 기대하고 있거나.
1: 부세 여러분들 나의 복부를 받으라.
0: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아시겠죠? So we're going to learn also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related to kissing and also chat about any relationship questions. 자, 오늘은 국제 키스의 날에 맞아 세계 재밌는 키스 인사 문화도 좀 알아보고요. 영어 표현도 배워보고 그리고 연애 고민 혹시 있으면 네,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오늘의 뭐 이름은요.
1: 이름하여
0: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연애 톡톡.
1: 빠밤.
0: 아, 빠밤은 제 목소리로. 아, 오케이. 빠밤. There you go.
1: 민정배.
0: 네, 네. 죄송해요.
1: 이 빚이 만들어 있잖아. 그럼 해 줘야지.
0: 그렇죠. 그렇죠. 빠밤.
1: 재밌으면 이제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0: 자, 다시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연애 톡톡.
1: 빠밤.
0: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연애 고민을 듣고 저와 부기 그리고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도 아주 솔직하게 연애 advice를 해줄 건데요. So we're going to listen to some dating dilemmas. We're going to listen to stories sent in by people and give you our honest relationship advice. 일단 저한테 받으면 되나? 근데 중요한 거 부기한테 받으면 되나?
1: 아, 민준비 원래 그거 알죠?
0: 네.
1: 연애는 하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0: 그래요?
1: 아, 그럼. 책으로 답이었거든요.
0: 알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So, 부기 앞에 이 뭐라 그러지? 이거 red light, green light.
1: 오케이.
0: 이거 판도 있죠? 네. All right, there you go. So we have a green light and red light. So we're going to listen to some stories, some dating dilemmas that people have, and we're going to give you the green light or the red light. 자,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7살 직장인입니다.
0: 벌써 red light입니다. Red light.
1: 잠깐만, 민정배 사연을 얘기하는 거잖아.
0: 죄송해요.
1: 소개팅한 분과 택시본정도 맞았는데 아직도 섬인지 연애인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데이트 날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재수를 찾길래 깜짝 놀라서 다도몰래 어머머머머머머 했더니 그만 놓더라고요. 아, 남자도 아니야. 아유, 아무튼 사귀기 전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보통 몇 번 만나면 사귀게 되는 걸까요?
0: 네.
1: 자, 잘했죠?
0: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1: 근데 약간 주변에서 비웃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0: 아니,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상황이 너무 부기 절대 비웃는 거 아니었습니다.
1: 아니죠.
0: 그 사연 보내신 분도 절대 비웃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럼. 큰일 날때 큰일 나.
0: 네. 자, 영어로 짧게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the person that sent in the dilemma, she's 27 years old. She's been on 5 dates with a guy she met through a blind date. Now, they're not officially a couple yet, but he tried to hold her hand on their last date. Now, she wants to know if it's okay that before dating, that, you know, in Korean, you call it skinship, right? 이것도 콩글리시긴 한데요. Physical, 뭐라 그러지? 이, 뭐지? 뭐라 그러지?
1: Physical touch.
0: Right? Okay, this physical touch, I guess.
1: Skin touch.
0: Right? Physical contact between people that are dating. 언제부터 가능한지, right? Since starting when are you allowed to hold hands, right? Physical contact.

0: fact. And also, when people usually become an official couple. 네. 자, 다섯 번째 데이트 했는데 사귀자는 말은 없는데 손을 잡으려고 했는 상황이잖아요.
1: 그쵸.
0: 자, 일단 북이 red light, green light. 뭐를 줄 겁니까?
1: 아, 저는 green light 드리겠습니다.
0: 오, green light?
1: 그쵸, green light.
0: 오, please tell me why.
1: 아, 일단 다섯 번 만났잖아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이 사람도 호감이 있다는 뜻이거든. 첫 만나면 그러면은 어머 이 남꾼 놈의 새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섯 번 만났으니까 왜 웃는 거죠? 아, 네.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 순간 이렇게 웃기가지고 죄송합니다.
0: 너무 네 너무 웃겼습니다. 부기가
1: 별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네, emotions came over him. 네.
1: 워워. 아무튼 그래, 그런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다섯 번 만났다는 거는
0: 네.
1: 이 사람을 또 보고 싶고 또 궁금하고 만난 거니까 일단 호감이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뭔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0: 그쵸.
1: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이제 우리 갇힌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볼까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Okay, alright. So Boogie is giving the green light.
1: 그럼 그럼 그럼.
0: Because five dates, it sounds like he's very interested in you, right? But
1: 그쵸,
0: also
1: 그쵸.
0: 그 남자분도 많이 긴장한다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So he's probably very shy, very embarrassed too. 근데 이제 자기가 좀 리스크를 택했다.
1: 그치 그치.
0: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relationship에서 you need a risk taker. 리스크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을 risk taker이라고 합니다.
1: Risk taker.
0: 네, risk taker.
1: Risk taker.
0: 자, 그럼 부기는 green light. 저는 red light입니다. Red
1: 왜,
0: light for
1: 왜,
0: me.
1: 왜, 왜, 왜.
0: No no no no.
1: Oh, I hate American mind.
0: 아, 이건 American mind보다 제가 여기 둘 중에 어른으로서.
1: 어린으로서
0: 그리고 제가 이게 네 이렇게 인생 선배로서
1: 선배로서
0: 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1: 부모로서 right?
0: 네 이 27살 하루가 이 사연을 생각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방금
1: 무슨 그런 둘이 연애를 반대하는 거지
0: 연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you have, okay hear me out
1: 음?
0: 저 말 들으세요 hear me out
1: okay okay, okay? okay.
0: green the red light is because they didn't make it official 자 official하게 안 만들었다 이거는 그 이게 DT 이게 뭐야 미국 옛날 뭐라고 했지? DTR가 필요해요. DTR.
1: DTR?
0: DTR. Defining the relationship.
1: Defining the relationship.
0: 네, 이 관계를 define 해라. 그 뭐 뭐라고 하죠? Define.
1: Define이라.
0: 정확하다. 정확히 정하다. 네.
1: 정립하고.
0: 정립하는 거. 그거
1: 정립한.
0: 그 가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
1: 정립 아니. 정립.
0: 아 정의. 정의를 내리다. 네, 정의를 내리다.
1: 우리 so, 관계를
0: 저
1: 어떤 정의
0: 그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죠.
1: Mm-hmm.
0: Defining the relationship, DTR입니다.
1: DTRA 언니 민준배
0: EPIK fly 아닙니다, 여러분.
1: 민준배
0: 꼭 필요합니다.
1: 손 잡은 거잖아. 이런 느낌이지.
0: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1: 아니 이 사람 잘 봐봐. 딱 잡고 나서 원래 남자가 이런 느낌 있을 거야.
0: 안돼 안돼 하루에 안돼 안돼.
1: 이거 잡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할래 있는데 지금.
0: 안돼 안돼.
1: 여자가 어머머머머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거잖아.
0: Cannot cannot. You need to DTR. Define the relationship first.
1: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미선배는 사귀기 전 손잡은 적이 없습니까?
0: Never. Never.
1: 여러분, 미선배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0: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Were you there?
1: 지금 하루에 잠깐만 라디오 꺼봐봐. 아빠의 본심을 들어.
0: 라디오 꺼래.
1: 하루에 잠깐만 이 턴오프 해볼래?
0: No, you need DTR. Okay.
1: 방금 제니.
0: 뭐냐면. 사귀지도 안 했는데 손을 잡아 You hold hands? Where does that lead to? 손 잡고 어디로 이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허그하고 다음 단계 아 맞다 우리 가족
1: 민선배
0: Family 프로
1: 우리 패밀리 프로 하기로 했잖아 민선배 내가 봤을 때 오늘 나도 그렇고 민선배 그렇고
0: 그래서 피디님 오늘 이거 하면 안 돼.
1: 아 진짜 이게 이게 방송 사고 나기 너무 딱 좋은 거야 이거
0: 그래서 일단 저 여기까지만 하고요
1: 어.
0: 저는 green light입니다 아 green light 아, 저는 red light red light
1: 저는 green light 하겠습니다
0: 오케이 alright 어. 네 어 근데 여기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1: 아, 뭐라고 들었죠?
0: 네, 근데 너무 미국의 옛날 연애 방법 아닌가요? 요즘도 그러는지 에이샤에게 물어봐야 할 듯이라고
1: 아!
0: 합니다.
1: 아, 그치, 그치, 그치.
0: 네, 이 문자 누가 보내지 모르겠지만 에이샤한테 물어보세요.
1: 민선배,
0: 네.
1: 내가 봤을 땐
0: 에이샤 옛날 그 닉네임 뭔지 알죠?
1: 뭐였어요?
0: 유교걸입니다.
1: 아,
0: 유교걸. 네, 우리 유교걸한테 이 질문
1: 아!
0: 물어봅시다. 어떻게 나올 건지.
1: 그러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맞절하고 맞선 본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야? 언제 스킵을 할 수 있는데 민선배?
0: 네, 보기 우리 이거 하는데 우리 두 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거든요.
1: 아.
0: 네, 원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아, 다음 넘어가 볼게 그러면.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1: 띠링.
0: 이거 하다가 영어 퀴즈 한대요.

0: 자, how would you naturally say 한국말로 우리 썸 타는 사이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최대한 natural, the way, the most natural way to say it. Is it A, we are thumbs up?
1: Mm-hmm.
0: B, we're just seeing each other. Or C, we're playing push and pull.
1: Hmm.
0: 보기, guess?
1: 어디? 근데 이거 예전에 비슷한 거 했던 것 같거든요.
0: 그쵸.
1: 맞아. 그때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바로 맞출 것 같은데.
0: 보기 해주세요.
1: 바로 갑니까?
0: Go. 시간 없어요.
1: We are thumbs up.
0: 이거 일부러 하는 거죠?
1: 뭐가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0: 네. 자, 우리 그냥 썸 타는 사이야. 막 우리 뭐 같이 뭐 저녁 먹고
1: 우리 최고야 아니야?
0: 영화 보러 가고 뭐 하는데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직 아니야. We're just seeing each other. B입니다. We're just seeing each other. 네, 여러분들 C, push and pull이라고 했는데요. 자, push and pull은 이게 밀당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밀당. 이것도
1: 이건 약간 썸이라고 보기 좀 그래.
0: 그렇죠. 썸 밀당하고 썸 다르죠.
1: 이거는 썸이라기보다 조련.
0: 약간 what's 조련?
1: 조련에 가깝지.
0: 네.
1: 너를 나에게 길들이겠다.
0: 어.
1: 그런 느낌이잖아.
0: So like you're making them your pet?
1: 그러니까. 약간
0: 이건 아니지. 이건
1: 맞아. 썸으로 보기 좀 그래 이건.
0: 혹시 밀당하는 사람들 red card입니다. 아 red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거? Red light. 아시겠죠?
1: 미소미는 네. 그 배나워스 미는 거 말고는 밀지 않아요. 다 당깁니다.
0: 그만해.
1: 아니 미소미 네. 똑같잖아. 우리 통한 지 언젠지.
0: We are just seeing each other. 뭐 우리 그냥 알아가는 사이야. 우리 그냥 몇 번 만나는 사이야라고 할 때 we're just seeing each other.
1: Seeing each other.
0: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금 그냥 연락하고 뭐 알아가는 단계야. We're in the talking stage.
1: We're in talking stage.
0: 여러분 이거 air quotes 기억나죠?
1: Air quote요.
0: Talking stage.
1: 강조할 때.
0: 그렇죠. And there's definitely some chemistry between us. Chemistry between us. 사이에 뭐가 좀 뭐라게 케미스트리란 건데 우리 생각하는 케미 이런 거 아닙니다.
1: 케미스트리
0: 사이에 확실히 뭔가 찌릿찌릿한 케미가 있어.
1: 뭔가 네. 통하는 게 있다.
0: 맞아요.
1: 오.
0: 네. 토킹은 다음은 무슨 스테이지인가라고. 토킹 스테이지 다음에 그 케미스트리 스테이지 찌릿찌릿한 그 케미스트리 스테이지고요.
1: 케미스트리 스테이지
0: 그 다음에 이제 사귀는 거죠. 그렇죠. 맞죠, 보기?
1: 뭐라고요?
0: 그냥 네라고 하세요.
1: 네.
0: 네, 맞습니다.
1: 어렵다 어린이 방송.
0: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연 너무 잘 들었고 네, 일단 부기는 그린라이트, 저는 레드라이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연애 톡톡 사연 주세요.
1: 33살 남자입니다. 저는 6개월 사귄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회사 업무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연인 사이엔 다 비밀번호를 서로 아는 거라면서.
2: 자기야, 비번 안 가르쳐주면 날 안 사랑하는 거잖아. 나 삐지.
1: 하면서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알라이트. So, this next dilemma. He is a 33-year-old man who has been dating his girlfriend for about 6 months. She keeps asking for his phone passcode, saying couples should share their passcodes and passwords. He refuses because of work-related information, but they keep arguing about it. What should he do? 자, 귀여운 여자친구가 계속 휴대폰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두 사람 계속 가도 될까요? 그만 만나야 될까요? 보기 green light? Or green light or red light?
1: 아니 좀 이거 어렵다. 저는 상황에 따라 살다 봅니다.
0: 에이 이건 재미없지.
1: 오케이 그러면은
0: 무조건 A or B. Yes or yes.
1: 이번에 green light 하겠습니다.
0: Green light?
1: 그럼.
0: Why?
1: 일단 가보는 건지 뭐.
0: 북이 완전 YOLO네요. YOLO, you only live once.
1: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조건이 붙는 게 알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몰래 보는 건 안 됩니다.
0: 자,
1: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알려줄 수 있지만 함부로 몰래 만약 본다, 그걸 이제 약간 있지 내가 이러려고 알려줬냐 하면서 혼낼 수 있는 거죠.
0: Okay. Completely understand. Okay.
1: 그리고 이제 무슨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잡으면은 사귀는 거라고. 이거 알려주면 결혼하는 겁니다.
0: 오케이.
1: 어때요?
0: 뭐
1: 저는 이제 딱 알려주면서 자 비번 이건데 이거 아는 순간 나는 결혼하는 거다.
0: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자, 북이는 그러면 그린 라이트?
1: 난 그린 라이트!
0: 저는 완전 레드 라이트입니다.
1: 아우!
0: 나 이분한테 한 단어를 advice 주겠습니다.
1: 뭐죠?
0: 자, 잘 들으세요.

0: run.
1: Oh, run.
0: Run.
1: 도망쳐.
0: 일단 세 단어. Run far away.
1: 너무 빨리 멀리 도망쳐.
0: Run very fast. Run
1: 빨리
0: far
1: 도망쳐.
0: Away. 아, 벌써부터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within 6 months asking for passwords, passcodes.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요?
1: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0: 네.
1: 이거 왜냐면은 요즘 핸드폰은 그냥 또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진짜 말대로 뭐 네. 회사 업무 유출이 만드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부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게 없네요. 우리 낙지님 티어,
1: 티어.
0: 우리 동치미 막국새 런이라고 부르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영어 퀴즈 하나 더 할게요. Now, if somebody secretly checks their partner's phone or reads their messages, native speakers usually use this word. 자, 연예인의 폰을 몰래 훔쳐보거나 카톡을 뒤지는 행위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So, how would you naturally say, 너 지금 내 폰 몰래 훔쳐보는 거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아, 너무 무서워!
0: A. Are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B. Are you... 이거 딱 뭐라고 했지?
1: Spying?
0: Are you slapping my phone? 제가 퀴즈 살짝 바꿨거든요.
1: 죄송해요.
0: Are you slapping my phone? Or C, are you stalking my phone?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작가님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여기 마킹 안 했는데요. 자, 너 지금 내 몰래 아 잠깐. 너 지금 내 폰 몰래 훔쳐보는 거야? A, are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B, are you spying? Are you slapping my phone? Or C, are you stalking my phone?
1: 아, 몰래 훔쳐본다.
0: 몰래 훔쳐본다. Are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Are you slapping my phone? Or are you stalking my phone?
1: 아, 좀 고민이긴 하다.
0: 네.
1: 슬래핑은 아닌 것 같고.
0: 슬래핑 왜 아니에요?
1: 뭔가 슬립하니까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잖아요.
0: 아, 그건 슬립고요. 슬립.
1: 달라요?
0: 슬래프는 뺨 때리게 할 때 슬래프잖아요.
1: 아, 그게 슬래프구나.
0: 네.
1: 일단 폰을 때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폰을 스토킹 한다?
0: 네.
1: 오, 스노핑? 스노핑은 무슨 뜻이에요, 민선배?
0: 스노핑.
1: 스노핑.
0: 이거 말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1: 캐릭터인가?
0: 아, 그 강아지 캐릭터?
1: 어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닙니다. 네.
1: 스노핑과 스토킹. 네. 뭘까 이거?
0: 그러면 A or C 둘 중에 고민되죠. Are
1: 맞아요.
0: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or are you stalking my phone? 너 지금 내 폰을 스누핑 through 하고 있어?
1: Or
0: 너 폰 내 폰을 스토킹 하고 있어?
1: 스누 스토킹.
0: 자, 보기. 정답은요?
1: 2번으로 가겠습니다. 스누핑. 다행이다.
0: 맞습니다. 네, snooping through 뭐를 할 때 몰래 뒤지다 말하는 겁니다. 네.
1: Snooping through.
0: 너 왜 내 문자 몰래 봤어?
1: 너무 무서워.
0: Why are you snooping through my texts?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snoop through 뭐를 뒤지다. Snoop around 주변을 뭐 기웃거리다. 이것저것 뒤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 좀 그만 뒤져. Stop snooping through my stuff.
1: Stop snooping through my stuff.
0: 네, 맞습니다. 우리 대니님이 Snoop Dogg라고 보냈네요. 네,
1: 아, 그 Snoop Dogg?
0: 그 Snoop Dogg의 Snoop 맞긴 맞습니다.
1: 아, 진짜?
0: 네. 아니, 이름은 연관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름이고요.
1: 아, 그냥 이름이고?
0: 네, 이게 뒤져보는 거를 Snooping Around이라고 합니다.
1: 그럼 뒤지는 강아지야. 약간 이상한데?
0: 이상하죠. 네, 우리 유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도 모를 비번을 네가 왜 알아?
1: 너무 진짜 무섭다.
0: 이거는 마이크 드랍입니다. 이거는 마이크 드랍이죠.
1: 진짜.
0: 네.
1: 찢었다 찢었어.
0: 자, 우리 뭐 이제 연애 고수님들 일단 많은 일단 뭐 생각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 맞아.
0: Now, since today is International Kissing Day, we mentioned earlier that kissing is a common greeting in some countries, right? Now, that also means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kisses. 네. 이제 연애 토크에서 자연스럽게 키스로 넘어갔네요. 네.
1: 자연스러웠나요?
0: 그쵸. 원래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까?
1: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0: 네네.
1: 손 잡았으면 키스해야지.
0: 손 잡았으면 키스해야지?
1: 왜냐면 우리 손 잡고 지금 일로 온 거잖아요.
0: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손 잡았는데 키스해야지.
1: 아니, 연애 중이니까.
0: 그래요?
1: 이거 연애하는 거니까.
0: 연애한다고 키스 된다? 아, 이거는.
1: 지금 연애 안 하는데 키스 안 하면은 이거 삐지지 삐져.
0: Now, moving on to kissing. So, there's common greetings, including kisses, that include kisses in some countries. Now, that also means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kisses.

0: is as well. So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나라에 따라 키스를 인사로 하는 문화도 있죠.
1: 맞아요.
0: 그래서 키스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1: 오!
0: 북이도 뭐 이 뭐지 그 알고 있는 우리 아까 했던 그 치키스.
1: 치키스.
0: 그것도 중에 하나도요. 근데 뭐 제스처도 일단 뭐 북이 알고 있는 뭐 아까 치키스.
1: 치키스.
0: 뭐 제스처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아는 거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손등 키스.
0: 네네.
1: 약간 그리고 존중 존경한다.
0: 아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그 코.
0: 아 이게 뭐지?
1: 노즈 키스.
0: 이거는 에스키모 키스라고 합니다. 에스키모 키스.
1: 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0: 코로 이렇게 키스하면요. 에스키모 키스라고 합니다.
1: 저는 코로 키스할래요.
0: 북이 코 있어요?
1: 나 이 불이에 달려 있죠. 불이 안 뜨게 조심해요.
0: 불이에 그 큰 입술 때문에 난 에스키모 키스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1: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1: 아!
0: 이렇게. 그거를 북이가 잘 새들이 잘 하는 패크가 있어요.
1: 패크?
0: 네, 패크. P-E-C-K. 새가 이렇게 뭐지? 그 바닥에서 땅에서 뭐 주술 때 이렇게 톡 이렇게 하잖아요.
1: 아!
0: 네.
1: 이게 거를 이거 얘기하는 거야?
0: 패크라고도 할 수 있죠.
1: 팍팍팍팍. 네.
0: 맞아요. So 이거 왜 내가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 또 뭐가 있죠?
0: 네. Now a quick casual kiss, right? Peck입니다.
1: Peck.
0: It's a quick casual kiss, usually with closed lips. It's often used as a warm greeting or goodbye among couples and family members. 새가 모이를 쪼듯할 때 peck라고 하죠. 입술을 내밀어 쪽 소리가 나게 이렇게 짧고 가벼운 키스라고 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 만날 때마다 만나거나 헤어질 때 반가움의 인사로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치크에 살짝 할 때 패크를 해준 겁니다. 볼에 이렇게.
1: 아, 미지 미지 볼 때 미선배 이러면 되는 거예요?
0: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지 말자.
1: 아 왜?
0: 네, 한번 해볼래라고 했는데 뭐,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1: 친근하고 좋아.
0: 팩입니다. 팩. 네. 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스무치도 있습니다.
1: 스무치?
0: 스무치. 자 이거는 연인끼리 하는 키스입니다.
1: 아우!
0: 가족 친구 안 됩니다.
1: 아우!
0: 네.
1: 먼저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봐.
0: 이거는 조금 더 길고 달달하게.
1: 달달하게?
0: 이거
1: 달달하게 어떻게?
0: 이거 부자님 이거 하면 되죠?
2: 원고에 없는데.
0: 네, 원고에 있는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미리 무슨 말 하는 거야?
0: 이거 네 임 작가님이 원고 썼고 이거 우리 네 조 부장님이 오케이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1: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0: 스무치는요 조금 더 길고 달달하게 쪽쪽거리는 연인 간의 키스라고 합니다. 네 스무치라고 하죠.
1: 스무치.
0: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어 키스 뭔지 에어 키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이 에어 키스.
1: 에어 키스, 에어 키스.
0: 뭔지 알 것 같아요?
1: 뭔가 그런 느낌이다. 블루투스 키스처럼.
0: 블루투스 키스. 이걸 연결해서 폰으로 키스 보내는 거?
1: 아니 멀리서 하는 거지.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무슨 말 받아요? 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0: 오! 딩동댕. 자. Air kiss. 여러분 잘 들으세요. A stylized greeting where people bring their cheeks close together and make a kissing sound.
1: 와!
0: 네.
1: 보답해줘야지.
0: So in the air without their lips actually touching. 그래서 이게 날리는 거 아니고 치크 키스 하면서 근데 치크 볼에 입술을 볼에 뭐지 다 이렇게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손 내려야겠다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1: 약간 좀 위험했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공기에 키스하는 거죠. 서로와 서로 볼의 사이에 있는 공기를 키스하는 거죠.
1: 공기요 네. 공기를.
0: 네.
1: 오 그 공기 뜨겁겠다.
0: 이건 프랑스에서는요. La bise.
1: La bise.
0: La bise라고 합니다.
1: 이 정도면 그렇게 느끼하게 읽어야 돼요.
0: La bise.
1: 어 그래.
0: France.
1: La bise.
0: 그리고 blow a kiss라고 있습니다. Blow a kiss.
1: Blow a kiss.
0: 아까 북이가 한 것처럼 다시 하세요. Exactly. 손을 뽀뽀하면서 이렇게 키스를 날리는 거죠.
1: 아.
0: 그렇죠. 손에 뽀뽀 키스를 하고 던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거 그 테크 퀴즈로 할 거죠. XOXO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뭐냐면 연인들의 편지나 이런 거 할 때 옛날 요즘 아닌데요 끝에 XOXO 보내거든요.
1: XOXO?
0: 네 자 여러분 XOXO는 무슨 뜻일까요? A. Kiss me darling.
1: Oh.
0: B. No more kisses.
1: Oh.
0: Or C. Hugs and kisses. XOXO.
1: 북이야,
0: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XOXO. 끝에 이렇게 보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Kiss me, darling.
1: Kiss me, darling.

0: or B, no more kisses. Or C, hugs and kisses.
1: Hugs and kisses.
0: 네.
1: 기침이 달린 할 거면 그냥 저기 입술 마크 찍어버리지 뭐. XO XO 이렇게 할 필요 있나?
0: 이 입술을 찍는다고요?
1: 그치, 이렇게 해줘. 딱 마지막 딱 있습니다. To from 보기 해가지고
0: 엄청 큰 편지지 필요하겠네요.
1: 그쵸 그쵸 그쵸. 편지지 제일 많이 입술일 겁니다.
0: 자 그럼 보기는 A?
1: 아니 나는 근데 이게 저 X 한 게 뭔가 크로스 하는 거잖아.
0: 네.
1: 크로스 뭐 크로스 뭐 이런 느낌이거든.
0: 오케이.
1: 그래서 나는 C. Hug and kiss.
0: 맞습니다. Hugs and kisses. XOXO. X가 kiss의 뜻이고요.
1: 아, 그런 뜻이었어?
0: Hug입니다.
1: 반대로 봤네요, 저는. 네. X가 크로스 않는 걸 줄 알았는데.
0: 자, 북이 오늘 많이 배웠어요?
1: 아, 미선배.
0: 네.
1: 아, 조금 덜 배운 것 같은데 좀 더 할까?
0: 나 이거는
1: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0: 두둥님이 저 생각도 그렇고요.
1: 아, 네.
0: 고마워서 라고 보냈습니다.
1: 두둥님.
0: 자, 우리 두둥님에게 blow a kiss, 북이. Blow a kiss. 자, 북이, we'll see you next week, okay?
1: But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English with
9: 부산 아지매.
8: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9: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8: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10: Oh, Detective Park, welcome. I've heard a lot about you. I'm Min Detective, who will solve this case together with you.
11: 반가워요. 보자. 이 도난 사건 현장이 바로 이 방이란 말이지. 좋았어. 냄새로 단서를 찾아봅시다.
10: All right, Detective knows. Do your thing.
11: 여기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난단 말이지.
10: Are you sure? It smells off. Really off. Let me smell again. Oh, the desk.
11: 어허, 냄새는 말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맡아야죠.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이거?
10: Wait, hold on. It's getting stronger over here. Oh, it smells off like something very old, very old.
11: 잠깐, 여기 이 바닥과 카펫의 냄새도 같이 한번 맡아볼까요? 여기 냄새는 말이죠.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은 말이죠. 이쪽으로. 잠깐, 이 방향이 이상하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10: Yes. It's following you.
11: 뭐라고? 잠깐,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발바닥 밑에 여기가 수상하네.
10: Not exactly, but maybe your feet?
11: 아 참나, 내 발에서 나는 냄새라고요. 아니 신참 형사가 지금 무슨 소리? 아니 이거 잠깐, 내 발에서.
10: Detective Park, I think your own feet are ruining the investigation.
11: 아, 잠깐, 일단 여기서 조사를 종결하고 잠시 뒤에 만납시다. 아, 여기 욕실 어디더라? 잠깐.
10: Wait, where are you going?
9: 오늘 배워볼 표현, 냄새가 이상해요. 영어로 뭐라고요?
10: It smells off. It smells off.
9: It smells off.
8: 냄새가 고약하다. It smells bad입니다. 하지만 약간 상한 것 같거나 냄새가 조금 이상할 때 It smells off라고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가 조금 이상해 보일 때 It seems or it looks off. 뭔가 느낌이 평소와는 다를 때 It feels off라고 하면 됩니다.
9: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냄새가 이상해요.
10: It smells off.
9: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0: See you tomorrow.
2: 와,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12: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13: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3: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3: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4: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소연의 직역불가.
1: 타임 포 임소연의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민수 씨. 제가 들어오면서 아주 험한 걸 볼 뻔했잖아요. 아니 나 마침 딱 들어오는데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입으로 옮기는 거.
1: 아, 그 게임.
0: 그거 하는 줄. 엄마 저 둘이 와서 하겠나?
1: 이게 뭐 종이로 아니면 휴지로 막 하는.

0: 게임 있잖아요.
1: 그건 줄 알고 네. 히트다 히트할 뻔했네 진짜. 네. 아니었나 봐요 다행히.
2: 어 뭐 소연 씨 뭐 그 게임 뭐 해봤어요?
1: 테레비에서 봤는데요. 테레비에서 봤는데 역시 여기 방송국이다 이러면서.
2: 맞아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이거 들어봐서. 저는 여기 방송국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뭐지 우리.
1: 아 국민 게임은 아니고 연예인들만 하는 거거든.
2: 아,
1: 그래서 북이랑 민수랑 하는 줄 알았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진만 찍었나 보네.
2: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좀 미안합니다. 방송 좀 많이 불편했네요.
1: 사과하겠습니다.
2: 네, 네 일단 다행입니다.
1: 왜요?
2: 왜냐면 그 1부라서.
1: 아, 네.
2: 2부에 컨티뉴잉 했으면
1: 조금 약간 지쳐 보이세요?
2: 네.
1: You look drained? Drain?
2: Drain.
1: A drain.
2: Yes, just a little bit. 왜냐면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2: 방송하면서.
1: 네, 맞아요. 그게
2: right?
1: 맞아요.
2: Is this okay? 라고 이렇게 하면서. How are you?
1: Pretty good. good. 오늘 되게 더웠는데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 낮에 볼 일이 있어서 네. 이렇게 걸어서 한 30분을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2: 30 minutes?
1: 네.
2: Wow.
1: 근데 진짜 더웠는데 오히려 그러고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2: Oh, really?
1: 약간 움직이면 엔돌핀 도는 거 혹시 아세요?
2: Oh, of course.
1: 아, 아세요?
2: 네네네. 그 사람들 아침에 운동하면 그냥 the whole day you feel good.
1: 그러니까요.
2: 네.
1: The whole day가 아마 24시간쯤 가면은 잘 때까지 신이 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민수도 우울하면 걸어보시라고 오늘 북이랑 힘들었으면 네. 저녁에 걸어보시라고.
2: 한 10km 걸어야 될 것 같아요.
1: 좋아요.
2: 사람이 가끔씩 이 뭐지 어디 아프거나 그냥 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walk it off라고 하거든요.
1: Walk and off.
2: Walk it 아. off.
1: It.
2: 네, 그 아. it가 어디에 아픔, 뭐 어디에 뭐 스트레스 받는 거 walk it off 하면 좀 걸으면 괜찮을 거야. Walk it off. 네.
1: It, IT예요?
2: IT.
1: Uh-huh, walk 네. it off.
2: Walk it off.
1: 네. 좋아요.
2: I need to walk it off. But today is 직역불가. 어떤 곡을 갖고 왔죠?
1: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고요.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 트랜슬레이션 카드 한 번에 해결하는 임소연의 직역불가. 오늘 직역불가에서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2: 네.
1: 2000년대 초반 미국을 넘어서 특히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난리가 나버렸던 곡입니다.
2: 어? 예. 진짜요?
1: 난리 난리가 나버렸고 이 팝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여왕도 있고
2: 네.
1: 뭐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뭐 팝의
2: 그렇죠?
1: 제왕, 네. 뭐 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2: The King of Pop, The Queen of King of Pop은 마이클 잭슨이죠.
1: 아, 그렇죠.
2: 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Princess of Pop,
2: Princess of Pop. 오.
1: 왜냐면 아직 여왕까지라고 하기에는
2: 그래요?
1: 위에 이제 셀린 디온 이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2: 셀린 디온
1: 그래서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인데요. 혹시 여러분 어떤 노래예요? 2000년대 초반 예능을 휩쓸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노래는 우리 조현진 PD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2: 그래요?
1: 왜? 아 이렇게 엮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특히 시대상으로 같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2: 맞아요. 네, 네. 좀 많이 자기 프로그램 돼서 많이 좀 부끄러운 게
1: 아니,
2: 있더라고요.
1: 아니 PD님이 잘 아는 노래는 아니신 것 같고.
2: 아 그래요?
1: 맞죠?
2: 혹시 그 노래?
1: 그 노래?
2: Oh baby baby.
1: 아 아니에요.
2: 아 그 노래 아니에요?
1: 우리 두둥님도 아리아나? 맞추셨어요 두둥님. 한가서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2: 뭐라고요?
1: 형용사로 유독성의 라는 노래인데
2: 아~
1: 예, 우리 두둥님이 톡식
2: 빠빠빠라바
1: 빠빠빠라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발표하는 노래마다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던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이 노래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2: 네.
1: 그 저는 뮤직비디오 혹시 기억나요?
2: 그 비행기에서
1: 네 승무원이 이렇게 파란 그쵸. 색깔 쫙 입고 굉장히 막 치명적으로 이렇게 해서
2: 맞아요.
1: 가사를 잘 몰랐을 때는 나는 아 브리트니 스피어스 자기 막 어필하는
2: 네.
1: 본인이 막 독처럼 막 매력적이라는 맞아요. 노래구나 싶었는데
2: 나도 이 노래 가사가 생각 안 나네
1: 네. 싶었는데
2: You're toxic.
1: 신민수의 코인 노래방.
2: 아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1: 네 시작됐습니다.
2: 네.
1: 네 진짜 반전. 브리트니의 매력이 아니라 이 toxic 유독성의 남자에게 빠졌다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직역만으로는 이 가사 이야기가 약간 마약 관련된 이야기인가 이런 싶은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2: 네.
1: 도대체 그 남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치명적이기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
2: 네.
1: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toxic 한번 살펴볼게요.
2: Alright.
1: 네.
2: 그러면 첫 번째

0: 직역 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톡식 독이라는 뜻이죠. 네. 요즘 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디톡스라는 말 쓰는데 네. 그 디톡스 할 때 톡스도 같은 어원이에요.
0: 그렇죠. 그 톡스를 빼는 거잖아요. 디톡스에서.
1: 그래서 예,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어떤 독에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절은 자기 나 안 보여? 나한테 너한테 전화하고 있잖아 라면서 애가 타는 첫 소절로 시작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직역불가 3초짜리거든요. 네. 요거 잘 들어보시고
0: 여러분 맞춰보세요.
1: 네, 선물 줍니까 오늘도?
0: 오늘 네, 선물 콜! 네, 네.
1: 선물 드립니다. 자, 음악 주세요. I need it, never give me it. 나요?
0: 쉽지 않냐고요?
1: 쉽지요.
0: 저는 들려요.
1: 아 그러니까.
0: 저는 들려요.
1: 근데 저도 이건 들렸었거든요.
0: 네. 네네네. 네.
1: 어 자막이 생성되었어요. 들리는 대로 받아 적어 보세요.
0: 좋아요.
1: 네 다시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0: One more time.
1: 어 이거 다 가사 이렇게 말고 들리는 만큼만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0: 네 큐.
1: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맨의 매력 발산 무대였다. 전에 빛 나오고 돌리고 나오고 민수 그때 한국에 있었네요.
0: 그때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이거 2000년
0: 제가 2008년 때 왔거든요.
1: 오, 그거보다 훨씬 앞이니까.
0: 네, 이게 한 2000 초반대 아니었어요?
1: 그러면 미국에서 봤어요 이걸?
0: 아, 이거 못 봤죠. 근데 요즘 그 옛날 막 무한도전이나 아,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근데 와, 못 보겠더라고요.
1: 왜?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았어요?
0: 근데
1: 강하게 컸어요 우리는.
0: 근데 막 그런 무대에서 뭐지 그 뭐 비 가수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멋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1: 아유, 민수는 이렇게 얌전한 거 좋아하니까 고품격이니까. 자, 두둥님이 I need 찾아주셨고 유기비리 찾아주셨는데 어 이거 가사 한번 민수가 읽어줄래요? 천천히.
0: I need a hit.
1: I need 맞았어요.
0: Baby give me it.
1: Baby giving me it. Give 네. me i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0: Hit it.
1: 아 맞아요. 자, 직역하면 I need a hit. 나는 히트가 필요해. Baby give me it. 자기야 그거 좀 줘봐봐. 미안해요.
0: 사투리는 아니었는데.
1: 부산용이야. Baby give me it. 자기야 그거 좀 줘봐봐. 아니 이게 어 I need a hit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건 뭐 때려달란 뜻인지 아니면 나 히트가 필요해. 히트다 히트. 대박 네. 나고 싶다는 뜻인지. 자 여기서 말하는 히트가 영어권에서 슬랭 같이 이렇게 쓰는 표현 중에 take a hit라고 네. 하면 뭔가 이렇게 담배 필 때처럼 그런 상황에 이제 쓰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약간 마약 쪽.
0: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생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1: 좀 어둠의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네. 약물이나 담배 같은 거 혹은 드러그 주사 한 방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노래는 드러그송인가? 아닙니다. 이 hit라는 표현을 I need a caffeine hit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이제 나 카페인 땡겨. 네.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게 딱 필요해.
0: 맞아요.
1: 라는 표현이 되는 거라서 이 hit는 뭔가 각성되는 혹은 좀 짜릿한 느낌 자극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에서 그게 뭐다? Baby 자기다. 라고 하면서 뒤에도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0: 네.
1: Too high can't come down.
0: Too high can't come down. Too high can't come down.
1: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이도 네. 약간 그 취해서 이렇게 기분 탁 올라갈 안 해봤지만 탁 올라갈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또 come down 이렇게 또 내려오는 거라서
0: yes.
1: 뭔가 환각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 노래 그런 노래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0: yeah.
1: 아니라는 거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는 마음을 I need a hit baby give me hit it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두둥님이 주사 한 방 하셨는데 그 약간 마약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0: 네. So that's the first line. 그럼 첫 번째 직역 불가. 네. I need a hit, baby, give me it.
1: 네.
0: 네. I need a hit. Baby,
1: 네. 약간 이렇게
0: Baby,
1: 얼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am I wrong?
1: 여기는 직역불가입니다.
0: 네. Alright, 직역불가 number two 어떻게 됩니까?
1: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직역불가 문장. 막 애가 타서 자기를

그 남자분한테 막 이렇게 와라고 막 이렇게 자극해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찾았잖아요. 네. 그러더니 결국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직역불가 들려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0: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여러분 자꾸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네. 들리는 만큼 적어보세요. 두둥님이 이걸 어떻게 읽어요?
1: 그거 side effects. side effects 아닙니다.
0: 아니요, 그 밑에 거.
1: Round and round?
0: 아,
1: 맞습니다. 끝에
0: 이거 위에 거 급하게 쓰셔서 이렇게 쓰셨구나.
1: 급하게 썼는데 round and round 그 side effects가 나왔다고요?
0: 아니요, 그 위에 R-O-Y-N-D 이렇게. 저 제가 모르는 영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1: Well, calm down. Calm down.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자, 네. 두 번째 직역불가 어떤 가사였나요? 읽어주세요.
1: Losing my head, spinning round and round.
0: 직역하면 losing my head, 헐 머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요.
1: 네.
0: 앞에 가사랑 하나도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알아볼 표현 이제 losing my head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표현은 keep your head 혹은 lose your head, 네 머리 지켜. 네 머리 흘려. 이게 아니고 lose your head를 이렇게 사전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 네. 표현이 to lose control and not act in a calm way
1: 네.
0: 라고 해서 컨트롤을 잃고 차분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 한국말로 정리를 해보면 약간 이성을 잃어버렸다.
1: 네.
0: 그래서 lose your head라고 한 것 같아요.
1: 네, 영어는요. Lose your head, keep your head도 되는데 lose your cool or keep cool도 되거든요. 그래서 lose your cool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쿨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막 못 참고 막 욱 하잖아요. So you lose your cool.
0: 아.
1: 그래서 사람들이 hey it's okay 괜찮아 keep cool keep cool right?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남진하게 있어 그리고 keep cool라고 하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lose your head라는 표현을 적어서 다시 가사로 돌아가서 losing my head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 완전 이성을 잃고 spinning round and round, 빙빙 돌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쁜 남자가 주는 해로운 도파민, 히트를 충전하려다가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losing my head, 무서운 toxic 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So that was number two, 직역불가. 마지막 직역불가 어떻게 됩니까?
0: 자, 마지막 직역불가는 진짜 이거 완전 노래 끝소절이거든요. toxic, 독성 있는 그 남자에게 홀딱 취해버린 addicted to you 된 내용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것도 한번 들리는 만큼 채팅 올려주세요.
1: You love me
0: now. You love me now. You love me now. You love
1: me
0: now. You love me now. You love me now. 단어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아요?
1: 당연하죠.
0: 그렇죠.
1: 네, 쓸 때가 언제 있지?
0: 언제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전혀 없어요? 아, 진짜로?
1: 네.
0: 오. 두둥 님이 love me now. 오, 끝에. loving
1: love
0: now.
1: love me now, give me now라고 하는데요. 일단 네. me now도 맞췄고요. 뒤에 파트도 마지막 단어도 now 맞긴 맞습니다.
0: 네. 네. now까지 잘 찾아주셨고 요 가사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Intoxicate me now with your loving now.
0: 네. 요 첫 번째 그 단어가 어려웠던 거예요.
1: Intoxicate.
0: Intoxicate. 술이나 마약에 취하게 하다. 흥분시키다. 요렇게 사전에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 문장만 보면 나를 취하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네 사랑과 함께. 그래서 완전히 빠져버린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이걸 왜 제가 직역불가로 골랐냐면
1: 왜요?
0: 앞에 intoxicate me now만 보면 그 뭔가 모르겠지만 나를 취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인데 뒤에 문장을 같이 봐야지
1: 네.
0: 이 노래의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이 intoxicate라는 거는 미드 같은 데서 음주운전 단속할 때
1: 그쵸.
0: 그 미국 경찰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1: Excuse me, sir. Seems like you're a bit intoxicated. 네, are you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막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어서 보통 술 취한 상태 뒤에 쓰는 말이지만 with your loving now를 붙여가지고 치명적인 그분에게 취해버리겠다.
1: 그쵸.
0: 네 사랑으로
1: 사랑에 취해버렸다.
0: 그렇게 되는 거라서
1: 네.
0: 제가 직역불가 세 번째로 찾아보고 끝에는 이제 I think I'm ready now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는 마약 같은 독성의 사랑 노래 Toxic이었습니다.
1: 오, 브리트니 누나가
0: 네, 누나가 누나지 맞지? 네,
1: 몇 살 차이밖에 안 될 겁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봤을 때는.

0: 되게 막 네. 항시 공주님 같을 것 같고 그쵸, 이랬는데
1: 그쵸. 예.
0: 세월이 다 같이 지나가니까 누님이시죠? 맞죠?
1: 맞습니다. 브리니 누나가 이게 톡스의 이런 의미였군요. 네. 저는 비행기에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길래
0: 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내가 막 독 같은 여자다. 저 그런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가사 보니까 뭐 아까 그 두 번째 네. Losing My Head 아 그 아파 아, 뭐였더라?
0: Losing My Head, Spinning
1: High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비행기처럼 이렇게 떠올려 있다라고 그런 의미도 되고 뮤직비디오 보면 신기하네요.
0: 네.
1: Interesting.
0: 자, 이렇게 오늘 Toxic의 직역불가 세 가지 구간 짚어봤습니다.
1: 네. So Britney Spears Toxic that 소연 씨 has brought toda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song.
0: 네.
1: 자 일단 뭐 열심히 가사 들리는 대로 올려주시면 네. 우리 선물 쏠 수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오늘 소연 씨 생각에 누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0: 저 들어올 때부터 네. 우리 그 두둥님께서 열심히 그 세 소절 모두 모두 열심히 또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두둥님께 선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데요?
1: 이런 사운드 팩트 있었습니다.
0: 네. 있었습니다. 여기 방송국이니까요.
1: 쏩니다.
0: 쏩니다.
1: 네. 네. 좋아요. 자, 서현 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see you next week.
1: 네, 여러분, in the meantime, Britney 누나가 부릅니다. Toxic.

0: 뾰로롱 문자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방금 이 노래가 이제 톡색이잖아요. With the tears of your lips, I wanna. 근데 이 노래.

0: 때문에
1: 내비게미에
0: 네, 그 노래 때문에 우리 네. 민수 씨뿐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 지금 우리 부스타분들이 굉장히 신나 있으세요.
1: 그래요?
0: 우리 둥피님께서도 문제어장 so toxic 이러시는데 좀 많이 신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 독일이에요.
0: 네,
1: 독일. 젊은이 아니고 독이라고
0: 치명적,
1: 합니다.
0: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래서 우리 그 둥피님께 혹시 엑스맨 세대신가요? 하니까 맞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예능 엄청 유명했던 강호동 씨랑 유재석 씨 나오셨던 거.
1: 아, 그게 그거였어요. 다음에 네. 뭐 연예인들 나와서 막 춤추고 이러는 거.
0: 네네네.
1: 아, they call that X-Men?
0: 네, X-Men.
1: 나 순간 그 X-Men, 그 Wolverine.
0: 아, 그 아니에요.
1: 그 X-Men 말하는 줄 알았는데.
0: 그러면 아직 한국을 제대로 아시는 게 아닙니다. 네, 엑스맨 세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둥피님 이렇게 굉장히 신나셨는데 몇 위 했는지 한번 보면요. 5등입니다. 둥피님 이거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1등을 스타트를 끊으시는 분은요. 교수님!
1: 이야.
0: 그리고 낙지연이님이 2등, 데닐리님이 3등, 데니님이 4등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둥피님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우리 둥피님이 1부에서 회사에 우산을 놓은 채 1층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사무실은 맨 꼭대기층입니다. Should I go up right now? It's not raining.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은가요?
1: Oh my goodness!
0: Oh, now you understand.
1: 아니요.
0: 네, 왜요?
1: 오, 제 우산.
0: 오 마이 갓. 본인 우산이요?
1: 네. 오, 나도 학교에 냅두고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래 없어지진 않겠죠?
1: 없어지 않겠죠.
0: 네.
1: 와이파이 네. 끝날 건데.
0: 근데 이제 우리 두피님 결론은요. 두피님도 그냥 가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냥 가셨습니다.
1: 저는 그냥 네. 갖고 가죠.
0: 내 우산.
1: Oh my gosh, I just remembered.
0: 지금 이제 장마 시즌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 민수 공감 능력 좀 풀어. 저는 지금
0: 네. 그 이제 우리 그 이제 부기 시간 때
1: 혼날 예정이에요, 저 지금.
0: 네, 방송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퀴즈들이 있었잖아요.
1: Yes.
0: 밸런스 퀴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yes. 우리 다은님께서 오늘 굉장히 쉽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유서님께서요 그 중간에 우리 그 BFN 계정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연애 고수님들 조언 좀 주세요. 부스타.
1: 이거 밖에 우리 남작가 걸린 거 아니에요?
0: 제가 아니요. 저희는 안 했어요.
1: 그래요?
0: 네.
1: 그리고 제가라고.
0: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유서님이 답변으로요. 제가 연애 고수면 이 시간에 이걸 듣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화나셨어요. 네, 우리 유서님.
1: 그럼 연애 고수면 그러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0: 연애 저는. 고수면 뭐 하고 있었을까?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1: What would you be doing then if you were such a dating expert? Not tuning into All Star English.
0: 네, 유서님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뭐를 하고 계시고 있을 겁니까?
0: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미국 2030이 데이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 네.
0: 저 행동 좀 위험한데 만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있었는데 A가 strike out, B red flag, C가 yellow card이었거든요.
1: 네.
0: 정답이 뭐였죠?
1: 정답은 red flag입니다.
0: Red flag. 저 입술
1: 더럽다 이거.
0: 네, 이렇게 레플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물은 저의 권한이거든요. 오늘은 좀 열심히 한 분 제가 한 분 조금 선별해 봤습니다. 누구래요? How dare you? 맞나요? 바로 시작하나요? 이제 선물은요. 우리 둥피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1: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방송?
0: 오늘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자 이제. 뭐였죠? DJ, don't drop the beat! How dare you.
1: 주는 거야?
0: 뭐였죠? 진짜!
1: 죄송해요. 네. 제가 계속 말 시키고 있었어요. 문제 요정한테 네. 아까 선물 네. 위너 누구라고요?
0: 우리 둥피님 커피 네, 커피 네. 드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1: 오늘 두둥님 네.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살짝 좋습니다.
0: 중간에 우리 민수 씨가 말이 나왔던 이유가요.
1: 네.
0: 진짜로 둥피님 맞아?
1: 진짜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0: 에, 네. 장난

0: 이고요. 우리 둔비님
1: 저는
0: 커피.
1: 장난 아닌데요.
0: 네, 둔비님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아즈유소는 뭐냐면요. 살짝 조금 우리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교양 있고 박학다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박학다식.
1: 박학. Why are you using all these hard Korean words with me?
0: 뭐냐면 이제
1: 지금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한다 지금.
0: 아, 박학다식 뜻이 뭐냐면요.
1: 네.
0: 머리에 든 게 많다.
1: 네,
0: 아는 게 많다.
1: Smart.
0: 네.
1: 스마트라고
0: 하죠. 네. 네, 우리 스마트한 사람들이니까.
1: 3분 남았습니다.
0: 네, 경제에 대한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1: On the economy?
0: Economy.
1: 저는 아주 조용히 있을게요.
0: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Why countries don't print larger bills for high value payments? 입니다. 왜 지폐 단위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액수가 큰 거를 굳이 쓰지 않을까?
1: 네.
0: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1: 네.
0: What do you think? 왜 그런 것 같아요? 안 쓰는 이유?
1: 예를 들어, like here in Korea, for example, here in Korea,
0: uh-huh.
1: up to 50,000 won.
0: Yeah.
1: 5만 원권 있잖아요.
0: 그게 최고죠.
1: So why not 10만 원권?
0: Right.
1: Right?
0: 50만 원권도 할 수 있는데. 네. 왜 아닐까요?
1: 그쵸.
0: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1: 네. 생각, I can't think of a reason. Why not? 진짜, why not?
0: 일단 첫 번째는요. Preventing the underground economy입니다.
1: 아.
0: 검은 돈의 완벽한 아지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폐 단위가 커지게 되면요,
1: 네.
0: 숨기기 쉬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for like 50,000 won bills,
1: 네.
0: 100 million won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requires a full apple box. 그 정도가 많이 필요한데, but if 50만 원권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냥 envelope 하나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그렇죠.
0: 숨기기가 쉽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the illusion of inflation입니다.
1: 네.
0: 이게 지폐 단위가 커지면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So items that felt expensive when handling over multiple 50,000 won bills can create a visual illusion of being cheap when paid with a single 500,000 won note. 이렇다고 합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1: 이유 하나 더 생각났어요.
0: 뭐죠?
1: 잔돈 주기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0: 잔돈이요?
1: 네, change라고 하죠, 잔돈은. Isn't it gonna be way harder to give change?
0: 역시 민수 씨. 아니에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요, 신용카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굳이 지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진 않는다. 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The rise of digital payment
1: 네.
0: 라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범죄자들의 검은 돈 세탁을 막고 경제 물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government의 break입니다. 네.
1: Interesting.
0: 아하, 아하.
1: 자,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자, 유저님이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다 쇼츠에서 본 거다. 내가 유튜브 보면서 한 번씩 들어본 거임 이렇게 하는데
0: 네네네네.
1: 지금 유저님이랑 같은 너튜브 계정 쓰고 있습니까?
0: 아니요. 이거는
1: 어떤 관계예요?
0: No, not at all.
1: 유저님이랑?
0: It's all from my mind. 자,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1: 그래요?
0: 네네네.
1: 일단 근데 뭐 믿어주겠습니다.
0: Alright.
1: 네. 바이너리님은 사과박스 is 양말박스라고 하는데 아주 큰 양말박스. 양말 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면.
0: 그니까요.
1: 너무 궁금합니다.
0: Uh-huh.
1: 자, 여러분 궁금했어요?
0: 네. Yes!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eating them.
1: Ew.
0: But I was gonna say wear long sleeve, long pants.
1: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좋은 아이디어지만 일단은 그들을 자극하지 마라. 그래서 보인다면 피해 가시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0: What would be aggravating brown crickets?
1: I mean, just like swatting.
0: No, no. 이런 거 있잖아요. Hey, you brown crickets
1: over
0: there.
1: Do you know who
0: there.
1: I am? Do you?
0: Stop bothering us, right?
1: All right. So experts say that the cause is unclear. Mm. And the sudden appearance, though, I mean, anything and everything goes back to climate change. 네, 기후 변화 때문에,
0: 네.
1: I mean, they might have more food. Mm. The environment might be more conducive to them breathing. Mm. So that's that. All right. So that's a capital area. Mm-hmm. We're going to inch southward to 대구.
0: Near
1: 대구,
0: us?
1: 대구 사실 좀 많이 가깝거든요.
0: 네.
1: 대구에서도 벌레, 그렇죠. 벌레 습격이 보도된다고 합니다. But there are all kinds of bugs near bodies of water. Like bugs, moths, 나방,
0: oh, yeah.
1: mosquitoes, 모기, and mayflies. 하루살이들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네. 사람들 얼굴에 부딪히고요.
0: 아,
1: they run into, fly into people's faces, stick to their clothes.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털고 들어가야 될 지경이라고
0: 그
1: 해요.
0: 정도요?
1: And then this is happening while people are trying to walk or exercise outside. 사실 러닝할 때 잘못하면 이 나의 눈, 코, 입에 벌레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0: 아, 밖에서
1: I mean, I usually say it's protein. Like, what are you going to do?
0: I mean,
1: 이미 먹은 거.
0: Yeah, the grass is greener. I mean, not the grass is greener. I mean, you're always looking on the bright
1: yeah,
0: side,
1: yeah,
0: right?
1: Yeah, of course.
0: 네. But can you imagine, like, you're running? 엄청 지금 요즘 덥잖아요. 막 땀 벌 벌리고, 막 입 벌리고, 막 뛰고 있는데, and then just one just jumps into your mouth? Oh!
1: That happens.
0: Has it happened to you?
1: It flew into my ear. 귀에는 들어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왜 이러시는 거죠?
0: 귀에는...
1: 뛰기는 계속 뛰어야 되거든요. Because you gotta keep your pace.
0: 맞아요.
1: So that's why when you see people that 밤에 저 사람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뛸까, 고글을 끼고 뛸까, you know why?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0: All right. Well, good to know. 네.
1: Is it though?
0: 근데 그래서 요즘 I think I don't know why it's because maybe of this reason, but I'm seeing 그 동네 그 돌아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The one that sprays
1: 아, 방역차요.
0: All that, 그쵸, all that smoke,
1: yeah,
0: right?
1: That.
0: 맞아요.
1: 아,
0: I'm seeing it more these days. Obviously, you know, with the weather getting warmer, you know,
1: more humid.
0: Yeah. Puddles turn into like breeding grounds, right? It makes sense.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Any word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1: Yeah. So first off, I mentioned this word fly into something.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영어 표현이라서 즉흥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It comes from the term run into. So, Minsu, it was nice running into you the other day. So what does that mean? Run into, 우연히 부딪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or as a kid, did you ever like run into a pole? Like yeah. walk into a pole?
0: Yeah.
1: 그쵸.
0: Not
1: 그러니까?
0: even as, not just a kid.
1: 아, like, 최근에.
0: 최근에도. 폰 보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해요.
1: 아유,
0: Don't do it.
1: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딱 우리가 네. 스몬비처럼 이렇게 폰을 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때 있죠. 그때도 run into something. Like a car crash, a car ran into the pole. 부딪히다, 충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우연히 마주치다, 충돌하다. 자, 이 run into에서 동사만 살짝 바꿔준다면 walk into,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것도 되죠.
0: 맞아요.
1: crawl into, 아기들이 기어다니다가 뭐 꽁 할 때도 있겠고요. and fly into, 자, 이런 벌레나 곤충들이 날아다니다가 내 얼굴과 부딪힌다. So a bug flew into my face or a bug flew into my mouth.
0: Ear.
1: My ear, my eyes, nose, mouth. Whatever.
0: 네.
1: All right. So is it a bug or is it an insect?
0: Is there a difference?
1: There is a difference.
0: 진짜?
1: 자, 저희가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를 비슷비슷하게 쓰잖아요.
0: 네.
1: 다르다고 합니다. So insects, 곤충이죠, is a larger category.
0: 어.
1: Within that category, we've got bugs. 벌레는 이 곤충 하위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해요. So insects, we learn from school. Without cheating, 제 눈을 보세요.
0: 네.
1: How many legs do insects have?
0: Oh, how many legs do insects have?
1: 곤충의 다리는 몇 개?
0: Give me an example of an insect.
1: Like a ladybug.
0: A ladybug has
1: legs. 기어다니잖아요.
0: I'm torn between 6 and 8.
1: Well, one of them is right.
0: Oh, 진짜?
1: It's 6.
0: 아,
1: 네. 6.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If it has 6 legs, it's insects. 거미처럼 다리가 8개는 arachnids. 근데 거미는 사실 곤충이 아니거든요.

0: Spider.
1: Yeah, the spider. Yeah, the Spider-Man. Eight legs. 네. Right. So 그리고 곤충은 세 가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죠.
0: 네.
1: So these are butterflies, flies, ants, ladybugs, etc. Bugs. Specific mouths, 입 모양이 특정하다고 해요. They're shaped like straws to pierce plants or prey. 네, 곤충 중에서 이 빨대 모양의 입을 가지고 무엇을 콕 찔러서 빨아먹는 생물들이 벌레, bug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르지만, 물론 that's like scientifically,
0: 네.
1: biologically. I mean, colloquially, word-wise, we say, you know, bugs. 사실 bug란 단어가 훨씬 더 일상적으로 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Like, oh, you're bugging me, go away. 아유, 너무 리얼이었나요?
0: 진심이었어요,
1: 방금.
0: 아우, 네.
1: 귀찮게 하다. You're bugging me. You know 그쵸. what? He kind of bugs me. I don't know why, but he bugs me. 좀 별로야, 거슬려. 별로야.
0: 좀 진심으로 나옵니다.
1: 라는 의미도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이 파리가 거리면 너무 거슬리잖아요. Oh, that's really bugging me. 하지만 이 작은 벌레를 몸에 붙인다면 네. 도청하다. 라는 뜻도 있죠. 벌레 모양의 도청 장치. So, you know, I think if I'm really famous, somebody must be bugging me.
0: 그쵸. 맞아요. 역시, 두둥이 말은 역시 올스타의 walking dictionary. 바하
1: 아니 그거 that's a composer 박학다식 박학다식
0: 바하 박학다식 다식
1: okay.
0: 네 아까 I want to show our listeners this. You want to see my impression of a fly?
1: Yeah.
0: 네 저 이게 그 파리의 뭐라고 하지 impression? 성내모사
1: 성내모사 그 뭐 흉내 네.
0: 흉내
1: mm-hmm.
0: 파리 흉내 죄송합니다.
1: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0: 파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네. 자, Hale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네, 일타 강사 Haley였습니다.
0: He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onight. 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In the meantime, Brown Eyed Soul, Brown City.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0: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파룩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we invite you to reflect on your own lives. You can send us your messages to #9050 for 101 or reach us for free through Kakao Talk or on our YouTube live cha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he Interview.

0: And the time is now 11:11 a.m.,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you hear the word welfare, many of you might immediately think of systems, policies, or support services. However, welfare also includes checking in on someone, reaching out a helping hand, and listening to each other's stories. Right here in Busan, there is a rather special film festival called the 051 Film Festival. Taking its name from Busan's regional area code 051, this is a rare citizen participatory film festival where residents share their own stories of welfare through short videos lasting exactly 51 seconds. Over the past decade, starting with the theme, The Welfare I Dream Of, the festival has captured the values of welfare that our society needs to ponder together, covering topics such as care, coexistence, and this year, connection, all through the eyes of everyday citizens. Notably, reflecting the current era of generative AI, the festival introduced a brand new AI category this year. Yet, it strictly maintains its core philosophy by ensuring that the most vital messages and planning are still crafted by human hands. Joining us today is Park Chung-hyuk,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Today, we will discuss why we talk about welfare through the medium of film and how 51 seconds of a citizen time can connect the future of Busan. 오늘 D 인터뷰에서는 박종혁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님과 함께 왜 복지를 영화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51초가 어떻게 부산의 내일을 연결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한 20년 동안 사회복지 역량과 사회복지 외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종혁입니다.
0: 네,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So our guest is Park Chung-hyuk, a social worker who for 20 years now has been taking on the role of bridg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with other fields while continuously supporting various social welfare sites. So,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plays a vital role in connecting citizens with various welfare institutions in Busan. Could you tell us what inspired you to discuss welfare through cultural content like film rather than through policies or regulations? Also, we would love to hear the special reason behind choosing this short format of exactly 51 seconds.
1: 네, 앞서 진행자분께서 공월 영화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부산이 영화의 도시인 만큼 영화를 매개로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자는 의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부산의 특색 있는 영화제입니다. 051이 부산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네. 네, 부산의 지역번호인 051을 영화 제목에 넣으면서 영화제를 51초 컨셉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몇 분씩 되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51초 영화제는 참여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서 참여를 높이고자 한 의도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부산의 지역번호를 활용한 재치와 시민들을 배려한 따뜻한 기획 의도가 보입니다. He notes that,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051 Film Festival is a unique event that began in 2017 with the intention of using film as a medium to listen to what the city

0: citizens of Busan think about welfare, especially given Busan's status as a city of film. Because 051 is a number that symbolizes Busan, incorporating the regional area code into the title naturally led to the 51-second concept. He adds that since it isn't easy for everyday people to produce videos that run for several minutes, the 51-second constraint was also intentionally designed to lower the barrier to entry and encourage higher participation. 네, 그럼 over the past 10 years, you must have seen a truly wide variety of submissions. Are there any particular works that stand out in your memory or a moment where you were reminded that welfare is ultimately a story about people?
1: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보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복지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다시 느끼게 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2: 네, 첫 번째 해인 2017년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굴러보자라는 청소년부 수상작이었는데 다 같이 좋은 부산을 꿈꾸면서 직접 지은 자작곡을 BGM으로 깔고 잘 굴러가는 부산과 잘 돌아가는 부산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학교 곳곳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었는데 상당히 그 간결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마을은요라는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주인공인 아이의 시선으로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를 온 마을 주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멋진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메시지도 너무 좋고 또 촬영 기법도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히 정말 훌륭했었고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할머니가 이제 치매이시기 때문에 양말을 짝짝이로 이렇게 신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치매임을 암시하는 그런 디테일도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돌봄을 주제로 했던 해에는 돌봄이 이제 케어, 케어라가 아니라 정말 돌을 보는 스토너스, 싱어 스톤, 돌을 보는 그런 재밌는 작품도 기억에 남고요.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학교를 온몸으로 구르며 표현한 학생들의 재치부터 치매 할머니를 향한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까지 시민들의 진심이 담긴 작품들이 정말 많았군요. He shares that a 2017 submission from the festival's very first year titled 굴러보자 left a lasting impression, winning an award in the youth category. The film featured an original song about dreamed of a better Busan for everyone as background music, while the creators literally rolled around different parts of their school to physically express the idea of a smoothly rolling and working Busan, making it remarkably concise, fun, and clear in its message. He also recalls a 2024 work titled 우리 마을은요, which was filmed from a child's perspective and introduced a wonderful village where all the residents share the care and responsibility for a grandmother living with dementia. He notes that the message was heartwarming, the amateur filming techniques were excellent, and the evaluation team highly praised the subtle concluding detail where the grandmother's mismatched socks quietly hinted at her condition. Additionally, he fondly remembers a humorous film form from a care-themed year and played on the word by featuring an actual rock. As well as various works that creatively utilized animation techniques. Over the past 10 years, the themes have evolved continually. Starting with The Welfare I Dream Of, the festival has touched upon care, coexistence, and this year, the theme is connection. What is the overarching message of welfare that the film festival has consistently delivered to citizens over the last decade? So 지난 10년간 다양한 주제를 거쳐 올해는 연결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영화제가 시민들에게 던져온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네, 결국은 복지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이제 의존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 또 그리고 우리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연결된 우리의 일상을 올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치.

0: 가치론, 삶의 모습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양한 스토리로 표현해 주신다면 올해 우리 공원영화제 3국에서 기획한 의도를 잘 담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 복지의 중심에는 사람이

0: their daily routines, linking you, I, and us as this year's theme. He adds that if participants express the meaningful lives of our neighboring communities and the true definition of togetherness through diverse stories, it will beautifully fulfill the intentions envisioned by the 051 Film Festival's organizing committee for this year's submissio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Park Chung-hyuk,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He's sharing insights on why we are talking about welfare through film and how 51 seconds of our citizens' stories are connecting the future of Busan. So this year marks the milestone 10th anniversary of the 051 Film Festival. When compared to previous years, what is the biggest change in this year's festival, or what new programs have you prepared? 올해 051 영화제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1: 예, 사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만 2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비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라는 프로그램 속에 작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051영화제 시상식과 시사회를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커뮤니티 비프가 진행되는 남포동 무대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부산국제영화제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커뮤니티 비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순간 수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해온 이제 정말 이름 모를 작은 영화제가 브랜딩되는 그런 큰 기쁨을 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산 지역의 군소영화제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0: 네, 작은 영화제로 시작해 이제는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와 나란히 걷게 되셨다니 정말 가슴 벅찬 성장이네요. So he mentions that while there aren't massive changes compared directly to last year, the festival has evolved significantly from 2 years ago, having run in partnership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ince 2025 last year. Through this collaboration, the festival joined as a featured program within BEEF's community BEEF section. As a result, the 051 Film Festival's award ceremony and screenings were held on the Nampodong stage during the BEEF period, and detailed discussions with BEEF are underway again for this year. He notes that while BEEF has provided immense support since 2018, officially entering the community BEEF program brought them tremendous joy, making them feel as though a small, nameless festival that grew through years of trial and error was finally establishing its own brand. He takes this opportunity to express his deep gratitude to the BEEF officials who continuously show interest in and support minor film festivals in the Busan region. So it is deeply impressive that the 051 Film Festival is open to any everyday citizen rather than just professional filmmakers. Why do you believe that the ordinary stories of regular citizens hold such critical power when we talk about welfare?
2: 네, 051 영화제는 전문 영화인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시민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왜 복지에서 중요한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초 영화라는 점에서 부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봄직한 의도로 기획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를 선별적으로 아이들,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을 특정하게 되면 그들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모두 아이 시절을 겪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노인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의도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아동, 노인, 장애인을 복지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복지

0: 이는 이제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만 받는 혜택이 아니고 부산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지일 수 있고요.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기대가 담긴 이야기라면 정책적으로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1: 네, 특정 계층만의 아닌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 속 이야기가 곧 복지라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He explains that because it is a 51-second film festival, it was intentionally designed so that anyone who loves Busan can easily take interest and participate without feeling burdened. He points out that when welfare is approached selectively, by targeting specific groups,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ose groups end up being objectified. However, he reminds us that everyone goes through childhood, everyone grows old, and anyone can face temporary or permanent disabilities due to accidents or illnesses. Therefore, instead of viewing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solely as recipients of welfare, there needs to be a broader public awareness that anyone can require welfare services at any point in their lives. Furthermore, he emphasizes that welfare should not be a benefit reserved only for certain groups, but something all Busan citizens naturally enjoy in their daily routines. For instance, while subway elevators are installed for transport vulnerable groups, they are ultimately utilized by all citize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this regard, he believes that the ordinary stories of everyday citizens represent the very welfare we experience daily, and if these stories capture the people's aspirations for a better community, they can eventually serve as a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ing future welfare policies. So, for the citizens who would love to take part in this year's festival, could you please guide us through the submission schedule and explain how they can participate? So, 이번 영화제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접수 일정과 참여 방법까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접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7월 31일 이번 7월 31일 16시까지 한 달 동안 접수 기간이고요. 올해 주제인 연계를 주제로 한 51초 영화를 제작해서 출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부분과 청소년 부분, AI 부분으로 구분되고요. 출품 규격과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역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기관과 주민센터, 초중고 학교, 또 지하철 게시판 등의 공원 영화제 포스터를 만나볼 수 있으실 텐데요. 영화제 포스터에 QR코드를 찍어보셔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에 공원 영화제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이전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네, 아직 7월 31일까지 시간이 넉넉하네요. 길거리 포스터의 QR코드나 너튜브 검색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He shares that the submission window has already opened and will remain open for a month until Friday, July 31st, 4 p.m. Participants can enter by creating a 51-second film centered around this year's theme, Connection, with submissions divided into a general youth and AI categories. He requests that people visit the website of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to check specific submission standards and important guidelines. He adds that posters for the 051 Film Festival can be found across various locations, including local welfare centers, community center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subway bulletin boards, where people can simply scan the QR code on the poster to view the details. Lastly, he mentions that searching for the 051 Film Festival on YouTube will allow anyone to explore numerous past award-winning works. So a brand new AI category has been established for this year's festival. While participants are free to utilize AI tools throughout the video production process, you have set a film principle that the thematic planning and the underlying welfare message must be created directly by humans. In an era of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why is that human

0: experience and genuine sincerity still remain the most critical elements. 올해 신설된 AI 부문은 영상 제작의 기술을 빌리더라도 기획과 메시지만큼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기술의 시대에도 결국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AI 활용이 모든 영역에서 보편화되었고 또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AI 활용에 대해서 조금씩 더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공을영화제는 복지를 주제로 한 영화제이기에 AI 활용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되 기획과 메시지는 반드시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획자가 관련 고민을 깊이 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 공을영화제의 핵심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0: 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복지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고민만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He knows that the use of AI is found across all fields and certainly offers great efficiency, with the cultural and artistic sectors also gradually expanding its possibilities. However, because the 051 Film Festival focuses specifically on the theme of welfare, they established a firm rule. While the doors are open to using AI, the core planning and messaging must be done strictly by human hands. He explains that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051 Film Festival is to transform public perceptions of welfare through the deep reflection and meaningful contemplation of the creators themselves. So, as we wrap up today,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being here with us and say a few final words to our listeners?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 우리 협의회의 목적 사업 중에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이제 널리 알리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그리고 정말 영화의 도시인 부산에서 영화를 매개로 한 시민 참여를 목적으로 영화제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영화가 우리 사회복지의 주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네. 업무량도 너무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은 우리 협의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특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사업팀에 찬사를 보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7월 31일 오후 4시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결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협의회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영화제가 이어질 수 있었네요.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와 당부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He reflects on the fact that among the duties of his council specified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public relations regarding social welfare is included. While they initially launched this festival as a project to inform citizens about welfare, shift public perceptions, and encourage civic participation using film as a medium in the cinematic city of Busan, film is not the core specialty of social workers, which makes the workload immensely heavy and demanding for his team. Taking this opportunity, he expresses his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hard-working staff members at the council and extends special praise to the welfare business team in charge of the event. Finally, he reminds the citizens of Busan that the submission window runs until 4 p.m. on July 31st, noting that plenty of time still remains, and warmly encourages everyone to send in many fun and meaningful works centered on the theme of connectio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Jong-hyuk here in the studi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오늘 The Interview에선 Park Jong-hyuk 051 영화제 부산 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right,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Can't Take This Away by Dave.

0: 조상과 후손이 별을 매개로 연결된다는 점이 참 아름답네요. 우리도 명절이면 고향에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서로 무탈하기를 바라잖아요.
1: 네, 더불어 마오리족은 마타리키 기간 동안 별의 밝기를 보면서 다가올 농사의 풍년 혹은 흉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0: Adding that during the Matariki period, the Maori also divined the possibility of a coming harvest or a crop failure by looking at the brightness of the stars. I wish a happy Matariki to everyone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한 마타리키가 되었으면 합니다.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story. Recently, New Zealand reportedly ranked second in the world in the Global Peace Index, GPI.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최근 글로벌 평화지수 GPI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평화지수에서 뉴질랜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평가는 국가의 범죄율, 분쟁, 군사화 정도 등 23개 지표를 종합해 평화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작년 3위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하면서 1위인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겁니다.
0: So New Zealand ranked second in the Global Peace Index published 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in Australia. This evaluation, which began in 2007, assesses the level of peace by synthesizing 23 indicators such as a nation's crime rate, conflicts, and degree of militarization. She explains that it rose one step from last year's third place, securing second place following first place. Iceland. Ranking at the very top tier and a credible indicator that has continued for nearly 20 years is amazing.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공신력 있는 지표에서 최상위권이라니 대단합니다.
1: 네. 그러나 평화지수 2위라는 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분쟁이 적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지갑까지 평화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IMF 경고도 있었듯이 뉴질랜드 경제는 회복 지연이라는 뚜렷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뛰고 서민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라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상당히 고단합니다.
0: 네, 지갑까지 평화로운 건 아니라는 말씀이 뼈아프게 들리네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That ranking second in the peace index means it is socially safe with few conflicts, and she wants to point out that it does not mean citizens' wallets are peaceful as well. In fact, as there was a recent warning from the IMF, she analyzes that the New Zealand economy is experiencing clear growing pains termed a delay in recovery. Because oil prices have jumped due to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consumer prices are skyrocketing, the economic sentiment felt by citizens is considerably exhausted. How does the IMF view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rate for this year? IMF는 올해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1: 네, 2%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물가인데요. 중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약 4%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목표치를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라 올해 말까지는 고물가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She answered that the IMF projected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rate for this year to be around 2%. She states the problem is inflation. It is forecast that the inflation rate will temporarily soar up to about 4% in the mid-year. Since this is well above the target managed by the central bank, she expects the pain of high prices to continue until the end of this year. For ordinary citizens, it's very tough news that hits home. 서민들에겐 피부로 와닿는 아주 힘든 소식입니다.
1: 네, 당분간 뉴질랜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경제 회복의 불씨는 살려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0: 네, for the time being, New Zealand carries the highly difficult homework of having to tighten its belt while keeping the embers of economic recovery alive. Even a peaceful country like New Zealand ultimately cannot avoid the waves of global economy. 평화로운 나라 뉴질랜드 역시 글로벌 경제가 마주한 거센 파고를 피해가기는 어려웠다. 모양입니다. 네,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New Zealand. 오늘 뉴질랜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정현 통신원 감사합니다.
1: 네, 뉴질랜드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목소리)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y name is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ese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0: FM 부산 영어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8: For my Busan.
9: Busan 하면 For my Busan.
7: 하나, 둘, 셋.
10: Busan is good. For my Busan.
1: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1: 웰컴 백 에브리바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입니다. It's 5 o'clock. It's Monday the 6th of July. You're tuned in to For My Busan on 90.5 and 103.3 FM. 여러분 BEFM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I'm Laura with you until 6 p.m. And yeah, that's it. That's it, really? I'm with you until 6 p.m. Good. 6시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놀자. 자,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lots coming up for you, as always. But before we get into anything else, I want to tell you our text topic for today. 먼저 text topic 알려드리겠습니다. Is there something, this is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s there something that you know you should do? I hate the word should, but you know you should do it, but you don't. Or you know you shouldn't do it, but you do. 그런 게 있어요. If you have one of those things, for example, you need to go on a diet, but you can't stop eating ramen, or you really should put your phone down and stop scrolling, but 1 a.m., 2 a.m., and you're still watching reels. Yeah, is there something like that? Get in touch, let us know. Also, send us your song request.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텍스트 오픽은 여러분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있지. 우리는 다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계속 프라이드 치킨. 아, 너무 좋아요. 뭘 술 끊어야 되는데 계속 술 and fried chicken. 그런 거 있어요? Okay, so, 룰룰룰룰룰님. 어렵다. 룰룰룰룰님. Saying exercise and eating sweets. 그렇습니다. 맞아요. That's too hard. 3456 Dream님. 영어 잘하네. 저는 저요? 저요? 아니면 윤수 씨? Me or 윤수? 영어 잘하네. 고맙습니다. 에, 여러분 혹시 알면서 지키지 못한 것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오케이 콜. 근데 왜? 왜 도대체 왜 못하지? 예,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050 pound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Talk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여러분 문자 메시지는 100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And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to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조태준 씨.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요. 우리는 네.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새로운 정치자 아니 시청자로 아.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 네. 시청자 분들이 정치자. 엄청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Daily Fun Fun Nim says I'm stuck in an Instagram rabbit hole. 아우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우리는 조태준 씨 혹시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있겠지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0: 아,
1: 근데... Hello, I'm TJ.
0: Okay,
1: I'm singer-songwriter TJ from Busan Group.
0: 예. 예. 아 근데 부산 그룹은 뭐지?
1: 부산 그룹은 LA에는 LA 메탈, 네. 시카고에는 시카고 브루스, 네. 부산에는 부산 그룹.
0: 맞습니다. 오 예. Oh, yeah. 그래서 여러분 이 세그먼트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왜냐면요 우리 조태준 씨가 네. 영어 배우는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네. 이게 조태준 씨 진짜 싱글송라이터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네. 알리는 우리 부산 슈퍼스타 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슈퍼스타 되고 열심, 싶다면
1: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0: 영어도 해야 되죠.
1: 예, 맞습니다. 예,
0: BTS처럼, RM처럼.
1: 예. 예스.
0: 예스. 예스. 주말 잘 보냈어요?
1: 아, 네, 주말 너무 잘 보냈어요.
0: Did you have fun at the weekend? What did you do?
1: 아, 나 주말에 뭐 했지?
0: 영어로 대답해 줘.
1: 아, 예. Very good rest.
0: Oh yeah?
1: Yeah, very good rest.
0: Where did you go?
1: Yesterday. 지금 그렇게
0: me too.
1: I cannot It's, remember.
0: 이거는 영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 문제예요. This is not an English problem. 네. 네. So 주말에 뭐 했어요? 그냥 쉬고?
1: 진짜 집에서 완전히 계속 집에서 있었어요. 아, 집에서 좋아요. 있으면서 쉬고 그냥 목욕탕도 좀 가고.
0: 아 진짜.
1: 네. 목욕탕에서 진짜 되게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사우나 하고 낮잠도 한숨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계란 먹었어요?
1: 아 계란까지는
0: 군계란 먹었어요. 아 네. 진짜 그거는 아직까지 재밌다고 생각해요.
1: 나는.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네. 저기 달맞이 고개 근처에 네. 그 유리창이 통으로 돼 있는
0: 아,
1: 목욕탕 있는데 저는 거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피곤하다 아니면 그냥 심심하면 웬만하면 거기 가서 그냥 시간 좀 보내면 되게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You know, I saw TJ went to the sauna. There's a really nice one in 달맞이 and there's got a view of the ocean so you're like bubbling like
1: yeah.
0: like 인간탕 or 인간찌개 and then you're just like watching the beautiful view of the sea. Perfect. Well, yeah. listen. 우리는 코너 들어가기 전에 yeah. 그 노래 준비하셨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Put your hands together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nice. Do you know, we have to have the clapping sound effect in there because it sounds too sad with only three of us in the studio clapping. 너무 우리 그런 사운드 이펙트 있잖아요. 와! 뭐, 그, 뭐, 그 진짜 크라우드 하는데 네. 근데 우리 세 명만 있어서 네. 스튜디오 안에서 그래서 세 명만 하면 너무
1: 세 명이 300만 원 같은 세 명
0: 네.
1: 그리고 이 안에 또 우리 또 유튜브에서 또
0: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 3만 명. 3만 계시잖아요.
0: 네, 지금. 예. 맞아요. 100만 명.
1: 100만 명.
0: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0: 예, 좋아요. 네. Oh, so lovely. 리세영님 says wonderful singing as always. 평소처럼 너무너무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세영님.
0: 자, 근데 오늘 우리 두 가지 뭐 문장 풀겠습니다.
1: 네.
0: 그 첫 번째 문장 문제 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사의 힘든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영어 문제 괜찮아요?
1: 예, 괜찮아요.
0: 근데 가사는 그 노래가 그 제목이 뭐였지?
1: Here, There, and Everywhere. Beatles. 노래.
0: 아,
1: yeah.
0: So that was Here, There, and Everywhere by the Beatles. So is there anything in the lyrics in this song that is really difficult? 이 가사에 뭐 진짜 힘든 뭐 발음이 힘든거나 뭐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1: 예,
0: 말씀하세요.
1: 사실 이 뜻을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느낌에서 노래를 하고
0: 맞아,
1: 싶어서.
0: 맞아.
1: 근데 특히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특히 이렇게 우리 로라가 항상 이야기하는 통으로 전체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노래가 I need. 또 뭐 I know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 need, I know 가지고 뭔가 좀 입에 붙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막 그런
0: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래 부를 때 So one of the things TJ finds difficult when singing English songs is the I need, like the pronunciation of the English words. It doesn't come natural when we're singing in a different language, right? So he said I need, I know, I want, blah, blah, blah, I. 근데 when we sing I in English songs, usually we don't say I, we say ah.
1: Ah.
0: I need, I know. So, like Busan.
1: To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0: Perfect.
1: Oh.
0: 바로 perfect. Yeah.
1: Beside me. I want her everywhere.
0: So I want her everywhere. 말할 때 문장을 할 때 I want her everywhere. I want her. 근데
1: I want her.
0: Ah.
1: I want her.
0: I want. Perfect.
1: I want her everywhere.
0: I want her. 맞아요. 그래서 영어 할 때 영어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I want her. 근데 한국어를 할 때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 진짜 다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영어
1: 심지어 하고 싶다.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땡동땡. 정답.
1: 네.
0: 그래서 I want her. I want her.
1: I want her.
0: 진짜 원어민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I want her. 처럼 말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요. I want her처럼 T 발음이 받침에서 if the T is like a 받침, it's very hard to do in English. 영어로 진짜 어렵다. I want her. Perfect.
1: 오.
0: 근데 우리는 다른 말을 좀 바꿔도 돼요. I want her 하는 게 진짜.
1: I know. I need.
0: I need.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Yeah.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Perfect.
1: 오.
0: 와. Good. 그리고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좋다.
1: I need 이렇게 하는 거.
0: I know I need.
1: I know I need.
0: 스코틀랜드 말, 부산 말 비슷해요.
1: 아.
0: So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Yeah, need never. So D도 없애버리고 need never care.
1: Need never care.
0: Perfect. Yeah.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Perfect.
1: Wow.
0: Easy peasy.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There you go.
1: Yeah. You never care.
0: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노래가 I know, I need, I want 그런 거 있으면 노래 부를 때 I 대신 아.
1: 아.
0: 무조건 아. 아.
1: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0: You're very, very welcome. Yeah. Thank you. 혹시 오늘 텍스트 토픽은 그래서 DJ 씨 텍스트 토픽은 우리는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 아니면 이런 거를 꼭 해야 되지만 안 해. 그런 거 있어요?
1: 어?
0: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1: 먹어.
0: 계속 라면 먹어요. 아니면 운동해야 되지만 뭐 집에서 침대 위에서 그냥 휴대폰 보면서 뭐 레스팅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혹시?
1: 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개 다

0: I don't know if that's not a good habit. 근데 it's okay. I think it's okay. 아 그리고 다른 영어 뭐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If there's anything else you want to learn today, let me know. Anything else?
1: 가끔 조금 친구들한테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뭐 이거 뭐 음악 이거 들어줄 수 있어? 아니면 이거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연주 말을 할 때 조금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0: 좋습니다.
1: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도 할 수 있고. 네.
0: 재밌는 거는 그 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원어민 한국어 원어민이라서. 근데 한국 뭐 배우는 사람들한테 주다 is give or do it. 근데 주다 is 주세요. Like give me it. 근데 뭐 주세요 or 해 주세요. 이게 do it for.
1: Do it for
0: me. 근데 영어 할 때 완전 다르게 표현을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게 뭐 there's no mythology. You just there's no myth. The wait. How's the 나도 영어 못해 갑자기 methodology. Okay. But 그냥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도와줄 수 있어?
1: 나 도와주세요.
0: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can you help me?
1: Can you help me?
0: 응. Can you help me? Yeah.
1: Can you help me?
0: Yeah. Can you help me? 같이 하는 거는 it's implied that you're doing it together.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Help 줄 수 있는지. Can you help me?
1: Yeah.
0: Can you help me? Perfect.
1: 그러면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는? Can you play with me?
0: Can you play with me?
1: Can you play with me?
0: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말이 진짜 어린이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연주는 play 맞아요.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표현이 같이 놀자, 놀아줘. 그런 말이에요. Can you play with me라는 거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너무 외로워서 can you play with m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연주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런 말이 Let's play.
1: Let's play
0: together. Or let's jam.
1: Let's play jam.
0: Let's jam.
1: Let's jam.
0: Jam 같이 play 하는
1: 하자,
0: 거잖아요.
1: 하자.
0: So let's jam. Or can you play with me? Let's do it together. Let's play together. Yeah.
1: Let's play together.
0: Yeah.
1: 그러면 이 노래 좀 들어줘.
0: 이 노래 좀 들어줘. Can you? 이게 중요한 거다. Can you listen? 이게 너무 심플하다. 하지 말자. Can you take a listen?
1: Can you take a listen? 이러면 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0: 이건 맞아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부만하니라 Can you take a listen? 이게 안에 있는 의미가 도와주세요. 그런 Can you take a listen to this? 이거는 좀 들어줄 수 어떻게 말하면 되지? 들어줘?
1: 들어줄 수 있어.
0: 들어줄 수 있어. Can you listen to this for me? 이거는 listening 맞아요? Listen 맞아요? So can you take a listen? 의미가 내가 어떤 거 듣고 있어. 그래서 당신도 들어줄 수 있어.
1: 너의 생각이 궁금해 네. 이런 의미가
0: 아니면
1: 들어가 있는.
0: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럼
1: Can
0: 말이죠.
1: you take a listen?
0: Can you take a listen?
1: Can you take a listen?
0: Hey,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Can you take a listen?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오 많이 배웠네요.
1: 오 아주 완전 잘했어요.
0: Can you take a listen
1: could
0: to this?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Yeah. Very good. 조태준 씨.
1: Yeah.
0: Well, I think you've got it all. I think you've learned many 표현. Today, 그러면은, do you think you can play us another song?
1: Yeah.
0: Do you have one more song?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Sure, yes. I'd love to. Yeah. I'll let you know what I think.

0: 장사하자 무슨 말입니까?
1: Let's do business. Let's do business.
0: Let's do business. 맞아요. Yeah. Let's yeah. blah blah blah. Oh, good. Oh, yeah. it's so sad. TJ 씨, we have to say goodbye. 근데 오늘도 잘 배우셨고 네. 그리고 노래 너무 너무 감사하고.
2: 감사합니다. 네.
0: 다음 주에 좀 네. 라이브로 네. 새로운 노래 좀 부탁할게요.
2: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BPM 77 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0: Goo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All right. Time for us to continue on. This is Run by 이진아 and Gray.
3: Run. Run. I'm off to get a good day. Yeah.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Oh, Detective Park, welcome. I've heard a lot about you. I'm Min Detective, who will solve this case together with you.
5: 반가워요. 보자. 이 도난 사건 현장이 바로 이 방이란 말이지. 좋았어. 냄새로 단서를 찾아봅시다.
4: All right, Detective Nose, do your thing.
5: 여기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난단 말이지.
4: Are you sure? It smells off. Really off. Let me smell again. Oh, the desk.
5: 어허, 냄새는 말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맡아야죠.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이거?
4: Wait, hold on. It's getting stronger over here. Oh, it smells off like something... Very old, very old.
5: 잠깐, 여기 이 바닥과 카펫의 냄새도 같이 한번 맡아볼까요?
6: 여기 냄새는 말이죠. 방향이 있어요.
5: 이 방향은 말이죠. 이쪽으로. 잠깐, 이 방향이 이상하게 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4: Yes, it's following you.
5: 뭐라고? 잠깐.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발바닥 밑에 여기가 수상하네.
4: Not exactly, but maybe your feet?
5: 아 참나, 내 발에서 나는 냄새라고요. 아니 신참 형사가 지금 무슨 소리? 아니 이거 잠깐 내 발에서.
4: Detective Park, I think your own feet are ruining the investigation.
5: 아니 잠깐 일단 여기서 조사를 종결하고 잠시 뒤에 만납시다. 아 여기 욕실 어디더라? 잠깐.
4: Wait, where are you going? It smells off. It smells off.
6: It smells off.
1: 냄새가 고약하다. It smells bad입니다. 하지만 약간 상한 것 같거나 냄새가 조금 이상할 때 It smells off라고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가 조금 이상해 보일 때 It seems or it looks off. 뭔가 느낌이 평소와는 다를 때 It feels off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냄새가 이상해요.
4: It smells off.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7: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teokjik Gukb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8: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3:00

0: 이선배, 네. 나보고 무례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당신이 만난 사람이 당신 오늘 하루를 만든다고.
1: 맞아요.
0: 괜찮았거든?
1: 네.
0: 근데 방금 무례한 사람 만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무례해졌어.
1: 방금 한 1분 전부터?
0: 1분보다는 한 10초 전부터.
1: 네. 1분 전부터? 한 10분 전부터?
0: 10초 전부터.
1: 10초 전부터? 누굴까?
0: 있어. 내가 엄청 헤맬게.
1: 혹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
0: 바로 아니야. 내가 방금 분명히 다정하고 무례하지 않고 재밌는 갈매기입니다 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했어.
1: 어? 그 누구였지?
0: 있어요. 그 장원 입고 온 이상한 사람이 있어. 방송을 졸면서 하는 수면 방송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세요.
1: 아직 혹시 이거 아직 잠옷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패션 모릅니다.
0: 아 진짜? 아,
1: 패션 모르는 사람들은 대화 안 할래.
0: 미선배 아니 그거 힌트야, 그 낯이야. 약간
1: 힌트입니다.
0: BYC 힌트가
1: 보기
0: 이노웨어 같은
1: 우리 브랜드 말하면 안 되죠. 아 이거 선배로서 이거 좀 따끔히 혼나야겠다. 보기 떼치 안 돼.
0: 오케이.
1: So, everyone, happy Monday. Welcome to All Star English.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Now, speaking of which, there's this fascinating new survey out on the ultimate deal breakers on a date.
0: Mm-hmm.
1: Care to guess what took the number one spot?
0: Oh.
1: 네. 데이트 상대에게 가장 비호감을 느낄 때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대망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보기?
0: 대망의 1위? 데이트에서 비호감이니까... 밥 먹는데 막 질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 아니면은 밥 먹으면서 말해가지고 상대방 얼굴에 밥풀을 튀기는 거? 아니면은 매너가 꽝인 거? 의자 이렇게 당겨주는데 혼자 앉는 거?
1: 왜 이렇게 많아요? 혹시 뭐 겪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면은 이제 매너가 꽝이지 않을까?
1: 그쵸.
0: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반대로 얘기한 거지.
1: 그렇죠. So a whopping 54% of singles said being rude to restaurant or cafe staff is an instant turn off. It's the ultimate filter for choosing a partner these days. 1위는요, 무례한 태도,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제일 비호감이래요. 네.
0: 맞아. 이게 뭔가 나한테도 그럴 것 같잖아. 너무 별로다.
1: 이런 거죠. 자기야, 뭐 마실래? 뭐 먹고 싶어? 다 시켜.
2: 저기요.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뭐 이 맛 이거 왜 이래요?
0: 너무 싫다.
1: 맞아요. 여러분, watch out, be careful. 2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0: 2위는 기본적인 맞춤법 파괴 및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높네요, 이거.
1: 어? 그래요?
0: 근데 민선배 좀 잘... 자, 그래서 3위로 넘어가면요. 데이트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
1: 알지.
0: 뭔지 알죠?
1: I hate that. 네. Now, fourth and fifth place. Fourth place는요. Bad hygiene, like dirty, you know, dirty fingernails. 뭐지 손가락 밑에 막 때 엄청 끼는 거 있잖아요.
0: 너무 싫어.
1: Bad breath, right? And people who only talk about themselves, like they're in an interview. 5위는요, 그냥 뭐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 네. 그냥 이 다섯 개 다 한 사람의 이 다 있는 사람 있을까요?
0: 민선배 너무 무섭다. 방금 나 민선배 말. 나 ENFP라 상상된단 말이야. 아니, 딱 있잖아. 어떤 느낌이야, 민선배?
1: 네.
0: 딱 만났는데,
1: 네.
0: 안녕 했는데 일단 손톱에 때가 먼저 보였어. 들어서,
1: 잠깐.
0: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손톱에 때가 보이고 딱 앉으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 앞에서 딱 앉아. 그랬는데 앉자마자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입에서 막 입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웨이터 부르는데 막 우리 주문 앉자마자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할 말 다 했잖아.
1: 네.
0: 상대방 얘기하는데 폰을 하는 거야.
1: 네.
0: 어때?
1: 잠깐만. 근데
0: 한편에 드라마 같지 않았습니까?
1: That was so detailed. Like that was so like did you experience that? 부기가 직접 겪었어요, 이거?
0: 아니야. 방금 얘기 듣자마자 네. 우리 선배가 이 다섯 개 섞으면 어떨까 했잖아. 그 순간 그게 눈앞에 싹 지나갔는데 너무 끔찍한 거야.
1: 그렇죠. 그럼 부기는 이 다섯 개 말고는 or 여기 중에 난 진짜 이런 사람이랑 데이트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 뭐 굳이 혹시 비호감 있습니까?
0: 이 하나만 골라야 돼요.
1: 특히 넘버 원 비호감 어떻게 됩니까?
0: 넘버 원. 이것만큼은 안 된다. 넘버 원. 어렵다. 그래도 나는 일단은 남에게 막대하는 사람 1위. 왜냐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은 네. 약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1: 아, 오케이.
0: 그게 그 사람의 또 그 본성이라고 해야 되네요.
1: 그렇죠. To see a person's true personality in how they really are. Look at how they, I guess, you know, look at how they behave towards, especially restaurant staff. 이게 특히 식당이랑 뭐지 카페 있는 스태프분들한테 이렇게 뭐 주문도 어떻게 하고, 뭐 thank you, please, 뭐 부탁할 때도 맞아. 어떻게 물어보고 이런 거 자세히 바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0: 이민 네. 선배,
1: yes.
0: 생각해봐요. 이제 그냥 데이트한 거잖아요.
1: Yes.
0: 근데 만약에 그 데이트 상대가 원래 서빙하는 사람을 생각해봐봐. 그 사람이 직업이 서빙하는 사람인데 그쵸.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1: 네.
0: 호,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같잖아. 진짜 시키다다.
1: 맞아요. 언젠간 나한테 그게 올 거야.
0: 맞죠.
1: Right? One of these days, it's gonna come to me, right? 네. 우리 희수님이 말하는데 Boogie sounds more bubbly than usual라고 하는데 Boogie 혹시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0: 왜요?
1: 네. You sound more bubbly.
0: Bubbly?
1: B-U-B-B-L-Y.
0: 저 거품 꼈다고요?
1: 거품이 아니고.
0: 그게 무슨 말이지?
1: Bubbly는 조금 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0: 신나 있다.
1: 조금 신나 있다.
0: 들떠 있다.
1: 그리고 좀 들떠 있다. 좀 기분 좋아.
0: 뭉글뭉글하다.
1: 좀 들린다.
0: 미지 뭔지 알겠다. 약간 비누방울 본 듯한 느낌.
1: 오케이.
0: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1: 네네네.
0: 버블리.
1: sure.
0: 이런 느낌이잖아.
1: Do you have a reason? Why?
0: 그냥 딱히 이유 없는데요.
1: 그렇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0: 그건 있어.
1: 뭐요?
0: 그 뭐지 저번 주부터 조금 행사가 없어가지고
1: 네.
0: 약간 쉬었거든요. 컨디션이 좋아져서 톤이 올라가고 행복한 게 아닌가.
1: 맞아.
0: 역시 쉬어줘야 돼.
1: 여러분 혹시 이런 행복하고 기분 좋은 부기를 더 보고 싶습니까? 그럼 부기 뭐지 행사나 이런 거 촬영 보내면 안 되겠다. 매니저님, 저희도 행복한 부기를 보고 싶어요.
0: 미선배,
1: 그래서 일을 덜 시키세요.
0: 미선배, 그게 아니라
1: yes.
0: 이게 너무 몰아서 하다가 이제 쉬어서 그게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지.
1: 네네.
0: 너무 일 안 하면 미선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내가 어떡하지? 나 잘렸나? 큰일 났다. 왜 날 안 부르는 거지? 내가 잘못했나? 나 참 빵댕이 잘흔들 수 있는데.
1: I completely understand how you feel.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절대 안 비워요. 네, 저 휴가 절대로 안 가려고요.
0: 그래서 민섭이 저번에 불안해했잖아.
1: 너무 불안했죠.
0: 하루 비웠을 때.
1: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real quick. 정 떨어진다.
0: 정 떨어진다.
1: 비호감이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0: 정 떨어진다.
1: 네, 비호감이다.
0: 드롭정.
1: 자, turn off.
0: Turn off.
1: Turn off입니다.
0: 그냥 turn off예요?
1: 그쵸, turn off는 뭐를 끄다라고 하잖아요.
0: 아.
1: 사람의 누구 대 호기심 이런 걸 interest를 바로 꺼지게 하는 뭐.
0: 아.
1: 네, 그래서
0: 그냥 이 사람이 완전 그 신경을 꺼버린다 이런 느낌이구나.
1: 그렇죠.
0: So, turn off.
1: 네, turn off.
0: Turn
1: 예를 들어,
0: off.
1: 그거 진짜 비호감이야. 완전 정 떨어져. That's such a turn off라고 하죠.
0: That's such a turn off.
1: 네.
0: That's such a turn off.
1: 네.
0: 어때 이런 느낌 아닐까 믿습니다.
1: 그리고 뭐 잘 되어 가던 상대에게 어떤 사소한 행동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위생적인 거, 매너 관련된 그런 행동 때문에 이거 보고 순식간에 정이 확 떨어질 때.
0: 그럴 때 있지.
1: 있잖아요. 그것도 turn off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ick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Ick,
1: I-C-K. 원래 ick는요. 그 뭐라 그러지? 그 onomatopoeia?
0: Onomatopoeia.
1: 네, onomatopoeia 있잖아요. 그냥 소리 나는 그 단어. 이렇게 왈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야옹야옹 이런 거 onomatopoeia잖아요.
0: 이성어.
1: ick도 원래 사람들 징그러운 거 뭐
0: ick.
1: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0: 맞죠.
1: Right? But it could be also a noun. 예를 들어, 나 그 사람 손 안 씻는 거 보고 총 확 깼어. I got the ick when he didn't wash his hands.
0: I get the ick.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1: 네.
0: 그 사람 손 안 씻으면 안 돼. 완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네.
1: 맞습니다.
0: 네. 괜찮다.
1: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 저 사람이야 그냥 완전 인연 이제 끊어야겠어. 예를 들어 뭐 사귀려고 했는데 나 이것 때문에 와 이제 완전 이제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
1: Deal breaker입니다.
0: Deal breaker.
1: Deal breaker.
0: 네. Deal breaker.
1: 예를 들어 a lot of people that I know 흡연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난 뭐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0: 있죠.
1: 네. 그래서 for me smoking is a total deal break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Smoking is total Deal breaker.
1: 네.
0: Deal breaker.
1: 뭐 혹시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건강 때문에 그렇죠.
0: 맞죠.
1: 예, 흡연자면 뭐 나는 뭐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0: 그럴 수 있지, right? 그럴 수 있지.
1: 네, 그렇죠. That's a deal breaker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deal breaker. 그렇죠.
0: 딜과 브레이크가 합친 거예요.
1: 그렇죠. 딜 브레이커. 이거 딜이

0: 안 되겠다. 이 뭐지? 아, 이 딜 컨트랙트 깨야겠다.
1: 더 이상 뭔가 이 세상은 딜 하지 않겠다.
0: 그렇죠. Exactly.
1: 이런 걸 내가 딜을 부셔버리겠다.
0: 네, 맞습니다.
1: 딜 브레이커.
0: 나이스.
1: 아무 딜 브레이커.
0: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다다 디따빠따빠똥. 가사를 몰라서.
1: 나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0: 자, 여러분, Happy Monday.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Boogie in the house.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Boogie Quiz. 기록.
2: 민준비 톤에 맞춰서 문제 맞습니다. 아, 미국 2030이 데이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인데요. 아, 저 인놈 좀 위험한데. 만나면 안 되겠는데? 할 때 영어로 짧게 뭐라고 할까요?
0: So, this is a word that a lot of the younger people, people in their 20s and 30s, especially in the U.S., say when it comes to dating warning signs.
1: Ooh.
0: So, think of it like a red card in soccer, okay? Oh. A sign that makes you go, oh,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I shouldn't date this person. 자,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strikeout. B, red flag. Or C, yellow card.
1: Oh.
0: Okay. 자, A, strikeout. B, red flag. Or C, yellow card. Send in your messages right now. Pound 9050,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키도키.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제 타임이에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이제 문자 쪽에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선은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오늘 날씨 어땠나요?
0: 더웠어요. 원래지요? 나 지금 겨드랑이가 꼬꼬해 죽겠어.
2: 지금 저 착하게 말하는 겁니다.
1: 착하게.
2: 더웠어요. 근데 오랑총이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1: 이게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한동안 되게 더위가 잠잠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0: 왜 하필 오늘이야, 내가 오른 날.
1: 그래서 오늘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This isn't the peak yet. 나중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날씨를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4 degrees and high of 32 degrees. 오늘이랑 똑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0: 뭐가 있죠?
1: 오늘 이제 heat advisory, 이게 폭염특보가요. Watch level, 관심 단계였거든요.
0: 관심 단계?
1: 근데 내일은요, warning level, 주의 단계로 격상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heat is becoming more serious.
0: 여기 내셔죠?
1: 네네네.
0: 내일 주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1: 네.
0: 내일 길거리 주의하세요. 자유 날씨용 때문이야.
1: 무슨 일이죠?
0: 잠시만요. 벌써 더워진다고?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Time. These days, 우리 weather fairy 날씨 요정이요.
1: 네.
2: He always brings bad news. 안 좋은 소식만 갖고 옵니다.
0: 그러니까.
2: 이번 요즘.
1: 비 그치게 했잖아요. 된 거 아닙니까?
0: 어쩜 뻔뻔한다. 너무 뻔뻔해. 어떡해. 미션 패.
1: 근데 지금도 양반입니다. 네, 지금을 최대한 즐기셔야 돼요.
0: 미션 패 뻔뻔하다. 영어 뭐라고 해요?
2: 뻔뻔하다.
0: 뻔뻔하다.
2: 네. Too cocky.
0: Too cocky.
2: 네.
1: 네.
0: Too 그래서, cocky, Sonny.
1: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요. Drink plenty of water. 모자나 양산도 꼭 챙기시고 그늘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야외 활동 하신다면 그늘에 자주 조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이요, It's blazing hot. 이게 정말 찌는 듯이 덥다인데, Don't stay outside too long. It's blazing hot today. 오늘은 정말 찌는 듯이 더우니까 너무 오래 밖에 있지 마세요. 이렇게.
0: Blazing hot.
1: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나 찜닭 되는 거야.
2: 죄송합니다만 아까 cocky는 너무 자신감 넘치는 사람 cocky인데요. 이 정도 뻔뻔하면 약간 shameless입니다. Shameless. Shame이 없다. Shame 뭐죠?
1: Shame 이제 부끄러움이죠.
2: 그렇죠. Shame 없습니다. 이분.
0: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2: Shameless.
1: 모든 것은 기세입니다.
0: 기세라.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 mission ticket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Observatory.
1: Yes.
2: 네. 자, 날씨 조정. Please, some good news.
1: Okay.
2: Next time, okay?
1: Bye.
0: 기대요.
2: Boogie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Boogie,
0: let's go!
2: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0: 아, 미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2: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0: 너무 좋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Follow me! Let's go!

0: 소름인 BTS
1: 보기 렛츠고. 부산시에서도 개인적으로 반짝을 수 없다. 글로벌 대전의 꿈꾸는 야망을 믿기 보기 글로벌 청장 대원장 어르빈처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가맥의 부계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All-Star Entertainment. 여러분 welcome welcome 환영합니다.
1: Welcome.
0: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싱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추추 잉글리시 쭉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풀 디피컬트.
0: All-Star Enter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부기 지금
1: 어디에? 예.
0: 뿌리에 뭐가 묻었어요.
1: 아니 묻은 게 아니라 민선배
0: 네.
1: 바른 거야. 이쁘죠?
0: 뿌리가 갑자기 입술로 변할 수 있어요?
1: 뿌리요? 민선배 뿌리.
0: 아 뿌리.
1: 뿌리.
0: 뿌리.
1: 뿌리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0: 이 뿌리가 그렇게 입술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1: 아 민선배 네. 뿌리에 그냥 이렇게 칠한 거지. 네. 어때요? 어때요?
0: 기분 이상해.
1: 왜? 좀 섹시하지 않나?
0: 그렇게 섹시한 입술을 왜 오늘 갖고 왔죠?
1: 아, 그것도 이유가 있죠.
0: 아, 혹시 오늘 미션 관련된 겁니까?
1: 아, 그럼. 주세요!
0: 오늘 미션은!
1: 요, 키스! 키스 미 달링, 키스 미! 키스 미 존나!
0: 아, 나 이어폰 뺄래, 이거.
1: 왜? 선배.
0: 네.
1: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이 7월 6일 국제 키스의 날이란 말이야. 키스데이. 키스데이.
0: 이거 이 주제를 오늘 갖고 왔다고요?
1: 진짜 민선배.
0: 네.
1: 이상한 상상하지 마. 막 그런 게 아니야. 좀 달라.
0: 피디님 오늘 괜찮겠어요?
1: 근데 사실 나 이거 작가님도 받고 나서 작가님이 이제 나 나락 보내려고
0: 이거
1: 마지막으로 이게 쓴 건가 싶었더라고 이거.
0: 여러분 All-Star English는요 네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1: 아니 그럼.
0: 네 We are a family program.
1: Yep.
0: Kids from all ages, kids to adults can tune into this program.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걱정 없이 청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오히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이상한데 아무튼 뭐 기대했습니다. It's okay, it's okay.
0: 네, so today is quite an interesting day. 아까 뭐랬죠? 국제 키스의 날?
1: 국제 키스의 날.
0: 네, 뭐 International Kiss Day.
1: Yo.
0: So in many countries, you know, a kiss isn't only romantic. 네, 서로 I love you, oh you love me. 이런 키스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It can also be a friendly greeting or a way to show affection to even family members. For example, 예를 들어, Spain and Argentina, people often greet close friends or family with a kiss on the cheek. 네. 부기, cheek kiss. 이거 뭔 줄 알아요? 뭐, kiss on the cheek.
1: Cheek kiss?
0: 네.
1: 알지.
0: 뭐요?
1: 그 삐졌을 때는 키스잖아.
0: 뭐라고요?
1: 삐졌을 때 이러니까 응얍 이렇게 해가지고 화풀이라고.
0: 잠깐
1: 키스.
0: 삐졌을 때 키스.
1: 이렇게 삐지니까.
0: 치 네. 하면서 키스하는 거예요.
1: 그래 이제 삐졌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0: 자 여러분 영어는 여기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네. So 치키스. 치크가 볼 말하는 겁니다.
1: 아 그치 그치기였어.
0: 네.

0: is that every country has its own tradition. 네. 어, 이, 이 노래 뭡니까?
1: 어, 뭐야?
0: 아, 뭐, 이 노래 뭐야? Kiss me, darling, kiss me.
1: 어, 미정배, 네. 왜 이거 빼려는지 알겠다. 어, 나도 빼고 싶다.
0: Now, in some places, people kiss once. Right on the cheek. 그냥 한 볼쪽만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1: 맞아.
0: In other places, twice. Right. In some regions, even three or four times. So it all depends on local custo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that are kissing.
1: Oh. 근데 뺨 키스 대신에 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 악수를 하거나 네. 가벼이 이렇게 목례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여행 가면은 외국인 친구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 이렇게 불법 발라 그러는데 나 이렇게 손 내밀고 있거나
0: 네네네.
1: 이렇게 머리 계속해서 머리 바꿔내려 만드니까 맞잖아요.
0: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데 그치? 나는 90도 인사를 해.
1: 생각 아니면 불법 발라오는데 인사하는 순간 머리 박는 거잖아.
0: 그럴 때는 내 치킨 키스 아니고 치킨 슬랩 되는 거죠.
1: 아, 치킨 슬랩. 그리고 이게 그 각 나라별 인사 문화 배우는 것도 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그렇죠. So today is International Kissing Day. So we're going to explore some fun kissing customs from around the world.
1: 네.
0: 여러분, once again, 우리는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1: 가족 프로그램.
0: All Star English is a family program where people from all ages, from young kids to adults, can tune in. Okay? 보기 오늘 뭐 이상한 거 아닐 거니까.
1: 아, 그죠, 그죠.
0: 뭐 혹시 뭐 실망했어요?
1: 그게 무슨 원해요? 이렇게 미소에 보병 보험해드려요. 나 아니, 지금 입술도 이렇게 빨갛게 발랐는데.
0: 아니 너무 입술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혹시 보기 뭐 다른 거 뭐 혹시 뭐 기대하고 있거나.
1: 부산 여러분들 나의 복분을 받으라.
0: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아시겠죠? So we're going to learn also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related to kissing and also chat about any relationship questions. 자, 오늘은 국제 키스의 날에 맞아 세계 재밌는 키스 인사 문화도 좀 알아보고요. 영어 표현도 배워보고 그리고 연애 고민 혹시 있으면 네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오늘의 뭐 이름은요
1: 이름하여
0: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연애 톡톡
1: 빠밤.
0: 아 빠밤은 제 목소리로 이렇게 빠밤 there you go. 네네 죄송해요.
1: 이 빚을 만들어야지나 그럼 해줘야지.
0: 그렇죠 그렇죠 빠밤.
1: 재밌습니다. 이제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0: 자 다시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연애 톡톡
1: 빠밤.
0: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연애 고민을 듣고 저와 부기 그리고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도 아주 솔직하게 연애 advice를 해줄 건데요. So we're going to listen to some dating dilemmas. Mm-hmm. We're going to listen to stories sent in by people and give you our honest relationship advice. 일단 저한테 받으면 되나? 근데 중요한 거 부기한테 받으면 되나?
1: 아, 민준비 원래 그거 알죠?
0: 네.
1: 연애는 하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0: 그래요?
1: 아, 그럼. 책으로 답이었거든요.
0: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o 부기 앞에 이 뭐라 그러지? 이거 red light, green light.
1: 오케이.
0: 이거 판도 있죠? 네, all right, there you go. So we have green light and red light. So we're going to listen to some stories, some dating dilemmas that people have, and we're going to give you the green light or the red light. 자,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27살 직장인입니다.
0: 어, 벌써 red light입니다, red light.
1: 잠깐만, 미전배 사연을 얘기하는 거잖아.
0: 죄송해요.
2: 소개팅 한 분과 택시분들도 만났는데 아직도 섬인지 연애인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데이트 날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재수를 찾길래 하! 깜짝 놀라서 다들 몰래 어머머머머머머 했더니 그만 놓더라고요. 아 남자도 아니야. 아유 아무튼 이 사귀기 전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보통 몇 번 만나면 사귀게 되는 걸까요?
0: 네.
1: 잘했죠?
0: 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1: 근데 약간 주변에서 비웃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0: 아니,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상황이 너무 부기 절대 비웃는 거 아니었습니다.
1: 아니죠.
0: 그 사연 보내신 분들 절대 비웃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럼. 큰일 났다, 큰일 나.
0: 네. 자, 영어로 짧게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the person that sent in the dilemma, she's 27 years old. She's been on 5 dates with a guy she met through a blind date. Now, they're not officially a couple yet, but he tried to hold her hand on their last date. Now, she wants to know if it's okay that before dating, that, you know, in Korean, you call it skinship, right? 이것도 콩글리시긴 한데요. physically

0: 뭐라 그랬지? 이 퍼 뭐지? 아 뭐라 그랬지?
1: Physical touch.
0: Right? Okay. This physical touch, I guess.
1: Skin touch.
0: Right? Physical contact between people that are dating. 언제부터 가능한지, right? Oh. Since starting when are you allowed to hold hands, right? Physical contact, and also when people usually become an official couple. 네, 자 다섯 번째 데이트 했는데 사귀자는 말은 없는데 손을 잡으려고 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자 일단 부기, red light, green light. 뭐를 줄 겁니까?
1: 아 저는 green light 드리겠습니다.
0: 오, green light?
1: 그렇죠, green light.
0: 오, please tell me why.
1: 아 일단 다섯 번 만났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이 사람도 호감이 있다는 뜻이거든. 첫 만나면 그러면은 어머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섯 번 만났으니까 웃는 거죠. 아, 네.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 순간 이렇게 웃기가지고 죄송합니다.
0: 너무 네 너무 웃겼습니다. 부기가.
1: 별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네, emotions came over him. 네.
1: 워워.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다섯 번 만났다는 거는
0: 네.
1: 이 사람을 또 보고 싶고 또 궁금하고 만난 거니까 일단 호감이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뭔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0: 그쵸.
1: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이제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볼까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Okay, alright. So Boogie is giving the green light.
1: 그럼.
0: Because five dates, it sounds like he's very interested in you, right? But
1: 그쵸,
0: also
1: 그쵸.
0: 그 남자분도 많이 긴장한다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So he's probably very shy, very embarrassed too. 근데 이제 자기가 좀 리스크를 택했다.
1: 그치.
0: 가끔씩 그런 relationship에서 you need a risk taker. 리스크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을 risk taker이라고 합니다.
1: Risk taker.
0: 네, risk taker.
1: Risk taker.
0: 자, 그럼 부기는 green light. 저는 red light입니다. Red light for me.
1: 왜?
0: No.
1: Well, I hate American mind.
0: 아, 이건 American mind보다 제가 여기 둘 중에 어른으로서
1: 어린으로서
0: 그리고 제가 이게 네 이렇게 인생 선배로서
1: 선배로서
0: 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1: 부모로서
0: 네 이 27살 하루가 이 사연을 생각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방금
1: 무슨 그런 둘의 연애를 반대하는 거지
0: 연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You have, okay, hear me out. 저 말 들으세요. Hear me out.
1: Okay.
0: Green the red light is because they didn't make it official. 자 official하게 안 만들었다 이거는 그 이게 DT 이게 뭐야 미국 옛날 뭐라고 했지? DTR가 필요해요. DTR. Defining the relationship.
1: Defining the relationship.
0: 네, 이 관계를 define 해라. 그 뭐라고 하죠? Define.
1: Define이라.
0: 정확히 정하다. 네.
1: 정립하고.
0: 정립하는 거. 그거.
1: 정립하지.
0: 그럼 가게 사는 거 아니에요?
1: 정립.
0: 아 정의. 정의를 내리다. 네, 정의를 내리다.
1: 우리 so, 관계를
0: 저
1: 어떤
0: 정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죠.
1: Mm-hmm.
0: Defining the relationship, DTR입니다.
1: DTR A 언니 민선배
0: PIK fly 아닙니다, 여러분.
1: 민선배
0: 이건 꼭 필요합니다.
1: 손잡은 거잖아. 이런 느낌이지.
0: 아, 그래도.
1: 아니 지금 잘 봐봐. 딱 잡고 나서 원래 남자 이런 느낌 있을 거야.
0: 안 돼. 하루에 안 돼.
1: 이거 잡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할래 있는데 지금.
0: 안 돼.
1: 여자가 어머머머머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거잖아.
0: Cannot. You need to DTR. Define the relationship first.
1: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미선배는 사귀기 전 손잡은 적이 없습니까?
0: Never.
1: 여러분. 미선배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0: How do you know? Were you there?
1: 지금 하루야 잠깐만 라디오 꺼봐봐. 아빠의 본심을 들어보자.
0: 라디오 꺼래.
1: 하루야 잠깐만 이게 턴오프 해볼래?
0: No. You need DTR. Okay?
1: 방금 쟤는
0: 뭐냐면 사귀지도 안 했는데 손을 잡아. You hold hands? Where does that lead to? 손 잡고 어디로 이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허그하고 다음 단계. 아 맞다 우리 가족
1: 미선배
0: family
1: 프로그램 우리 패밀리 프로하기로 했잖아. 미선배 내가 봤을 때 오늘 나도 그렇고 미선배도
0: 그래서 PD님 오늘 이거 하면 안 돼.
1: 아 진짜 이게 방송 사고 나기 너무 딱 좋은 거야 이거.
0: 그래서 일단 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green light입니다. 아 green light는 red light. Red light
1: 저는 green light 하겠습니다.
0: Okay. Alright. 네. 근데 여기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1: 아 뭐라고 들어왔죠?
0: 네. 근데 너무 미국의 옛날 연애 방법 아닌가요? 요즘도 그러는지 에이샤에게 물어봐야 할 듯이라고 합니다.
1: 아 그치.
0: 네. 이 문자 누가 보내지 모르겠지만 에이샤한테 물어보세요.
1: 미선배
0: 네.
1: 내가 봤을 땐
0: 에이샤 옛날 그 닉네임 뭔지 알죠?
1: 뭐였어요?
0: 유교걸입니다. 아, 유교걸. 네. 우리 유교걸한테 이 질문 물어보세요.

0: 봅시다. 어떻게 나올 건지.
1: 그러면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맞절하고 맞선 본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야? 언제 스킨십 할 수 있는데 민 선배.
0: 네, 거기 우리 이거 하는데 우리 2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거든요. 네, 원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아, 넘어가 볼게 그러면.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띠링. 이거 하다가 영어 퀴즈 한대요. 자, How would you naturally say 한국말로 우리 썸 타는 사이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최대한 natural, the way, the most natural way to say it. Is it A, we are thumbs up? Mm-hmm. B, we're just seeing each other. Or C, we're playing push and pull. Mm. 보기, guess?
1: 근데 이거 예전에 비슷한 거 했던 것 같거든요.
0: 그쵸.
1: 맞아. 그때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바로 맞출 것 같은데.
0: 보기 해주세요.
1: 바로 갑니까?
0: 고! 시간 없어요.
1: We are thumbs up!
0: 이거 일부러 하는 거죠?
1: 뭐가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계속. 네.
0: 자, 우리 그냥 썸 타는 사이야. 막 우리 뭐 같이 뭐 저녁 먹고
1: 우리 친구야 아니야?
0: 영화 보러 가고 뭐 하는데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직 아니야. We're just seeing each other. B입니다. We're just seeing each other. 네, 여러분들 C, push and pull이라고 했는데요. 자, push and pull은 이게 밀당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밀당. 이것도
1: 이건 약간 썸이라고 보기 좀 그래.
0: 그렇죠. 썸 밀당하고 썸 다르죠.
1: 이거는 썸이라기보다 조련.
0: 약간 what's 조련?
1: 조련에 가깝지. 네. 너를 나에게 길들이겠다. 그런 느낌이잖아.
0: So like you're making them your pet?
1: 그러니까. 약간
0: 이건 아니지. 이건
1: 맞아. 썸으로 보기 좀 그래 이건.
0: 혹시 밀당하는 사람들 red card입니다. 아 red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거 red light.
1: Red light. Red light
0: 아시겠죠?
1: 미선이는 네. 그 배나우스 미는 거 말고는 밀지 않아요. 다 당깁니다.
0: 그만해.
1: 맞아. 미선이 네. 똑같잖아. 통한지 so, 언젠지.
0: We're just seeing each other. 뭐 우리 그냥 알아가는 사이야. 우리 그냥 몇 번 만나는 사이야라고 할 때 we're just seeing each other.
1: Seeing each other.
0: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금 그냥 연락하고 뭐 알아가는 단계야. We're in the talking stage.
1: We're in talking stage.
0: 여러분 이거 air quotes 기억나죠? Talking stage.
1: 강조할 때.
0: 그렇죠. And there's definitely some chemistry between us. Chemistry between us. 사이에 뭐가 좀 뭐라게 chemistry란 건데 우리 생각하는 케미 이런 거 아닙니다.
1: chemistry
0: 사이에 확실히 뭔가 찌릿찌릿한 케미가 있어.
1: 뭔가 네. 통하는 게 있다.
0: 맞아요. 오. 네. talking은 다음은 무슨 스테이지인가라고. talking 스테이지 다음에 그 chemistry 스테이지 찌릿찌릿한 그 chemistry 스테이지고요.
1: chemistry 스테이지.
0: 그 다음에 이제 사귀는 거죠. 그렇죠? 맞죠, 보기?
1: 뭐라고요?
0: 그냥 네라고 하세요.
1: 네.
0: 네, 맞습니다.
1: 어렵다. 어린이 방송.
0: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연 너무 잘 들었고 네, 일단 부기는 그린라이트, 저는 레드라이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연애 톡톡 사연 주세요.
1: 33살 남자입니다. 저는 6개월 사귄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회사 업무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연인 사이엔 다 비밀번호를 서로 아는 거라면서.
2: 저기요, 비번 안 가르쳐주면 날 안 사랑하는 거잖아. 나 삐지.
1: 하면서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알라이트, so this next dilemma. He is a 33-year-old man who has been dating his girlfriend for about 6 months. She keeps asking for his phone passcode, saying couples should share their passcodes and passwords. Mm-hmm. He refuses because of work-related information, but they keep arguing about it. What should he do? 자, 귀여운 여자친구가 계속 휴대폰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두 사람 계속 가도 될까요? 그만 만나야 될까요? 보기 그린라이트? Or green light or red light?
1: 아니 좀 이거 어렵다. 저는 상황에 따라 살다 봅니다.
0: 에이 이건 재미없지.
1: 오케이 그러면은
0: 무조건 A or B. Yes or yes.
1: 이번에 green light 하겠습니다.
0: green light?
1: 그럼.
0: Why?
1: 일단 가보는 거지 뭐.
0: 일단 가보는 거지. 보기 완전 YOLO네요. YOLO, you only live once.
1: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조건이 붙는 게 알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몰래 보는 건 안 됩니다.
0: 자,
1: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알려줄 수 있지만 함부로 몰래 많이 본다. 그 이제 약간 이제 내가 이러려고 알려줬냐 okay. 하면서 혼낼 수 있는 거죠.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completely understand. Okay.
1: 그리고 이제 무슨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잡으면 사귀는 거라고. 이거 알려주면 결혼하는 겁니다.
0: 오케이.
1: 어때요?
2: 어저뭐
1: 저는 딱 알려줘서 자 비번이 건데 이거 아는 순간 나는 결혼하는 거다.
0: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죠?
0: 네. 자 부기는 그러면 green light?
1: 난 green light.
0: 저는 완전 red light입니다.
1: 아우.
0: 나 이분한테 한 단어를 advice 주겠습니다.
1: 오 먼저.
0: 자 잘 들으세요. Run.
1: 아, run.
0: Run.
1: 도망쳐.
0: 일단 세 단어. Run far away.
1: Run far. 멀리 도망쳐.
0: Run very fast. Run far away.
1: 빨리 도망쳐.
0: 아 벌써부터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within 6 months asking for passwords, passcodes.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요?
1: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0: 네.
1: 이거 왜냐면이 핸드폰에 그냥 또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진짜 말대로 뭐 네. 회사 업무 유출이 만드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근데 우리 부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못네요. 우리 낙지님 티어.
1: 티어.
0: 우리 동치미 막국새 run.
1: 런이라고
0: 부르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영어 퀴즈 하나 더 할게요. Now, if somebody secretly checks their partner's phone or reads their messages, native speakers usually use this word. 자, 연예인의 폰을 몰래 훔쳐보거나 카톡을 뒤지는 행위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So, how would you naturally say, 너 지금 내 폰 몰래 훔쳐보는 거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아, 너무 무서워!
0: A. Are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B. Are you... 어 이거 딱 뭐라고 했지?
1: 스파잉?
0: Are you slapping my phone? 제가 퀴즈 살짝 바꿨거든요.
1: 죄송해요.
0: Are you slapping my phone? Or C, are you stalking my phone?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작가님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여기 마킹 안 했는데요.
1: 미안해.
0: 자, 너 지금 너 지금 내 폰 몰래 훔쳐보는 거야? A, are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1: Mm-hmm.
0: B, are you spying? Are you slapping my phone? Or C, are you stalking my phone?
1: 아, 몰래 훔쳐본다.
0: 몰래 훔쳐본다. Are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Are you slapping my phone? Or are you stalking my phone?
1: 아, 좀 고민이긴 했다.
0: 네.
1: 슬래핑은 아닌 것 같고.
0: 슬래핑 왜 아니에요?
1: 뭔가 슬립하니까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잖아요.
0: 아, 그건 슬립고요. 슬립.
1: 달라요?
0: 슬래프는 뺨 때리게 할 때 슬래프잖아요.
1: 아, 아, 그게 슬래프구나.
0: 네.
1: 일단 폰을 때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폰을 스토킹한다?
0: 네.
1: 오, 스노핑? 스노핑은 무슨 뜻이에요, 민선배?
0: 스노핑.
1: 스노핑.
0: 어, 이거 말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1: 캐릭터인가?
0: 아, 그 강아지 캐릭터?
1: 어디?
0: 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닙니다. 네.
1: 스노핑과 스토킹. 아, 네. 뭘까 이거?
0: 그러면 A or C 둘 중에 고민되죠.
1: 아,
0: are
1: 맞아요.
0: you snooping through my phone or are you stalking my phone? 너 지금 내 폰을 스누핑 through 하고 있어?
1: Or
0: 내 폰을 스토킹 하고 있어?
1: 스누 스토킹.
0: 자, 우리 정답은요?
1: 2번으로 가겠습니다. 스누핑. 아, 다행이다.
0: 맞습니다. 네, 스누핑 through 뭐를 할 때 몰래 뒤지다 말하는 겁니다. 네.
1: 스누핑 through.
0: 너 왜 내 문자 몰래 봤어?
1: 아, 너무 무서워.
0: Why are you snooping through my texts? Texts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snoop through 뭐를 뒤지다. Snoop around 주변을 뭐 기웃거리다. 이것저것 뒤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 좀 그만 뒤져. Stop snooping through my stuff.
1: 오, stop snooping through my stuff.
0: 네, 맞습니다. 우리 대니님이 Snoop Dogg라고 보냈네요. 네,
1: 아, 그 Snoop Dogg?
0: 그 Snoop Dogg의 Snoop 맞긴 맞습니다.
1: 아, 진짜?
0: 네, 아니 이름은 연관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름이고요.
1: 아, 그냥 이름이고?
0: 네, 이게 뒤져보는 거를 snooping around이라고 합니다.
1: 걔는 뒤지는 강아지야. 약간 이상한데?
0: 이상하죠. 어. 네, 우리 유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도 모를 비번을 네가 왜 알아?
1: 어, 진짜 무섭다.
0: 이거는 마이크 드랍입니다. 이거는 마이크 드랍이죠.
1: 진짜.
0: 네.
1: 찢었다, 찢었어.
0: 자, 우리 뭐 이제 연애 고수님들 일단 많은 일단 뭐 생각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 맞아.
0: Now, since today is International Kissing Day, we mentioned earlier that kissing is a common greeting in some countries, right? Now, that also means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kisses. 네. 연애 토크에서 자연스럽게 키스로 넘어갔네요. 네.
1: 자연스러웠네요.
0: 그쵸. 원래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까?
1: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0: 네네.
1: 손 잡았으면 키스해야지.
0: 어, 손 잡았으면 키스해야지.
1: 왜냐면 우리 손 잡고 지금 일로 온 거잖아요.
0: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손 잡았는데 키스해야지.
1: 아니, 연애 중이니까.
0: 그래요?
1: 이건 연애하는 거니까.
0: 연애한다고 키스 된다? 아, 이거는.
1: 지금 연애 안 하는데 키스 안 하면은 이거 삐지지 삐져.
0: Now, moving on to kissing. So, there's common greetings, including kisses, that include kisses in some countries. Now, that also means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kisses as well. So,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나라에 따라 키스를 인사로 하는 문화도 있죠.
1: 맞아.
0: 그래서 키스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1: 오!
0: 북이도 뭐 이 뭐지 그 알고 있는 우리 아까 했던 그 치키스
1: 치키스
0: 그것도 중에 하나도요. 근데 뭐 제스처도 일단 뭐 북이 알고 있는 뭐 아까 치키스 뭐 제스처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아는 거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손등 키스.
0: 네네.
1: 약간 그리고 존중 존경한다.
0: 아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그 코.
0: 아 이게 뭐지?
1: 노즈 키스.
0: 이거는 에스키모 키스라고 합니다. 에스키모 키스.
1: 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0: 코로 이렇게 키스하면요. 에스키모 키스라고 합니다.
1: 저는 코로 키스할래요.
0: 북이 코 있어요?
1: 나 이 불이에 달려있죠. 불이 안 뜨게 조심해요.
0: 불이에 그 큰 입술 때문에 난 에스키모 키스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1: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1: 아!
0: 이렇게. 그거를 북이가 잘 새들이 잘 하는 패크가 있어요. 패크? 네, 패크. P-E-C-K. 새가 이렇게 뭐지? 그 바닥에서 땅에서 뭐 주술 때 이렇게 톡 이렇게 하잖아요.
1: 아!
0: 네.
1: 이게 거를 이거
0: 패크라고도 할 수 있죠.
1: 팍팍팍팍. 네.
0: 맞아요. So 이거를 왜 내가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 또 뭐가 있죠?
0: 네. Now a quick casual kiss, right? Peck입니다.
1: Peck.
0: It's a quick casual kiss, usually with closed lips. It's often used as a warm greeting or goodbye among couples and family members. 새가 모이를 쪼듯할 때 peck라고 하죠. 입술을 내밀어 쪽 소리가 나게 이렇게 짧고 가벼운 키스라고 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 만날 때마다 뭐 만나거나 헤어질 때 반가움의 인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1: 오.
0: 그래서 아까 여기 치크에 살짝 할 때 패크를 해준 겁니다. 볼에 이렇게.
1: 아, 네. 미술 때 미선배 이러면 되는 거예요?
0: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지 말자.
1: 아 왜?
0: 네, 한번 해볼래라고 했는데 뭐,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1: 친근하고 좋아.
0: 팩입니다. 팩. 네. 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스무치도 있습니다.
1: 스무치?
0: 스무치. 자 이거는 연인끼리 하는 키스입니다.
1: 아우!
0: 가족 친구 안 됩니다.
1: 아우!
0: 네.
1: 먼저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봐.
0: 이거는 조금 더 길고 달달하게.
1: 달달하게?
0: 이거
1: 달달하게 어떻게?
0: 이거 부자님 이거 하면 되죠?
3: 원고에 없는데.
0: 네, 원고에 있는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미술 무슨 말하는 거야?
0: 이거 네 임 작가님이 원고 썼고 이거 우리 네 조 부장님이 오케이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1: 저희는 네, 죄가 없습니다.
0: 스무치는요 조금 더 길고 달달하게 쪽쪽거리는 연인 간의 키스라고 합니다. 네 스무치라고 하죠.
1: 스무치.
0: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어 키스 뭔지
1: 에어키스?
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이 에어 키스.
1: 에어 키스? 에어 키스?
0: 뭔지 알 것 같아요?
1: 뭔가 그런 느낌이다. 블루투스 키스처럼.
0: 블루투스 키스. 이걸 연결해서 폰으로 키스 보내는 거?
1: 아니 멀리서 하는 거지.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미스맨 받아요? 이런 느낌이잖니까.
0: 오! 딩동댕. 자 air kiss. 여러분 잘 들으세요. A stylized greeting where people bring their cheeks close together and make a kissing sound. Mwah! 네.
1: 부답해줘야지.
0: So in the air without their lips actually touching. 그래서 이게 날리는 거 아니고 치크 키스 하면서 근데 치크 볼에 입술을 볼에 뭐지 다 이렇게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손 내려야겠다.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1: 약간 좀 위험했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공기에 키스하는 거죠. 서로와 서로 볼의 사이에 있는 공기를 키스하는 거죠.
1: 공기요. 네. 공기를.
0: 네.
1: 오, 그 공기 뜨겁겠다.
0: 이건 프랑스에서는요. La bise. La bise라고 합니다.
1: 이 정도면 그렇게 느끼하게 읽어야 돼요.
0: La bise.
1: 어 그래.
0: France.
1: La bise.
0: 그리고 La bise. Blow a kiss라고 있습니다. Blow a kiss.
1: Blow a kiss.
0: 아까 북이가 한 것처럼 다시 하세요. Exactly. 손을 뽀뽀하면서 이렇게 키스를 날리는 거죠.
1: 아.
0: 그렇죠. 손을 뽀뽀 키스를 하고 던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거 그 이제 퀴즈로 할 거죠. XOXO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뭐냐면 연인들의 편지나 이런 거 할 때 옛날 요즘 아닌데요 끝에 XOXO 보내거든요.
1: XOXO?
0: 네, 자 여러분 XOXO는 무슨 뜻일까요? A. Kiss me darling.
1: Oh!
0: B. No more kisses.
1: Oh!
0: Or C. Hugs and kisses.
1: Hmm.
0: XOXO. 부기야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XOXO 끝에 이렇게 보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Kiss me, darling.
1: Kiss me, darling.
0: Or B, no more kisses. Or C,
1: hugs and kisses.
0: And kiss.
1: 네. Kiss me, darling 할 거면 그냥 저기 입술 마크 찍어버리지 뭐. XOXO 이렇게 할 필요 있나?
0: 이 입술을 찍는다고요?
1: 이렇게 저 딱 마지막 딱 있어. To, from 북이 해가지고
0: 엄청 큰 편지지 필요하겠네요.
1: 그쵸 그쵸 그쵸. 편지지 제일 많이 입술일 겁니다.
0: 자 그럼 북이는 A?
1: 아니 나는 근데 이게 저 X 한 게 뭔가 크로스 하는 거잖아.
0: 네.
1: 크로스, 크로스, 이런 느낌이거든.
0: 오케이.
1: 그래서 나는 C, hug and kiss.
0: 맞습니다. Hugs and kisses. XOXO. X가 kiss의 뜻이고요.
1: 그런 뜻이었죠?
0: Hug입니다.
1: 반대로 봤네요, 저는. 네. X가 크로스 않는 걸 알았는데.
0: 자, 북이 오늘 많이 배웠어요?
1: 아미 선배,
0: 네.
1: 아, 조금 덜 배운 것 같은데 좀 더 할까?
0: 나 이거는
1: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0: 두둥님이 저 생각도 그렇고요.
1: 네.
0: 고마워서 라고 보냈습니다.
1: 두둥님,
0: 자 우리 두둥님에게 blow a kiss 보기, blow a kiss. 자 보기, we'll see you next week, okay?
1: But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5: Oh, Detective Park, welcome. I've heard a lot about you. I'm Min Detective, who will solve this case together with you.
6: 반가워요. 보자. 이 도난 사건 현장이 바로 이 방이란 말이지. 좋았어. 냄새로 단서를 찾아봅시다.
5: All right, Detective Nose. Do your thing.
6: 여기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난단 말이지.
5: Are you sure? It smells off. Really off. Let me smell again. Oh, the desk.
6: 어허, 냄새는 말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맡아야죠.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이거?
5: Wait, hold on. It's getting stronger over here. Oh, it smells off like something very old, very old.
6: 잠깐, 여기 이 바닥과 카펫의 냄새도 같이 한번 맡아볼까요?
7: 여기 냄새는 말이죠. 방향이 있어요.
6: 이 방향은 말이죠. 이쪽으로. 잠깐, 이 방향이 이상하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5: Yes, it's following you.

0: 잠깐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발바닥 밑에 여기가 수상하네.
1: Not exactly, but maybe your feet?
0: 아 참나, 내 발에서 나는 냄새라고요. 아니 신참 형사가 지금 무슨 소리? 아니 이거 잠깐 내 발에서.
1: Detective Park, I think your own feet are ruining the investigation.
0: 아 잠깐 그 일단 여기서 조사를 종결하고 잠시 뒤에 만납시다. 아, 여기 욕실 어디더라? 잠깐.
1: Wait, where are you going?
2: 오늘 배워볼 표현 냄새가 이상해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t smells off. It smells off.
2: It smells off.
3: 냄새가 고약하다. It smells bad입니다. 하지만 약간 상한 것 같거나 냄새가 조금 이상할 때 It smells off라고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가 조금 이상해 보일 때 It seems or it looks off. 뭔가 느낌이 평소와는 다를 때 It feels off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냄새가 이상해요.
1: It smells off.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와,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4: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임소연의 직역불가.
1: 네, time for 임소연의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민수 씨. 제가 들어오면서 아주 험한 걸 볼 뻔했잖아요. 아니 나 마침 딱 들어오는데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입으로 옮기는 거.
1: 아, 그 게임.
0: 어, 그거 하는 줄. 엄마, 저 둘이 와서라겠나.
1: 조, 이게 뭐 종이로 아니면 휴지로 막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0: 그건 줄 알고 네. 히트다 히트할 뻔했네 진짜. 네. 아니었나 봐요 다행히.
1: 어, 뭐 소연 씨 뭐 그 게임 뭐 해봤어요?
0: 테레비에서 봤는데요. 테레비에서 봤는데 역시 여기 방송국이다 이러면서.
1: 맞아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이거 들어봐서. 어. 저는 여기 방송국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뭐, 뭐지 우리.
0: 아, 국민 게임은 아니고 연예인들만 하는 거거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북이랑 민수랑 하는 줄 알았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진만 찍었나 보네.
1: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좀 미안합니다. 방송 좀 많이 불편했네요.
0: 사과하겠습니다.
1: 네, 네, 일단 다행입니다.
0: 왜요?
1: 왜냐면 그 1부라서.
0: 아, 네.
1: 2부에 컨티뉴잉 했으면
0: 조금 약간 지쳐 보이세요?
1: 네.
0: You look drained? Drain?
1: A drain.
0: A drain.
1: Yes. Just a little bit. 왜냐면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방송하면서.
0: 네, 맞아요. 그게
1: right?
0: 맞아요.
1: Is this okay? 라고 이렇게 하면서. How are you?
0: 아, pretty good. 오늘 되게 더웠는데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 낮에 볼 일이 있어서 네. 이렇게 걸어서 한 30분을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1: 30 minutes.
0: 네.
1: 와.
0: 근데 진짜 더웠는데 오히려 그러고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1: Oh, really?
0: 약간 움직이면 엔돌핀 도는 거 혹시 아세요?
1: Oh, of course.
0: 아, 아세요?
1: 네네네.
0: 아,
1: 그 사람들 아침에 운동하면 그냥 the whole day you feel good.
0: 그러니까요.
1: 네.
0: The whole day가 아마 24시간쯤 가면은 잘 때까지 신이 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민수도 우울하면 걸어보시라고 오늘 북이랑 힘들었으면 네. 저녁에 걸어보시라고.
1: 한 10km 걸어야 될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사람이 가끔씩 이 뭐지 어디 아프거나 그냥 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walk it off라고

0: 아프거든요.
1: Walk and off.
0: Walk it 아. off.
1: It.
0: 네, 그 아. it가 어디에 아픔, 뭐 어디에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에, 에. Walk it off 하면 좀 걸으면 괜찮을 거야. Walk it off. 네.
1: IT예요?
0: IT.
1: Uh-huh, walk 네. it off.
0: Walk oh, it off.
1: 네. 좋아요.
0: I need to walk it off. Mm-hmm. But today is 직역불가. Mm-hmm. 어떤 곡을 갖고 왔죠?
1: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고요.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 트랜슬레이션 카드 한 번에 해결하는 임소연의 직역불가. 오늘 직역불가에서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네. 2000년대 초반 미국을 넘어서 특히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난리가 나버렸던 곡입니다.
0: 어? 예. 진짜요?
1: 난리가 나버렸고 이 팝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여왕도 있고
0: 네.
1: 뭐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뭐 팝의
0: 그렇죠?
1: 제왕, 네. 뭐 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0: The King of Pop, The Queen of uh-huh. King of Pop은 마이클 잭슨이죠.
1: 아, 그렇죠.
0: 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Princess of Pop.
0: Princess of Pop? 오.
1: 왜냐면 아직 여왕까지라고 하기에는
0: 그래요?
1: 위에 이제 셀린 디온 이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0: 셀린 디온
1: 그래서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인데요. 혹시 여러분 어떤 노래예요? 2000년대 초반 예능을 휩쓸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노래는 우리 조현진 PD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0: 그래요?
1: 왜? 아, 이렇게 엮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특히 시대상으로 같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좀 많이 자기 프로그램 돼서 많이 좀 부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1: 아니 피디님이 잘 아는 노래는 아니신 것 같고.
0: 아, 그래요?
1: 맞죠?
0: 혹시 그 노래?
1: 그 노래?
0: Oh, baby.
1: 아, 아니에요.
0: 그 노래 아니에요?
1: 우리 두둥님도 아리아나? 맞추셨어요, 두둥님. 한글로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0: 뭐라고요?
1: 형용사로 유독성의 라는 노래인데
0: 아~
1: 예, 우리 두둥님이 톡식
0: 빠빠빠라바
1: 빠빠빠라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0: 그야말로
1: 발표하는 노래마다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던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이 노래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네. 그 저는 뮤직비디오 혹시 기억나요?
0: 그 비행기에서
1: 네, 승무원 이렇게 파란 그쵸. 색깔 쫙 입고 굉장히 막 치명적으로 이렇게 해서
0: 맞아요.
1: 가사를 잘 몰랐을 때는 나는 아, 브리트니 스피어스 자기 막 어필하는 네. 본인이 막 독처럼 막 매력적이라는 맞아요. 노래구나 싶었는데
0: 나도 이 노래 가사가 생각 안 나네.
1: 네. 싶었는데 신민수의 코인 노래방.
0: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1: 네, 시작됐습니다.
0: 네.
1: 네, 진짜 반전. 브리트니의 매력이 아니라 이 턱식 유독성의 남자에게 빠졌다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직역만으로는 이 가사 이야기가 약간 마약 관련된 이야기인가 요런 싶은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0: 네.
1: 도대체 그 남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치명적이기에 요런 표현을 썼는지
0: 네.
1: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턱식 한번 살펴볼게요.
0: Alright.
1: 네.
0: 그러면 첫 번째 직역 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턱식 독이라는 뜻이죠.
0: 네.
1: 요즘 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디톡스라는 말 쓰는데
0: 네.
1: 그 디톡스 할 때 톡스도 같은 어원이에요.
0: 그렇죠. 그 톡스를 빼는 거잖아요. 디톡스에서.
1: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어떤 독에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첫 소절은 자기 나 안 보여? 나한테 너한테 전화하고 있잖아 라면서 애가 타는 첫 소절로 시작하는데요.
0: 네.
1: 첫 번째 직역불가 3초짜리거든요.
0: 네.
1: 요거 잘 들어보시고
0: 여러분 맞춰보세요.
1: 네, 선물 줍니까 오늘도?
0: 오늘 네, 선물
1: 네,
0: 콜!
1: 네, 선물 드립니다. 자, 음악 주세요. I need it, give me it. 나요?
0: 쉽지 않냐고요?
1: 쉽지요.
0: 저는 들려요.
1: 그러니까.
0: 저는 들려요.
1: 근데 저도 이건 들렸었거든요.
0: 네. 네네네.
1: 자막이 생성되었어요. 들리는 대로 받아 적어보세요.
0: 좋아요.
1: 네. 다시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0: One more time.
1: 이거 다 가사 이렇게 말고 들리는 만큼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0: 네. 큐! I need it. Never give me it.
1: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맨의 매력 발산 무대였다. 전해빈 나오고 돌리고 나오고 민수 그때 한국에 있었네요.
0: 그때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이거 2000년
0: 제가 2008년 때 왔거든요.
1: 그거보다 훨씬 앞이니까.
0: 네, 이게 한 2000 초반 때 아니었어요?
1: 그러면 미국에서 봤어요 이걸?
0: 아, 이거 못 봤죠. 근데 요즘 그 옛날 막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근데 와, 못 보겠더라고요.
1: 왜?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았어요.
0: 근데
1: 강하게 컸어요 우리는.
0: 근데 막 그런 무대에서 뭐지 그 뭐 비가수나 뭐 이런 분들이 그걸 좀 멋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1: 아유 민수는 이렇게 얌전한 거 좋아하니까 고품격이니까. 자 두둥님이 I need 찾아주셨고 유기비리 찾아주셨는데 어 이거 가사 한번 민수가 읽어줄래요 천천히.
0: I need a hit.
1: I need 맞았어요.
0: Baby, give me it.
1: Baby, give me it. Give 네. me it.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0: Hit it.
1: 아 맞아요. 자 직역하면 I need a hit. 나는 히트가 필요해. Baby, give me it. 자기야, 그거 좀 줘봐봐. 미안해요.
0: 사투리는 아니었어요.
1: 부산역. Baby, give me it. 자기야, 그거 좀 줘봐봐. 줘봐봐. 아니 이게 I need a hit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건 뭐 때려달란 뜻인지 아니면 나 히트가 필요해. 히트다 히트. 대박 네. 나고 싶다는 뜻인지. 자 여기서 말하는 히트가 영어권에서 슬랭같이 이렇게 쓰는 표현 중에 take a hit라고 네. 하면 뭔가 이렇게 담배 필 때처럼 그런 상황이 이제 쓰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약간 마약 쪽?
0: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생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1: 좀 어둠의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네. 약물이나 담배 같은 거 혹은 드러그 주사 한 방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노래는 드러그송인가? 아닙니다. 이 hit라는 표현을 I need a caffeine hit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이제 나 카페인 땡겨. 네.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게 딱 필요해.
0: 맞아요.
1: 라는 표현이 되는 거라서 이 hit는 뭔가 각성되는 혹은 좀 짜릿한 느낌 자극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에서 그게 뭐다? Baby 자기다. 라고 하면서 뒤에도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0: 네.
1: Too high can't come down.
0: Too high can't come down. Too high can't come down.
1: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
0: 네.
1: 하이도 약간 그 취해서 이렇게 기분 탁 올라갈 안 해봤지만 탁 올라갈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또 컴다운 이게 또 내려오는 거라서
0: yes.
1: 뭔가 환각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 노래 그런 노래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0: yeah.
1: 아니라는 거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는 마음을 I need a hit baby give me hit it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두둥님이 주사 한 방 하셨는데 그 약간 마약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0: 네. So that's the first line. 그럼 첫 번째 직역 불가. 네. I need a hit, baby, give me it.
1: 네.
0: 네. I need a hit, baby, give me it. Baby, 네. give me it.
1: 약간 이렇게
0: Baby, give me it.
1: 얼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Baby, give me it.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am I wrong?
1: 여기는 직역불가입니다.
0: 네. Alright, 직역불가 number two 어떻게 됩니까?
1: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직역불가 문장. 막 애 같아서 자기를 그 남자분한테 막 이렇게 와라고 막 이렇게 자극해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찾았잖아요.
0: 네.
1: 그러더니 결국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직역불가 들려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0: Oh, 이거는 좀 어렵다.
1: 뒤에가 어렵죠.
0: 그죠? 앞에도 좀 살짝 어려워요.
1: 앞에도 어려워요?
0: 네.
1: 두둥님이 오늘 방송 베리다 베리스. 아까 그것
0: 아닙니다.
1: 때문이죠.
0: 끝까지 try.
1: Baby 이것 때문이죠.
0: Baby, baby give me it.
1: 한번 해봐요. 그럼 베이비 나올 것 같아서.
0: 맞네.
1: 그죠?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여러분 자꾸 듣고 있으면 안 되고
0: 네.
1: 들리는 만큼 적어보세요. 두둥님이 이걸 어떻게 읽어요?
0: 그거 side effects. side effects 아닙니다.
1: 아니요 그 밑에 거.
0: Round and round.
1: 아
0: 맞습니다. 끝에.
1: 아 이거 round 위에 거 급하게 round. 쓰셔서 이렇게 쓰셨구나.
0: 급하게 썼는데 round and round
1: 그
0: side effects 나왔다고요?
1: 아니요 그 위에 R O Y N D 이렇게. 저 제가 모르는 영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0: Calm down. Calm down.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자, 네. 두 번째 직역불가 어떤 가사였나요? 읽어주세요.
0: losing my head, spinning round and round.
1: 직역하면 losing my head, 헐 머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요.
0: 네.
1: 앞에 가사랑 하나도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알아볼 표현 이제 losing my head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표현은 keep your head 혹은 lose your head. 네 머리 지켜. 네 머리 흘려. 이게

0: 아니고 lose your head를 이렇게 사전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 네. 표현이 to lose control and not act in a calm way라고 네. 해서 컨트롤을 잃고 차분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 한국말로 정리를 해보면 약간 이성을 잃어버렸다.
1: 네.
0: 그래서 lose your head라고 한 것 같아요.
1: 네, 영어는요 lose your head, keep your head도 되는데 lose your cool. Or keep cool도 되거든요. 그래서 lose your cool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쿨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막 못 참고 막 욱 하잖아요. So you lose your cool.
0: 아.
1: 그래서 사람들이 hey it's okay 괜찮아 keep cool keep cool right?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남진하게 있어 그리고 keep cool라고 하죠.
0: 아 그렇군요. 네.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lose your head라는 표현을 적어서 다시 가사로 돌아가서 losing my head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 완전 이성을 잃고 spinning round and round, 빙빙 돌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쁜 남자가 주는 해로운 도파민, a hit를 충전하려다가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losing my head, 무서운 toxic 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So that was number two, 직역불가. 마지막 직역불가 어떻게 됩니까?
0: 자, 마지막 직역불가는 진짜 이거 완전 노래 끝소절이거든요. toxic, 독성 있는 그 남자에게 홀딱 취해버린 addicted to you 된 내용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것도 한번 들리는 만큼 채팅 올려주세요. 요거는 어렵다. 어렵죠.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왜냐하면 맨 앞에 단어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아요?
1: 당연하죠.
0: 그렇죠.
1: 네. 쓸 때가 언제 있지?
0: 언제 있어요? 예를
1: 없어요.
0: 들면 전혀 없어요? 아 진짜로?
1: 네.
0: 오, 두둥님이 Love me now. 오 끝에. Loving
1: Love
0: now.
1: me now, give me now 라고 하는데요. 일단 네. me now도 맞췄고요. 뒤에 파트도 마지막 단어도 now 맞긴 맞습니다.
0: 네, 네. now까지 잘 찾아주셨고 요 가사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Intoxicate me now with your loving now.
0: 네. 요 첫 번째 그 단어가 어려웠던 거예요.
1: Intoxicate.
0: Intoxicate. 술이나 마약에 취하게 하다. 흥분시키다. 요렇게 사전에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 문장만 보면 나를 취하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네 사랑과 함께. 그래서 완전히 빠져버린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이걸 왜 제가 직역불가로 골랐냐면
1: 왜요?
0: 앞에 intoxicate me now만 보면 그 뭔가 모르겠지만 나를 취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인데 뒤에 문장을 같이 봐야지
1: 네.
0: 이 노래의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이 intoxicate라는 거는 미드 같은 데서 음주운전 단속할 때
1: 그쵸.
0: 그 미국 경찰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1: Excuse me, sir. Seems like you're a bit
0: 진짜?
1: intoxicated.
0: Uh-huh.
1: 네, are you driving under the influence?
0: Uh-huh.
1: 막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어서 보통 술 취한 상태 뒤에 쓰는 말이지만 with your loving now를 붙여가지고 치명적인 그분에게 취해버리겠다.
1: 그쵸.
0: 네 사랑으로
1: 사랑에 취해버렸다.
0: 그렇게 되는
1: 맞잖아요.
0: 거라서
1: 네.
0: 제가 직역불가 세 번째로 찾아보고 끝에는 이제 I think I'm ready now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는 마약 같은 독성의 사랑 노래 Toxic이었습니다.
1: 오, 브리트니 누나가
0: 네, 누나가 되게 누나지 맞지? 네.
1: 몇 살 차이밖에 안 될 겁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봤을 때는 되게 막 네. 항시 공주님 같을 것 같고
1: 그쵸,
0: 이랬는데
1: 그쵸. 네. 네네네.
0: 세월이 다 같이 지나가니까 누님이시죠, 맞죠?
1: 맞습니다. 브리트니 누나가 이게 Toxic 이런 의미였군요. 네, 저는 비행기에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길래.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내가 막 독 같은 여자다. 저 그런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사 보니까 뭐 아까 그 두 번째
0: 네.
1: Losing my head 아 그 아파 아, 뭐였더라?
0: Losing my head.
1: 뭐
0: spinning
1: high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0: 네.
1: 비행기처럼 이렇게 떠올려 있다라고 그런 의미도 되고 뮤직비디오 보면 신기하네요.
0: 네.
1: Interesting.
0: 자, 이렇게 오늘 Toxic의 직역불가 세 가지 구간 짚어봤습니다.
1: 네. So Britney Spears Toxic that 소연 씨 has brought toda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song.
0: 네.
1: 자, 일단 하지만 뭐 열심히 가사 들리는 대로 올려주시면 네. 우리 선물 쏠 수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오늘 소윤 씨 생각에 누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0: 저 들어올 때부터 네. 우리 그 두둥님께서 열심히 그 세 소절 모두 모두 열심히 또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두둥님께 선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데요?
1: 이런 사운드 팩트 있었습니다.
0: 네. 있었습니다. 여긴 방송국이니까요.
1: 쏩니다.
0: 쏩니다.
1: 네. 네. 좋아요. 자, 서현 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0: 뾰로롱 문자 중에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Welcome.
0: 방금 이 노래가 이제 턱색이잖아요. With your tears on your lips, I wanna be. 근데 이 노래 때문에
1: Baby, give me a.
0: 네, 그 이 노래 때문에 우리 네. 민수 씨뿐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 지금 우리 부스타분들이 굉장히 신나 있으세요.
1: 그래요?
0: 우리 둥피님께서도 문제어정 so toxic 이러시는데 좀 많이 신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 독일이에요.
0: 네,
1: 독일 Germany 아니고 독이라고 치명적, 합니다.
0: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래서 우리 그 둥피님께 혹시 엑스맨 세대신가요? 하니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예능 엄청 유명했던 강호동 씨랑 유재석 씨 나오셨던 거.
1: 아, 그게 그거였어요. 참에 네. 뭐 연예인들 나와서 막 춤추고 이러는 거.
0: 네네네.
1: 아, they call that X-Men?
0: 네, X-Men.
1: 난 순간 그 X-Men, 그 Wolverine.
0: 아, 그 아니에요.
1: 그 X-Men 말하는 줄 알았는데.
0: 그러면 아직 한국을 제대로 아시는 게 아닙니다.
1: 아.
0: 네, 엑스맨 세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둥피님 이렇게 굉장히 신나셨는데 몇 위 했는지 한번 보면요. 5등입니다. 둥피님 이거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1등을 스타트를 끊으시는 분은요. 교수님!
2: 이야!
0: 그리고 낙지연이님이 2등, 데닐리님이 3등, 데니님이 4등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둥피님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우리 둥피님이 1부에서 회사에 우산을 놓은 채 1층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사무실은 맨 꼭대기층입니다. Should I go up right now? It's not raining.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은가요?
1: Oh my goodness!
0: Or now you understand.
1: 아니요.
0: 네, 왜요?
1: 오, 제 우산.

0: 오 마이 갓. 본인 의사니요?
1: 네. 오 나도 학교에 냅둔 것 같아요.
0: 어 근데 그래 없어지진 않겠죠.
1: 없어지지 않겠죠.
0: 네.
1: 와이파이 네. 끝날 건데.
0: 어 근데 이제 우리 두피님 결론은요. 두피님도 그냥 가셨어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냥 가셨습니다.
1: 어 저는 그냥 네. 갖고 가죠.
0: 근데 우산.
1: Oh my gosh, I just remembered.
0: 어 지금 이제 장마 시즌이거든요. 어 이런 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 민주 공감 능력 좀 풀어. 저는 지금
0: 네. 그 이제 우리 그 이제 부기 시간 때
1: 혼날 예정이에요, 저 지금.
0: 네, 방송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퀴즈들이 있었잖아요.
1: Yes.
0: 밸런스 퀴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yes. 우리 다은님께서 아 오늘 굉장히 쉽지 않네요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유서님께서요 그 중간에 우리 그 BFN 계정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연애 고수님들 조언 좀 주세요 부스타.
1: 이거 밖에 우리 남자 가 걸린 거 아니에요?
0: 제가 아니요. 저희는 안 했어요.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제가라고.
0: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유서님이 답변으로요. 제가 연애 고수면 이 시간에 이걸 듣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화나셨어요. 네, 우리 유서님.
1: 그럼 연애 고수면 그러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0: 연애 고수면 뭐 하고 있었을까? 네. 어,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1: What would you be doing then if you were such a dating expert?
0: Not
1: tuning into All Star English.
0: 네, 유서님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뭐 하고 뭘 하고 계시고 있을 겁니까?
0: 그렇죠.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미국 2030이 데이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 네.
0: 어? 저 행동 좀 위험한데 만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있었는데 A가 strike out, B red flag, C가 yellow card였거든요.
1: 네.
0: 정답이 뭐였죠?
1: 정답은 red flag입니다.
0: Red flag. 저 입술
1: 더럽다 이거.
0: 네, 이렇게 레플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물은 저의 권한이거든요. 오늘은 좀 열심히 한 분 제가 한 분 조금 선별해 봤습니다.
1: 오,
0: 누구래요? How dare you? 맞나요? 바로 시작하나요? 이제 선물은요. 우리 둥피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1: 아,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방송?
0: 오늘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자 이제. 아 뭐였죠? 아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1: 이런 거야?
0: 아 뭐였죠 DJ Joe?
1: 죄송해요 네. 제가 계속 말 시키고 있었어요. 문자 요정한테 네. 아까 선물 네. 위너 누구라고요?
0: 우리 둥피님 커피
1: 어이구.
0: 네, 커피 네. 드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1: 오늘 두둥님 네.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살짝 좋습니다.
0: 중간에 우리 민수 씨가 말이 나왔던 이유가요.
1: 네.
0: 진짜로 둥피님 맞아?
1: 응? 진짜로 줄 거야?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0: 네, 네. 장난이고요. 우리 둥피님
1: 저는 장난
0: 커피
1: 아닌데요. 네.
0: 네, 두피님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아즈유소는 뭐냐면요. 살짝 조금 우리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교양 있고 박학다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박학다식.
1: 박학. Why are you using all these hard Korean words with me?
0: 뭐냐면 이제
1: 지금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한다 지금.
0: 아, 박학다식 뜻이 뭐냐면요.
1: 네.
0: 머리에 든 게 많다. 네, 아는 게 많다.
1: Smart.
0: 네.
1: 스마트라고
0: 스마트. 네. 네, 우리 뭐 스마트한 사람들이니까.
1: 3분 남았습니다.
0: 네. 경제에 대한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1: On the economy?
0: Economy.
1: 저는 아주 조용히 있을게요.
0: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Why countries don't print larger bills for high value payments? 입니다. 왜 지폐 단위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액수가 큰 거를 굳이 쓰지 않을까?
1: 네.
0: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1: 네.
0: What do you think? 왜 그런 것 같아요? 안 쓰는 이유?
1: 예를 들어, like here in Korea, for example, here in Korea,
0: uh-huh.
1: up to 50,000 won.
0: Yeah.
1: 5만 원권 있잖아요.
0: 그게 최고죠.
1: So why not 10만 원권?
0: Right.
1: Right?
0: 50만 원권도 할 수 있는데. 네. 왜 아닐까요?
1: 그쵸.
0: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1: 네. 생각, I can't think of a reason. Why not? 진짜, why not?
0: 일단 첫 번째는요. Preventing the underground economy입니다. 검은 돈의 완벽한 아지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폐 단위가 커지게 되면요
1: 네.
0: 숨기기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for like 50,000 won bills, 네. 100 million won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requires a full apple box. 그 정도가 많이 필요한데, but if 50만 원권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냥 envelope 하나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숨기기가 쉽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the illusion of inflation입니다. 네. 이게 지폐 단위가 커지면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So items that felt expensive when handling over multiple 50,000 won bills can create a visual illusion of being cheap when paid with a single 500,000 won note. 이렇다고 합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1: 자, 이유 하나 더 생각났어요.
0: 뭐죠?
1: 잔돈 주기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0: 잔돈이요?
1: 네, change라고 하죠, 잔돈은. Isn't it gonna be way harder to give change?
0: 역시 민수 씨. 아니에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요, 신용카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진 않는다. 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The rise of digital payment 네. 라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범죄자들의 검은 돈 세탁을 막고 경제 물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government의 break입니다.
1: 네. Interesting.
0: 아하, 아하.
1: 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자, 유저님이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다 쇼츠에서 본 거다. 내가 유튜브 보면서 한 번씩 들어본 거임 이렇게 하는데
0: 네네네네.
1: 지금 유저님이랑 같은 너튜브 계정 쓰고 있습니까?
0: 아니요. 이거는
1: 어떤 관계예요?
0: No, not at all.
1: 유저님이랑?
0: It's all from my mind. 자,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1: 그래요?
0: 네네네.
1: 일단 근데 뭐 믿어주겠습니다.
0: Alright.
1: 네. Binary News 사과 박스 is 양말 박스라고 하는데 아주 큰 양말 박스. 양말 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면.
0: 그니까요.
1: 너무 궁금합니다.
0: Uh-huh.
1: 자 여러분 궁금했어요?
0: 네. Yes!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타임 포 1타 뉴스 with Hailey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0: Hello, hell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스타의 1타 강사 월요일에 박학다식. That's me. Hailey입니다.
1: That's such a hard word.
0: 박학다식?
1: I don't think I've ever heard that word before today's show.
0: Really?
1: 박학다식? 다식. 박학다식.
0: 그렇게 I mean I don't want to beat a dead horse.
1: 네.
0: 근데 이렇게 파자마 입으시고 와도 돼요? 이미 했죠. 그래서 뒷북이죠.
1: 그래서 저는 But 일부에 like, 말했습니다. 저는 패션 모르는 분들이랑 지금 소통 지금 일단 그거 대해서는 일단 말 안 할 거라고.
0: 겸상 못 하겠네요. Okay. All right.
1: 일단 파자마 아니에요. 파자마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아까 박학다식.
0: 박학다식. I'm well versed.
1: 박학.
0: 그거 말 그렇게 브랜드 이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박학다식. I'm well versed. I'm a walking dictionary.
1: Ah, well versed. I know.
0: Yeah.
1: Walking dictionary.
0: Walking dictionary.
1: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0: smart. The Haleypedia.
1: Haleypedia. Copyright. 네. How are you?
0: I'm doing well.
1: Good, good. 자 이제 헤일리가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바이너리 말입니다. 바이너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0: Were we on mute?
1: 죄송해요.
0: 입모양만.
1: 좀 너무 세게 나왔다. 네, 바이너리님.
0: 우리 부스터들한테 부드럽게 말씀해주세요.
1: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0: 더 무서워요.
1: 아니 이게 너튜브 채센 좀 활발하게 계셨는데. 그냥 뮤트하고 네 아마 그냥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고 계신나 봐요. 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같이 들어주세요.
0: 이렇게 unclench your jaw 어금니 푸세요 선생님.
1: 아니, 안 돼요.
0: 어금니를 풀어주셔야 돼요.
1: 편하게 안 됩니다.

0: 막 입 벌리고 막 뛰고 있는데 and then just one just jumps into your mouth. Mm. Oh.
1: That happens.
0: Has it happened to you?
1: It flew into my ear. 귀에는 들어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왜 이러시는 거죠?
0: 귀에는 이렇게 하는 거.
1: 근데 또 뛰기는 계속 뛰어야 되거든요. Because 그렇죠. you gotta keep your pace.
0: 맞아요.
1: So that's why when you see people that 밤에 저 사람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뛸까? 고글을 끼고 뛸까? You know why.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0: All right. Well, good to know.
1: So, 네. Is it though?
0: 근데 그래서 요즘 I think I don't know why it's because maybe of this reason but I'm seeing 그 동네 그 돌아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the one that sprays
1: 아, 방역차요.
0: all that 그렇죠 the, all that smoke
1: yeah,
0: right
1: that.
0: 맞아요
1: I'm
0: seeing it more these days obviously you know with the weather getting warmer you know
1: more humid
0: yeah. puddles turn into like breeding grounds right. It makes sense.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Any word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1: Yeah. So first off, I mentioned this word fly into something.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영어 표현이라서 즉흥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It comes from the term run into. So, Minsu, it was nice running into you the other day. So what does that mean? Run into, 우연히 부딪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or as a kid, did you ever like run into a pole? Like yeah. walk into a pole?
0: Yeah.
1: 그쵸.
0: Not 그러니까? even as, not just a kid.
1: 아, like, 최근에.
0: 최근에도. 폰 보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해요. 아유, Don't do it.
1: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딱 우리가 네. 스몬비처럼 이렇게 폰을 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때 있죠. 그때도 run into something. Like a car crash, a car ran into the pole. 부딪히다, 충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우연히 마주치다, 충돌하다. 자, 이 run into에서 동사만 살짝 바꿔준다면 walk into,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것도 되죠.
0: 맞아요.
1: crawl into, 아기들이 기어다니다가 뭐 꽁 할 때도 있겠고요. and fly into, 자, 이런 벌레나 곤충들이 날아다니다가 내 얼굴과 부딪힌다. So a bug flew into my face or a bug flew into my mouth.
0: Ear.
1: My ear, my eyes, nose, mouth. Whatever.
0: 네.
1: All right. So is it a bug or is it an insect?
0: Is there a difference?
1: There is a difference.
0: 진짜?
1: 자, 저희가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를 비슷비슷하게 쓰잖아요.
0: 네.
1: 다르다고 합니다. So insects, 곤충이죠, is a larger category.
0: 어.
1: Within that category, we've got bugs. 벌레는 아. 이 곤충 하위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해요. So insects, we learned from school. Without cheating, 제 눈을 보세요.
0: 네.
1: How many legs do insects have?
0: Oh, how many legs do insects have?
1: 곤충의 다리는 몇 개?
0: Give me an example of an insect.
1: Like a ladybug.
0: A ladybug has
1: legs. 기어다니잖아요.
0: I'm torn between 6 and 8.
1: Ah, well, one of them is right.
0: Oh, 진짜?
1: It's 6.
0: Ah, 네. 6.
1: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If it has 6 legs, it's insects. 거미처럼 다리가 8개는 arachnids. 네, 거미는 사실 곤충이 아니거든요.
0: Spider.
1: Yeah, the spider. Yeah, the
0: Spider-Man.
1: Eight legs.
0: 네.
1: Right. So, 그리고 곤충은 세 가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죠.
0: 네.
1: So, these are butterflies, flies, ants, ladybugs, etc. Bugs, specific mouths, 입 모양이 특정하다고 해요. They're shaped like straws to pierce plants or prey. 네, 곤충 중에서 이 빨대 모양의 입을 가지고 무엇을 콕 찔러서 빨아먹는 생물들이 벌레, bug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르지만, 물론 that's like, scientifically,
0: 네.
1: biologically. I mean, colloquially, word-wise, we say, you know, bugs. 사실 bug란 단어가 훨씬 더 일상적으로 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Like, oh, you're bugging me, go away. 아유, 너무 리얼이었나요?
0: 진심이었어요,
1: 방금. 이렇게
0: 네.
1: 귀찮게 하다. You're bugging me. You know
0: 그쵸.
1: what? He kind of bugs me. I don't know why, but he bugs me. 좀 별로야, 거슬려. 별로야.
0: 좀 진심으로 나온다.
1: 라는 의미도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이 파리가 거리면 너무 거슬리잖아요. Oh, that's really bugging me. 하지만 이 작은 벌레를 몸에 붙인다면
0: 네.
1: 도청하다. 라는 뜻도 있죠. 벌레 모양의 도청 장치. So, you know, I think if I'm really famous, somebody must be bugging me.
0: 그렇죠. 맞아요. 역시, 두둥이 말은 역시 올스타의 walking dictionary. 바하
1: 박하니 그거 that's a composer 박학다식 박학다식
0: 바하 박학다식 다식
1: okay.
0: 네 아까 I want to show our listeners this you want me you want to see my impression of a fly
1: yeah
0: 네 저 이게 그 파리의 뭐라고 하지? Impression? 성내모사 아니지?
1: 성내모사. 아, 그럼 뭐, 흉내? 네.
0: 흉내. Mm-hmm. 파리 흉내. 죄송합니다.
1: 잡았어요. 그럼 제가 잡았어요.
0: 파리도 파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네. 자, Hale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네, 1타 강사 Haley였습니다.
0: He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onight. 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In the meantime, Brown Eyed Soul, Brown Cit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Zero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9: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9: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9: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9: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9: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9: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11: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him.
12: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3: 7:00

0: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0: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아, 모두가 짝이 있는 이 크리스마스에 나 혼자 놀이공원에 오다니. 뭐 어때? 오늘 하루 신나게 놀아야지. Hi, one ticket please.
5: Welcome. We offer a pretty big group discount. Are you here by yourself?
4: 아, 뭐야. 혼자 없는 거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 저기 디스카운트 카드, 할인되는 카드 있어요?
5: Any discount cards? Like membership, points, gold, platinum, titanium?
4: 잠깐만요. 이거는 커피숍 스탬프 카드, 이거는 도서관 카드, 이거는... 아니, 이건 누구 명함이지? 다니엘? 없잖아. 노 카드, 노 디스카운트.
5: I'm sorry, but according to our policy, we can't give you any discounts without an eligible discount card.

0: If you're a student, may I see your student ID?
1: Student? 와, 내가 학생처럼 보이는 갑네. 와, 여기 학생증 들고 다니는 보람 있다.
0: This says you're class of 2002.
1: 아, 아, old. I'm old. Very old.
0: That's not going to work. If you're a resident of Busan, you're also eligible for a local resident discount. Could you show me your ID?
1: 아, 깜빡하고 오늘 신분증을 안 들고 왔는데. 사투리로 안 됩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느그스장 남천동 살제. 대파 주이소. 오케이?
0: I'm sorry, but without any documents or ID, we can't give you any discounts.
1: 아, 진짜 부산 사람 맞다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직. 아, 이건 안 되고. 아, 진짜 답답하네. 억수로 답답하네.
0: Do you have group discounts? Do you have group discounts?
2: Do you have group discounts?
0: 단체 할인, group discount라고 하죠. 몇 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는 or more를 사용합니다. 10명 이상은 단체 할인됩니다. We offer discounts on groups of 10 or more. 20명 이상은 단체 할인됩니다. We offer discounts on groups of 20 or mor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단체 할인 되나요? Do you have group discounts?
0: Do you have group discount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0: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9:00